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놓아줄 수도 없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을 세 가지를 봐서 그것도 세 가지를 봐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자기가 있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켰고 형성시켜서 정전한자를 빌어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이내 인생 태어나니 했지만 지금은 정전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전한자가 없다면 그것은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 없는 강년을 거치면서 형성시켜온 자기 근본을 자기 근본은 완성된 자기입니다. 완성된 자기 보배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리고도 보배인 까닭에 보디가드도 될 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지금 파람일 다 그 젊은 법은님들한테 부탁을 할 것은 물론 그분들뿐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자식이 안 들어와서 헤매고 도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지로 인해서 속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로 몸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아야 육체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별다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인간마다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에 모든 구정물이 나올 듯 하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용무를 즉 공법을 실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을 할 때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은 귀 뜨고 눈 뜨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거기다 맡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정물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올 듯 하면은 다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그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하고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되놓는다면 믿고 놓는다면 거기서는 앞서의 구정물 입력이 없어지면서 바로 맑은 물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고 허황되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나를 따르되 믿는 건 너를 믿어서 너를 먼저 찾아야 한다. 너를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야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리도 알게 되고 이 세상 만사도 공에서 돌아가고 여여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에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말입니다. 저를 108배를 할 때 한 생각을 둥글려서 일심으로서의 그 1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3000배 올린 것보다 1배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 드리고 내는 거 자기 몸뚱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뚱이는 바로 차를 끌고 댕기는 운전수는 안에 있고 바깥에 차가 몸뚱이와 같습니다. 이 꽃나무도 꽃뿌리가 없다면 꽃은 죽어버립니다. 꽃은 바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뿌리로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이나 이런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냄으로써 푸르르게 살 수 있고 또는 꽃도 필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여러분들을 다 먹이고도 그 과실은 되남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주인의 심부름꾼이구나. 나는 부지런히 뜯게 주인 당신은 하는 거를 대비 대책을 해서 다 하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다 맡겨놓으면 그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리고 저녁이라도 잠시 단 5분이라도 앉았을 때 좀 조용히 앉았을 때는 야 이것 봐 주인공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하고 권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고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차에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나온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자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될 때 자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될 때 내 나라고 하겠습니까? 형제가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한 개체인 인간이에요. 인간뿐이 아니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평등 공법으로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 공심, 공채,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그렇게 착을 두고 그 애절복절하고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끌어잡아당기면서 애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고가 없다 한 뜻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오실 때, 걸어오실 때 발 자체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두가 공하고 또 모두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대로만 보고 있으려입니까? 듣는 것대로 하나만 듣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한 군데만 가시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한 사람만 만나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일거수 일투족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본 것이 달아나가고 또 보게 되고 들으면 들은 것이 달아나가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말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뿐이지 과거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 자꾸 지나가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 자동차가 갈 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갈 뿐이지 아래 우위도 없이 그냥 갈 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바로 주인공인 나의 주인공인 그 주인공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매기고 실행해 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오월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 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1: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1: 진짜.
2: 그 슈트피에 반했어요.
3: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1: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시군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1: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나요?
6: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1: 김 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1: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2: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오늘은 네. 저희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철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네.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재료들.
1: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하여튼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이 카레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이 채소들을 준비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0: 마음이 망합니다.
1: 한참 움직여서 뭔가 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슬슬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0: 주로는 4,000원보다 좀 더 비싸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 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3: 오늘 네.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4: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3: 네네. 그래서
4: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3: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네. 해보았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4: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3: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1: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암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셰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네.
0: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월암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월암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절입니다.
0: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1: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0: 네네.
1: 좁은 구실에서
0: 네.
1: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0: 네.
1: 뭐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0: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1: 네.
0: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없나요?
1: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0: 가시죠.
1: 네.
0: 네.
1: 조심해서 오세요.
0: 네.
1: 네.

0: 저희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1: 네네.
0: 벌써
1: 네네. 하시고,
0: 갈아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0: 네.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안 드시죠?
1: 어우,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어우,
0: 네.
1: 떴습니다. 아, 잘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따을 수
1: 딱 올려서.
0: 있어요. 네.
1: 이야,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아잎 장떡을 한번
1: 네?
0: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
1: 내려가시죠. 네?
0: 보겠습니다.
1: 와,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고추방아 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채계장부터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채게장부터 만들어
1: 네.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1: 네.
0: 새송이버섯, 그
1: 새송이,
0: 다음에 느타리, 그
1: 느타리,
0: 다음에 고사리하고,
1: 고사리.
0: 그 다음에
1: 요건 뭔가요?
0: 얘는 토란대라고 하는데,
1: 토란대, 아.
0: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1: 네.
0: 볼까요?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1: 슬라이스
0: 되고요.
1: 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1: 네.
0: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1: 네.
0: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따로 볶고.
0: 표고는
1: 네네.
0: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손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1: 아,
0: 주시기라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네네.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1: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보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1: 이야.
0: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재료.
0: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수를 넣을 거예요. 네. 채수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1: 자작자작
0: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1: 아, 선생님, 그 채수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록 내비 두시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1: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물에다가
0: 네,
1: 채수가 그냥 물에다. 아니라 그냥 물에다
0: 채수물에다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3-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1: 네.
0: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

0: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네, 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0: 아,
1: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0: 네, 그럼 저도 먹어봐야죠.
1: 네.

0: 진짜.
1: 맛있죠? 간이 딱 좋죠?
0: 네, 너무 네.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네, 약간 매콤한 맛이.
1: 매콤한 맛이 나는 네. 게. 네. 자, 그럼 한번 밭의 완성품 한번
0: 네,
1: 담아보도록
0: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네. 새빨 같지 않고 네.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1: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네. 그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각형 평해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네,
2: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2: 네,
1: 좀
2: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배를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2: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2: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2: 한 네. 20,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물 내는 네, 네, 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추물을 만듭니다.
1: 오, 야.
2: 네, 그래서 이 고춧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2: 네, 그 흑타빛깔 정도 그러네요. 만들면 흑타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이제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아,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2: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1: 이야!
2: 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물을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2: 네,
1: 돼요?
2: 네. 한번 요것도 넣어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2: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자,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네. 그

0: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무를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네.
0: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0: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0: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네.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0: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경호 스님은 어제 열린 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106표 중 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템플스테이 관련 공공 예산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0: 깜깜한 현실을 짚으며 세심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연임 축하로 시작된 대화는 불교계의 사회적 복지 기여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시간 돌봄 부담에 짓눌려 쉴 틈이 없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치유 공간으로 템플스테이 활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 케어하기 힘들고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사실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약자의 휴일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최상 중에 한 곳이 템플스테이잖아요. 그렇죠. 장소에 가서 좀 쉬시게 하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뭐 국가에서도 좀 되고 뭐 지자체에서도 좀 되고.
1: 조계종이 추진해온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약자 동행 행보의 연장선에서 불교계가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자비행과 사회적 기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냉혹한 정책 현실을 가감없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50만 내 외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 힐링 문화 콘텐츠지만 최근 정부의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시설과 인력 운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이번에 3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 관리 또 그 운영 인력 관리 뭐 이런 데 이제 좀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그걸 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정책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1: 공공복지기능 확대를 바라는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 엇박자를 꼬집은 겁니다. 예방을 마친 김민석 대표는 진우 스님의 우려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4: 템플스테이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익 이런 것을 많이 말씀 들었는데 이마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깎여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낭비성이 깎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경우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사찰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템플스테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태고종의 민족문화 보존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법륜사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헌양하고 삼배를 올리며 예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시절 김 대표는 태고종과 간담회를 열어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스킨십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종교를 떠나 민족 문화 보존에 태고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영산제를 언급하면서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4: 태고종이 불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민족 문화의 입장에서 봐도 그 우리 어떤 원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해 오셔서 대표적으로 영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 문화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5: 상진 스님은 김 대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방문을 반겼습니다.
6: 대표님은 항상 봐와도 믿음직스럽고 뭔 일이든지 걱정 없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5: 상진 스님과 김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살과 고독,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뭐 자살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고독의 문제도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5: 이에 상진 스님은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운 자살 예방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종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0: 할 것을 밝혔습니다.
1: 그래서 정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린 노력하는 그런 중에 이 갇힌 세상을 좀 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한편 김 대표는 박명록에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함께하고 어우러져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관심을 모았던 선운사 주지는 다시 경호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선운사 산중총회에서 경호스님이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1대 주지 후보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3: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에 경호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최근 공석이 된 본사 주지 후보에 경우스님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산중총회는 교구 구성원 130명 가운데 107명이 참석해 본말사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태효스님이 14표, 기호 3번 경우스님이 92표를 얻었습니다. 개표 직후 경우스님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과정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다는 표현으로 대중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경우 스님. 스님은 다시 교구장의 소임을 맡긴 선운사 대중들에게 교구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다시 한번 이렇게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록 입 후보 과정에 뒷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우 스님에 대한 선운사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우 스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 법계사 불사와 본말사의 포교 역량 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지난달 말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과 마을 복구장비가 현지에 전달되는데요. 절망의 현장에서 피어난 한국불교의 자비행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5: 거대한 토사와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도로 곳곳이 끊겨버린 네팔 북부 라수와 일대. 지난 26일 갑자기 들이닥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히말라야 산자락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의 먹거리와 무너진 집을 정리할 도구였습니다. 재난 직후 즉각 모연에 착수한 조계종은 전국 불자들의 온정으로 마련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6: 거의 모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토성 위에 깔려서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5: 구호단은 단순 물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존 지원과 자력 복구라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펼쳤습니다. 접근이 힘든 둔체 지역 850가구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2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필품 키트를 건넸습니다. 또 토사 피해가 심각한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경제를 책임지던 청년들의 희생이 큰 만큼 유가족에겐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상실감이 그늘로 남았습니다.
6: 49일이 지나기 전이어서 각 가정마다 사진을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서 집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5: 산사태와 홍수는 지나갔지만 현지 사정의 열악함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직접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조계종 구호단으로부터 처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품 지원을 마친 구호단은 수도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린 추모의식 몬람 기도에 동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사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은 일회성 긴급구호

0: 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에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 주민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 네팔이 겨울에 들어서면은 네팔이 산악지대라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요나 그런 이제 방한용품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금액이 추후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재건복구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0: 네팔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운정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광사는 어제 네팔 홍수 피해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3: 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월산대선사를 기리며 삼기 의례를 올립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어제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대선사 2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국사 조시 종우대종사와 해주복달대종사, 법주사 조시 지명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사부대중이 참석해 헌양과 헌화, 종사영반으로 스님의 유언을 기렸습니다. 월산대선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선언을 개원하는 등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품 확립에 힘쓴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특히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며 후학을 길러내고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4: 큰 스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여기 사부대중은 큰 스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고 큰 스님께서 밝히신 법등을 이어 들려고 합니다.
5: 덕화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후학들 큰 스님의 유언대로 수행하면서 청정도량 가꾸어 가면서 여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3: 이어 불국사 합창단은 추모곡 다시 오소서를 음성 공양으로 올리며 스승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열반 29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문도와 사부대중은 월산 대선사가 남긴 수행과 정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2: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경내 각황전에서 동헌당 태연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렬 스님, 남암 종삼 스님, 중앙종회의원 대진 연규 우경 스님, 정토회 유수 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본 말사 대중이 동참해 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종고 스님은 행장을 통해 동헌 대종사는 은사 용성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재단법인 대각회 설립과 화엄사 조실로 수행과 전법에 큰 족적을 남긴 시대의 표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각황전에서 다례를 마친 대중들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헌 대종사의 부도탑에 참배하고 생전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산수를 맞아 30여 년 자비행과 67년 출가 삶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봉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열린 행사는 조계종 원로회 의장 부령 자광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등 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일면 대종사의 80년 삶과 장기기증 운동 여정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가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자신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달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와 인연에 보답하며 생명 나눔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일면대종사는 이날 우즈베키

0: 파키스탄 해외 지원 기금과 해인 동문 장학회 장학금 등 총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이자 BTN 불교TV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스님이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습니다. 14년째 방송포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스님은 모든 공덕이 BTN에 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BTN 불교TV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이 방송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불교TV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스님은 어제 BTN 구본일 대표이사에게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0년 토굴 수행을 마치고 2012년 4월 목종스님은 선우용녀의 이야기쇼 가피로 BTN과 방송포교의 첫 인연을 맺은 스님. 목종스님은 자신과 대광명사의 토대를 만들어준 건 BTN 불교TV였다며 그간의 감사함을 후원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2: 아무것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저를 아는 스님도 아는 불자도 거의 없고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국 스님이 됐습니다. 비태 공동입니다.
1: 목종 스님이 전통 조사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풀어내는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기존 불교 법문 콘텐츠와는 다른 시청층을 끌어들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TN 뉴미디어국 분석 결과 선클래스 유튜브 시청자의 약 6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30세에서 55세 사이 경제활동 세대도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불자 중심이었던 기존 법문 콘텐츠의 시청 경향과 달리 청장년층과 남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온라인에서도 조사선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 전통 수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되살리는 것. 네. 좀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1: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목종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 속 선수행의 중요성이 방송포교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3: 그리고 같이 앉아서 또 실참을 해주시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1: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와 11시 15분 시청할 수 있으며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안성 성남사가 사부대중의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며 산사의 가을밤을 작업했습니다. 성남사는 지난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스님,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운산 소원풍등 날리기를 개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은 참석자들이 정진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고 성남사 주지 덕운스님은 근심과 걱정을 풍등에 담아서 날려보내며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각자의 염원을 담은 풍등이 불법승 구호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자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주지 덕운 스님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안성시에 1천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경남 창원 안국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닻을 올렸습니다. 창원 안국사는 지난 13일 경내 큰법당에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영산 스님과 부산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마산 종문사 주지 응찬 스님, 배인숙 아미랑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총재이자 안국사 주지인 영산 스님은 맑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뜻을 담아 아미랑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안국사를 창원 대표 어린이 포교 도량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단원 모집을 시작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은 내년 2월 열리는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정기 공연에서 첫 공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하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학장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스님, 변

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참마음을 발견해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 여러분의 마음 달이 늘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일상이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번 제18기 불교대학은 15주 동안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강의, 보찰 순례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도망망상이의 지종유구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미군

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이를려 천상지경 시시무백해 지제 수상고월복해 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

0: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대.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 입다야 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시대 AI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작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생을 잘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현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안내해 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여쭤볼 현인,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성구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실제일까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교수님.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늘 궁금했었던 건데요, 교수님.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문제는 사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하면 인간이 그냥 인류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예. 그 삶과 죽음 문제에서 소위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과학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이후부터 유물론이 이제 과학계에 횡행하면서부터 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학자들이라든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0: 임사체험.
1: 네. 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삶과 완전한 죽음 사이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near death라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의 체험인 거죠.
0: 죽음에 임했다 해서 임사체험이군요.
1: 예, 그러니까 네. near death 네. experience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 한 3년쯤만 되더라도 벌써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예. 1300만이나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 통계가 있고요.
0: 1300만이요?
1: 1300만요.
0: 1300명이 아니고요?
1: 네, 그 본인이 갤럽 조사니까 예, 예.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고 말한 거고.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호스피스 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호스피스란 말도 만들었고 예.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은 적어도 1991년까지 예.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거든요.
0: 아, 그렇게 많군요.
1: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죽은 뒤에 어떤 우리가 소위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는 그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따라서 그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으로 체험을 못하지만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하고 적어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전혀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 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가자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 이유가 뇌가 있고 세상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의식하는 내가 뇌의 지각으로 현존한다면 살아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의식하는 뇌가 없어지고 뇌가 죽은 뇌사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죽음도 심폐사가 있고 뇌사 등등 있습니다만 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정

0: 존재하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1: 네.
0: 그 후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1: 사후세계나, 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임사체험 문제는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다 실리고 있습니다.
0: 아, 3대
1: 그러니까
0: 의학 저널에도 실릴
1: 3대
0: 정도로.
1: 의학 저널에도 실린단 말은
0: 예.
1: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도대체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0: 예.
1: 뭐라고 설명할 건가? 또는 이게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죠. 부정만 할수 없죠. 물론
0: 그러네요.
1: 일상 경험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긍정도 못하지만은 부정도 하기
0: 부정할 수 있는 근거도
1: 없습니다.
0: 없는 거네요.
1: 네.
0: 일단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1: 그 임사체험이나
0: 예.
1: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을 당신이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신이 이런 면에서 실수를 했다. 그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는 해서 그 자료를 부정하는 건 맞지만은
0: 예.
1: 그 자료에 대한 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인데
0: 예.
1: 두뇌가 없을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활동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흰 까마귀를 봤거든요.
0: 예.
1: 어떤 사람이. 그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0: 예.
1: 어쨌든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학계에서 만약 가정하기를, 과학계에서는 모든 까마귀는 조사해보니까 그때까지 조사한 것은 검었어요. 거기 이제 균합적 추론이거든요. 1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해봤더니 다 검었으니까 균합적 추론으로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고 이제 어떤 하나의 기본 전제를 세웠어요.
0: 예,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1: 까맣다 하고 이제 전제를 세웠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과학적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누가 숲속에 가다 보니까 흰 까마귀가 하나 발견됐어요.
0: 하얀 까마귀
1: 화인
0: 찍.
1: 까마귀 봤어요. 자기가
0: 오.
1: 봤어요.
0: 예.
1: 검은 것만 있는 것이
0: 있는 게
1: 아니라
0: 아니라.
1: 흰 것이 있었다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0: 예.
1: 지금 이게 지금 두뇌와 마음을 지금 비유인데,
0: 예.
1: 그럼 이때 저기 비난하기를, 아, 당신이 그흰 까마귀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거는 흰 비둘기를 당신이 까마귀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비난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건 맞거든요.
0: 예.
1: 또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흰 까마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보고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증거를 댄다면은 흰 까마귀는 잘못된다고 한다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마련인데 흰 까마귀라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 까마귀란 말은 지금 검지 않은 까마귀도 있다는 말인데 까마귀는 검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거든. 네 말이 틀렸으니까 네 말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0: 그렇죠.
1: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 부르거든요. 지금 저희 삶과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지금 목숨이 끊어졌다고 심장도 정지했고 뇌도 정지한 상태에서 누가 사후세계를 봤다거나 윤회를 말한다면은 그건 뭘 전제를 하냐면은 몸이 없어도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인데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란 말은 이 말과 똑같잖아요.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는 있다는 건 틀렸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걸 부정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조사했던 임사체험이나 그 윤회 같은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두뇌의 어떤 착각이라든지 두뇌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한다면 그건 맞아요. 예.

0: 그거는 올바른 그 비평 맞거든요. 또는 당신이 지금 뭐 4.5세계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자조세 봤더니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소망이라든가 어떤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두뇌가 이제 활동을 멈출 순간에
1: 예.
0: 그런 걸 경험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건 옳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뭐든가 착각했다든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예.
0: 까마귀는 검게 말해도 흰 까마귀를 해서 틀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1: 사실은 모든 세상에 까마귀가 까맣다고 믿어왔지만 실제 하얀 까마귀, 흰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 사람이 그 진실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뇌 상태가 의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뇌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0: 그럼 보고 나오고 있거든요.
1: 3대 전원에도 사례들이 실리고 논의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이걸 사후 세계, 세계가 너무 크니까 사후 의식이라고 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후
0: 뭐
1: 의식이
0: 그거보다도
1: 있다라고
0: 정확한
1: 주장하는,
0: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1: 네.
0: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두뇌가 지금 상태가 멈췄으니까.
1: 두뇌를 떠난 마음 상태, 의식 상태. 이거 화두를 던졌는데도 굉장히 있을까, 진짜 그러네요. 저희는 임사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수만 건의 혹은 아까 1300명이 갤럽 조사에서 했다가 미국사를
0: 1300만, 1300만.
1: 보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그건 또 오히려 상정할 수가 없어서.
0: 거짓말 한다기보다도 착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착각했을 수는 있죠.
1: 물론요, 예.
0: 뭐 착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1: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0: 그건 이제
1: 궁금합니다.
0: 유명한 걸로서 1991년에
1: 예.
0: 팸 레이놀즈라는 미국의 작곡가 겸 대중가요 가수가 그 수술을 뇌수술을 받았어요.
1: 네.
0: 그 뇌수술을 받았는데 동맥류라 그래가지고 뇌동맥 하나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른 신경을 뇌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뇌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거나
1: 네.
0: 동맥류가 터지면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1: 큰일 나죠. 네.
0: 생명이 위험할 증세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동맥류가 너무 커서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저체온 심정지법이라 해가지고 체온을 15.6도까지 낮춰요. 우리
1: 36.5도인데요.
0: 36.5도잖아요.
1: 20도나 낮춰요?
0: 근데 20도 이상 낮춰요.
1: 와.
0: 15.6이니까 낮추고 그다음에 몸에서 피를 다 뽑아요.
1: 실제
0: 그냥 우리
1: 행해지고 있는.
0: 지금 상태에서 피부 뽑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1: 예.
0: 체온을 낮춘 다음에 뽑고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활동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1: 심정지가 오죠.
0: 그 심정지 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심정지가 오니까 두뇌로
1: 가는
0: 그 저기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피가
1: 예.
0: 없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두뇌가 활동이 멈췄잖아요.
1: 뇌정지까지 온 겁니다.
0: 뇌정지죠. 그런데
1: 예.
0: 그것도 그냥 한게 아니라
1: 예.
0: 전부 다 몸에다가 의료 장비를 부착해 갖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1: 체크했겠죠.
0: 관찰하고
1: 예.
0: 그다음에 귀마개를 꼽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뇌에서 뇌파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다 검사했어요. 뇌파가 완전히 정지됐어요. 7시간 동안. 그 7시간 이제 수술이 끝났더니 팸 레이놀즈가 깨어나서
1: 예.
0: 하는 말이
1: 예.
0: 자기가 수술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1: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을 했다는,
0: 그런 거죠.
1: 그죠? 우리가 흔히,
0: 수술 광경을 다 봤는데 그때 표현이 재밌어요.
1: 네.
0: 자기 평소 때보다도 의식이 더 명료했다는 거예요. 더 맑았다는 거거든요. 맑고 깨끗했고 의사들 사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말까지 해요. 일종의 삐로자는 톱이죠.
1: 예.
0: 톱이 치과용 드릴과 같았다는 것도 치과용 치과.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건가요?
0: 정확했어요.
1: 아, 참.
0: 그래서 근데 그냥 정확한 정도가 아니고
1: 예.
0: 그게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몸에다 도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이 눈은 가렸으니까 뭐.

0: 당연히 못 보는 거죠.
1: 뇌파가 지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부 다 지금 관찰됐거든요. 그리고 더 거기다 다 의료 일지가 다
0: 그렇겠죠.
1: 기록이 돼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2002년에 그 여기 91년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임사체험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BBC 방송국에서 그 이 담당 의의를 인터뷰를 했어요.
0: 예.
1: 그 스피치를 박사인데 스피치 박사 있더니 스피치 박사가 증언하기를
0: 예.
1: 팸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

0: 우리 의사들이 20명이 되는데 20명이 넘었어요. 20명이 되는 의사들이 무슨 일 했던지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어쨌든 폐암이 한 말은 다 맞다. 근데 나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해서 발뺌을 했어요. 그 이미 정말 사후세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없던 말도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예. 이거는
1: 뇌활동을 떠나서
0: 저기 활동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1: 설명할 수 없죠.
0: 그리고 더군다나 팸 레놀즈가 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본 것뿐만 아니라 예. 사후세계를 또 갔어요. 사후세계를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와 삼촌을 만나갖고 뭐라고 말해서 그냥 거기 있고 싶었는데 죽어온 자식들이 있어서 좀 걱정했더니 삼촌이 떠밀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의사들의 대화 같은 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 있고 확인 안 되는 게 있는데 적어도 확인되는 걸 놓고 볼 때는 다 사실이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사가 하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지해서 사후세계가 있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그것 말고 뭐가 설명할 거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의 의사들은 예.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마취중 각성일 거다. 마취 상태에서 예. 보통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명 중에 두세 명은 마취 중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대요.
1: 예.
0: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건 마취중 각성이다.
1: 근데 그
0: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 예.
0: 자, 그럼 둘 다 전문가예요.
1: 둘 다 의학 전문가죠.
0: 예, 뭐 예를 들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전문가고 예. 아 그걸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마취중 각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럼 두 전문가 집단이 지금 서로 이게 저기 의견 대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느냐를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예. 우월리라 그러는 그 네덜란드 의사가 마취주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보지 않고
1: 예, 미국 사례니까
0: 도대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은 마취 중에 각성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예요.
1: 아까 까마귀 흰 까마귀 얘기 비슷하네요. 네,
0: 추론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의료 일지가 있고 정확한 의료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 의료 관찰이 됐는데 이걸 도대체가 두뇌세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주장을 들어보고 예. 어느 쪽이 더 옳을 가능성이 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만에 하나 마취중 각성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1: 근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마취중 각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뇌를 여러 가지 지금 메스도 되고 의료용 톱도 지금 작동한 상태잖아요.
0: 네.
1: 그 아픔은 잊은 채 사람들은 대화랑 그것만 할 수 있나요?
0: 그럴 수가 있는 거가 어떻게 네. 되냐면은 네.
1: 그 부분만 마취가 돼서
0: 어떻게 돼서 이제 마취중 각성이라 부르냐면은
1: 네.
0: 저기 팸 레이놀즈가 이런 걸 봤다 그럴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막 피를 뽑아갖고 이제 의식이 사라질라 그럴 때
1: 네.
0: 시간적으로 볼 때 계산하지 볼 때 그런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적어도 어쨌든 그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두 전문가 집단이 이런 대응할 때 안 보고 추론에 의해서 한 사람이 더 맞을 건지 아니면 그 정확한 의료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맞을 건지 이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해야죠. 아무래도 마취중 각성보다는 뱀이 실제 뭐 그런 걸 봤다고 보는 쪽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 해가지고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시각장애인만 골라갖고 10년 이상 시각장애인사만 골라갖고 임사체험을 따로 연구했어요.
1: 아,
0: 그랬더니
1: 예.
0: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인데 오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수술한 의사의 넥타이가 어떻게 생겼고 병실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1: 아, 시각적인 얘기까지
0: 자기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를 시각장애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스피스 그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네. 이걸 반대한 사람들한테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들도 죽으면은
1: 그 입장이 그럴 것 같으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네. 죽으면은 네. 그런 걸 체험할 테니까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근데 이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여성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의사로서 경험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놓고 볼 때 누구의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냐?
1: 그거를
0: 확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강 그 토론토 대학교에 조엘 히튼이라는 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 임사 체험자들을 그 얘기를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1: 예.
0: 그 사람은 대강 그렇게 말합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후세계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들이 대개 한 5% 토론토 대학 경우에 그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두뇌 상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95% 정도로서 나눠졌다는데 그리고 토론토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그 정도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95%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쪽이 옳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걸 믿고선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보고 나서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의학계에서
1: 예.
0: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면 그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흰 까마귀, 검은 까마귀 논쟁과 같은 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예.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어디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착각이라든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다는 말은 어느 한 가지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이런 대안을 내세웠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 내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딴 걸 한 20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후세계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영혼이란 말 쓰잖아요. 소울.
0: 네.
1: 뭐 소울메이트란 말도 쓰고.
0: 네.
1: 그래서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사후 의식,
0: 네.
1: 뇌가 정지됐거나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문학자들은 영혼을 그냥 우리 인간의 정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유적으로. 과연 플라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면으로 이데아를 찾아간다고.
0: 네, 네 그렇게 말하죠.
1: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네.
1: 혹시 이런 사후 의식, 뇌가 정지되고 나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 상태가 있을 수

0: 있다 혹은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0: 예.
1: 나머지 종교와 사후세계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상정하는 거죠.
0: 아.
1: 적어도 그런 게 없다면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0: 세상에서
1: 상정하는 거죠.
0: 네네.
1: 근데 불교는 불멸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게 무화거든요. 불교에서는
0: 무화를 주장할
1: 때
0: 예.
1: 무화를 주장하면서도 윤회를 주장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사물인식 방식이 실체론적이고 이분법적이겠습니다. 실체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일 원인이 있어서 그 제일 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가 일어난 것이다.
0: 그러니까 예.
1: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 실체론이라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불멸의 영혼도 없는 거죠.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죽어서 윤회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0: 네.
1: 누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질 않고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일 예,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이해하기가 쉬운 점이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세포 생겼으니까 물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는 것은 두뇌 신경이 만든 시냅스 연결인데 이것도 다 바뀌었거든요.
0: 네.
1: 이거 늘 바뀌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동일하진 않지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내가 한 일에 내가 오늘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1: 10년 전에 내가 9년 전 나로 바뀌고
0: 예.
1: 그 9년 전에 내가 8년 전 나로 바뀌고 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게 불교의 말한 무아윤회입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상정하건 연기법을 상정하건 간에 적어도 윤회나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인정한 사람들은 어쨌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0: 교수님도 두뇌를 떠난 의식 인정하는 편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0: 예.
1: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을 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 생각 자체가 아까 실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뇌는 물질,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은 정신.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해서 이거 실체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신, 물질, 이원론이 돼요.
0: 따로 보는 거죠.
1: 네. 그럼 이제 분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불교는 그걸 뭐냐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거든요. 네. 정신과 물질은 사실은 같은 실제 다른 것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의 최고 논사라고 그러는 대승기준에서는 색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색이 물질이잖아요.
0: 네.
1: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니까 정신이잖아요.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0: 불이.
1: 네. 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은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과학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다지만 그건 정신을 제대로 연구하니까 아직 의식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본질 모르고 단지 두뇌 활동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아직 의식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의식과 물질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면 이상하다, 잘못이다 생각하는데, 요거를 우리 양자역학을 비유를 하면, 이건 양자역학 물질만 연관하기 때문에 직접 양자역학을 들어서 설명하기만 비유적으로 예. 설명을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자 파동은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보듯이, 정신과 물질도 예. 정신 물질의 이중성,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상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물리학자 파월리라는 물리학자 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정신과 물질은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게 말했어요.
0: 여기서 상보적이라는 게 상호보완적이다.
1: 상호보완적이라는 뜻으로서 이중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 이중성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상호보완적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중성과 상보성은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처럼, 이렇게 보면 입자고 이렇게 보면 파동인 것처럼, 같은 실제를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물질을 보기도 하고 정신을 보기도 한다. 우리가 소위 삶이라는, 몸을 가진 삶이라는 생명에서 볼 때는 몸이 물질이고 거기에서 정신이라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정신을 보이는 거고 사실은 둘은 구별할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해 한 겁니다.
0: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팸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미국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1: 팸 레이놀즈요?
0: 네. 그분의 그런 임사체험.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분의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네. 그런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확실히 믿고 또 신념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95대 5라고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네. 95대 5라고 5가 틀리고 95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럼요. 예.
0: 지금 말씀하신 이 사후의식, 또 임사체험 사례가 더 쌓이고 네. 지구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네. 정말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의 세계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라는 네. 것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제가 분류를 하니까 조사를 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를 한, 지금은 명예교수죠.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인턴이니까 인턴 시절에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실에는 항상 호출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호출에 대비해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예. 저기 소스를 넥타이에 흘렸어요. 예. 흘려가지고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깨끗이 지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얼룩이 좀 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방 호출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다고 보라고. 그리고 갔더니 볼 것도 없어요. 뭐 홀리라는 어떤 대학 그 신입생인데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예. 근데 뭐 응급실 처치할 건 다 처치했고 지금 의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저쪽 끝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 갔더니, 근데 미국 대학 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면 100m도 넘어요. 그쪽 끝에 휴게실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스존이라 부르는 이 홀리의 친구가 서성거리고 있어서 네. 자기가 그 좀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선풍기도 이렇게 틀고 소파도 옮겨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예.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호출이 왔어요. 호출한데 홀리가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0: 그 학생이 깨어났어요?
1: 네. 그래서 응급실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예.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러 왔어 했더니 홀리가 눈을 똑똑 하는 말이 예. 나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0: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1: 봤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그레이슨이 아니 그럴 리가 있는데 당신 어저께 그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0: 의식 상태로 왔는데
1: 지금 누워 있었고 나는 예.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당신 나를 어떻게 안단 말이었대. 아니 난 보니까 선생님이 내 친구 수전이랑

0: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소파도 이렇게 옮겨놓고 선풍기도 틀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 한 것만 아니라 선생님 넥타이에 그날 보니까
1: 스파게티 자국?
0: 스파게티 자국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브루스 그레이슨이 그 자기가 쓴 말에 머리끝이 섰대요. 이렇게.
1: 그렇겠네요.
0: 쓰고 그때 인턴이잖아요. 인턴이기 때문에 이론이 있었다는 말을 의료일지에 쓰지 않았어요. 의료일지 이걸 쓰게 되면 이 인턴이란 친구가 정신 나간 친구라고 해서
1: 예.
0: 이제 앞으로 승진하거나 의사로 채용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꽁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 딴 쪽에서는 잠깐 깨어났었다 그러겠죠, 또. 안 믿는 네. 쪽에서는.
0: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예. 머리 떨어진 거잖아요. 깨어난 것도 없고. 이제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이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냥 환자들을 보고 일반 의사처럼 진단하고 한다면 살기가 편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임사체험을 연구한다면 그 학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택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 임사체험 연구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 펜 레이놀즈 경우보다 이건 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소위 요새 우리나라만 번역이 됐어요. 애프터라이프라고.
1: 아, 애프터라이프.
0: 애프터라이프라고. 영어로도 애프터라이프인데
1: 사후세계네요. 네.
0: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애프터라이프예요. 거기에 보면 50년 뒤에야 자기가 이걸 고백하면서 이거 쓴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하지 않고 네.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나는 사라지는 걸까가 오늘의 질문이었는데 사라지는 케이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보고되고 있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교수님.
0: 그래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항상 이분법도 생각하면은 물질과 두뇌는 다른 거다 보게 되면 항상 그러면 물질도 있고 두뇌도 아니 그 정신도 있냐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울리가 말한 것처럼 같은 실제 상고적인 측면이라 본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1: 예.
0: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질로 보기도 하고 정신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색신불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것들 지금 색신불의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 혹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일이 아니다.
0: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물질, 그러니까 입자 파동하듯이
1: 예, 예.
0: 정신 물질이 한 거지. 그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학자들인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의사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처럼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심리학자나 또 물리학자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화이만하고 그 저기 프린스턴 고등물리연구소 교수를 뽑을 때 마지막 후보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이었어요.
1: 양대 산맥이었군요.
0: 화이만하고 프리만 다이슨.
1: 예.
0: 그 둘 올라가니까 둘 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연구소에서 의견을 물어서 오펜하이머한테.
1: 아, 그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오펜하이머한테.
0: 누가 나을 것 같으냐 했더니 예. 오펜하이머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프리먼 다이슨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만이 떨어지고 프리먼 다이슨이 고등 저기 그 물리연구소 교수를 뽑힌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사후세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비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도대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물론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신비체험이라 본다면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런 거 있다고 믿는 자세. 아,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 자세.
1: 자, 두 가지 나왔고요.
0: 하나가 뭐냐면은 신비체험은 실제하지만은
1: 예.
0: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 한다.
1: 아하.
0: 왜냐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체험해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실험이라는 건 사실 반복해야 되는데.
0: 뭐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을 실험자가 왜냐면 과학이라는 건 항상 검증한다는 것은 반복 실

0: 이거든요.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실제하지만은
1: 간복 검증하기 어렵다.
0: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세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 저도 세 번째.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사후세계라든지 윤회라든지 하면은 미신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실리고 있습니다.
1: 아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이 입자 물리학의 가장 미시적인 세상에서 연구한 그 논리가 어찌 보면 우주 전체, 그리고 우리의 멀쩡히 큰 육체와 정신에도 적용되는 걸 보면서, 아하, 정말 이 물리학과 여타 의학 혹은 또 불교계에 아주 심도 깊은 논의까지도 연결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역시 연기론이 맞네요. 다 연결이 되네요, 진짜.
0: 연기죠,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더 현재 삶이 소중하고 뭐 삶과 죽음이 어디까지 경계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으로선.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성국 교수님께서 언제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0: 네, 저는 사후세계를 믿으라든지 믿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바르게 사는 거, 인간이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어떠셨어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셨을 텐데, 또 바르게 산다는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인 김성국 교수님, 깊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다음 시대에 또 시대의 현인과 함께하는 시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우주에 티가 있나요? 원인 없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체는 가고 있는 것이며 온전함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티도 누군가를 채워줄 작은 조각임을 안다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낸 어미는 양심이 없어서였을까요? 인간이 가진 본능 가운데 가장 깊고 끊을 수 없는 것은 모성애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이를 외면했을 때 그의 현실은 자신조차 지키지 못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상대의 내면은 모른 채 눈앞의 상대만을 보며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긍정의 눈빛보다 부정의 눈으로 그를 단정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은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후기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하초가 있고 낮은 물속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는 꽃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식이 아니면 비난하며 최악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는 땅 위에 서서 꽃을 피우고 하나는 물속에 잠겨 꽃을 피웁니다. 무엇이 잘못인가요? 무엇이 죄인가요? 물이 죄인가요? 흙이 죄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생명을 터가는 꽃이 죄인가요? 그저 각자의 터전이 달랐고 각자의 시작이 달랐을 뿐입니다. 본래 죄가 있었나요? 그림자에 가려진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안아준다면 나의 그림자는 지워질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아준다면 나는 아마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 밤이 없는 낮은 어떻게 될까요? 밤을 모르는 과일은 어떻게 될까요? 밤은 무엇이고 낮은 무엇인가요? 낮은 선이고 밤은 악일까요? 우주가

0: 선이라면 일체가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일부여서 선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악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 비티엠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나와 아트만입니다. 왜 아트만을 선정했냐 하면 참나와 아트만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진여자성 참나를 혹시 아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와 아트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만.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성, 자아를 아트만이라 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과 무아. 부처님은 왜 무아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여자성과의 관계, 아트만과 진여자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처님 인멸 이후에는 어떻게 아트만이 변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만과 참나에 대해서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기

0: 가기 전에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하면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네, 다시요. 언제 첫 번째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예. 네. 여러분들 다 나 있으시죠?
1: 네. 네,
0: 이미 여러분들은 본래 성불한 부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아, 첫 번째 아트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 혹은 자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트만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전에 처음에 초기 베다 시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경이고 그때의 아트만은 숨,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리 이것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생명을 아트만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후기베다 시대, 브라마 시대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경까지입니다. 이때는 그 몸이 아니라 몸의 근본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본질,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트만과 브라만입니다. 아트만은 개인의 존재적 본질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은 우주의 존재적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하이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 우주적 본질 내에 우리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만은 우주적인 큰 본질 내에 속한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아 혹은 소아 큰 대아에 속한 나의 작은 아 혹은 대우주 우리의 작은 우주 소우주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 이때는 이제 기원전 700년경부터 500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아트만은 근원적인 자, 근원적인 자. 역시 인간의 내적 본질과 유사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트만과 브라만은 역시 범하이려사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이 있고 개별적인 본질인 아트만이 있는데 그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의 작은 부분들 즉 작은 부분의 모든 아트만들이 좀 다 합쳐진 것이 브라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하이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같다. 예, 그 우주적인 본질 내에 작은 부분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의 아트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출현하셨냐면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파니샤드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신 거죠. 그때의 아트만의 그 의미는 자, 이제껏 말했던 근본적인 자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자아가 상주론, 영혼 불멸로 상주한다라는 이론도 있었고요. 단멸론 아니다. 예. 사라지고 만다. 이번 한 생에 끝이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한 이론도 있었고요. 또 영혼론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진 아트만이다. 또 자아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아트만은 변이불멸. 네, 그래서 그 멸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생불멸이긴 한데 끊임없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윤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은 사라지진 않지만 그 아트만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범아이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본질과 개별적인 본질은 하나이다. 즉 우주적인 본질 내에 속한 개별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마음이고 업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시고 인멸 후 그러면 아트만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는 그 아트만이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제세 시에 유부화를 이야기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그 브라만교의 이론들이 다 거의 괴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부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인 아트만을 다시 만들었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 부처님 인멸 후 이제 아트만의 변화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초기 대승경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기원을 전후로 해서 약 100년경 나옵니다. 서기 전후죠. 그때 나온 경전들이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 화엄경, 유마경, 열애장경 즉 많은 대승경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전들이 나올 때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보완되고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대승경전의 격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대승경전들이 기원 후 전후를 해서 약 100년경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사상은 서기 150년에서 250년 사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중간사상을 말씀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시죠. 용수보살의 중간사상. 이 중간은 반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야는 주로 부처님 초기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를 이야기했고 그 무상과 무아를 개인의 내 마음과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는 반야와 그것의 중간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유식이 나오게 됩니다. 유식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유식은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에 나오게 됩니다. 유식의 대표적인 그 논자로는 무착보살, 세친보살이 있고 그 유식에서 열애장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열애장이 바로 진여자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 열애장이 나올 때 이미 불성 이란 말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은 대승기실론, 우리가 진여자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조사선에서 가장 논거로 삼는 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저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 역사적으로 마명보살은 용수보살보다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서기에서 80년에서 150년 정도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때의 대승기실론을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대승기실론 내용 자체가 중간사상과 열애장사상이 거기에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불교학자들은 대승기실론이 역사적인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뭐라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유식 그 이어서 대승기실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대승기실론의 범어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제 스님이 번역한 한역본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대에 지은 것을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승 기신론이 나온 그 시기가

약 서기 400년에서 500년경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승기실론에 중간 사상과 열애장 사상, 유식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임묘로 대승이 기원 전으로 해서 서기 500년 사이까지 이제 발달했죠. 400년, 500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브라망의 아트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수트라가 요가의 아주 근본 텍스트 교재 같은 것인데 그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가 서기 200년에서 400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요가수트라의 아트만은 푸르샤와 프라그라티는 크라티, 푸르샤, 순수의식, 즉 보고 아는 자, 우리의 진여자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프라그라티, 이건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푸르샤는 순수의식, 보고 아는 자이고 불멸, 불생이고 프라그라티는 몸, 마음, 감각, 물질의 근원으로서 인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샤가 우리의 진여자성과 유사하고 프라그라티가 우리의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서기 700년 이후입니다. 요가 수트라는 서기 200년, 400년경으로 이제 편집이 된 거니까 이미 대승경전의 원리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 이후라면 대승기실론이라든지 뭐 중관유식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이론을 변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은 서기 700년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아트만 범마 일열을 또 이야기합니다. 범마 일열 이야기하고 그 아트만 어떤 모습이었느냐? 불생, 불멸, 불변. 그 전까지는 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승불교 이전의 아트만들은 인연 따라서 변해서 그러나 불생불멸이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불생이다. 불멸이다. 사라지거나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 변한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부처님 이후의 아트만은 불생불멸이고 그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프라그라티라는 업식이다. 또 범아 일연은 그 전까지의 아트만과 브라우만의 관계는 큰 브라우만에 속한 아트만이었습니다. 우주적인 근본 진리, 본질에 속한 개화적인, 개별적인 본질, 이런 의미였는데, 이때의 브라우만과 아트만의 관계는 아트만이 곧 브라우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의 입장을 우리 대승불교에서 특히 조사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 참나와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의 모습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심행첨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맞다, 틀리다, 이것이 자성이다, 혹은 이것이 아트만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진여자상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하고 길고 한데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는 건 아트만과 자성. 많은 분들이 아트만이고 자성이 아니냐, 힌두교에서 말하거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자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은 무아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트만이 무아인데 어떻게 진여자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과 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상 아집, 네, 즉 아트만은 불생이고 불멸이고 하지만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윤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여 자성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업식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상주론. 아트만은 끊임없이 항상 존재한다. 또 영혼론, 자아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 보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진여 자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업식인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을 해서 착각을 해서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상, 그것을 이제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걸 아상 혹은 아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런 것을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아설을 이야기했죠. 그래 무아설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경전이 무아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 경전에 보면 오는 자아가 아니다. 자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러면 색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들이죠. 수는 내 감각견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느낌입니다. 상은 그 정보가 들어온 것을 내 마음에서 비춰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기억된 정보와 현재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미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은 그것을 그 들어온 정보를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위죠. 식은 행하고 나면 다 내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게 색, 수, 상, 행식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나가 아닙니다. 네, 나의 행위고 내가 아는 정보들이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위들의 모습이죠. 또 나의 기억이고요. 자아가 아닙니다. 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는 자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 경험, 의식은 나가 아니다. 즉 나의 마음, 나의 몸, 경험, 의식. 초기 아트만은 몸을 포함해서 아트만이라고 얘기했고 후대에 내려오면 마음, 즉 우리들의 의식, 거기에다가 업식, 경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무아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0: 자, 그럼 진여 자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예, 진여 자성과의 관계에서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입니다. 브라만은 우주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이고요. 본질 이렇게 말하고요. 상주는 이런 아트만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단멸은 우리의 그 자성이 이번 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했고요. 영혼도 사실은 영과 혼의 합성어이고요. 자, 온, 윤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트만, 브라우만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듣는 주인이 누구죠?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해해서 기억하는 주인은 누군가요? 네.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그 말도 나가 아니고 그 설명을 듣는 것 설명도 나는 아니죠. 그것을 기억한 기억도 나는 아니죠. 그래서 아트만이 자성은 아닙니다. 자, 브라만도 마찬가지죠. 브라만은 우주적인 근본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의 본질 이런 말 하는데 우주다. 자, 여러분 우주에 떠올려 보세요. 우주 해보세요. 자성, 대별, 본질, 우주의 본질. 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런 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고하는 나가 나일까요? 아니면은 아트만, 브라만 이런 것들이 나일까요? 보고하는 나잖아요. 보고하는 나는 아트만도 관계없고 브라만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트만이 어떻다, 브라만이 어떻다, 혹은 범아이려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아는 이론이고 원리죠. 나가 아니잖아요. 또 상주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주의 반대말이 단멸이거든요. 한생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존재한다. 자, 잠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고 영원히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영원히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이 영원히 존재한다, 소멸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상주도 누군가가 아는 내가 있어야지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내가 없으면 상주도 없잖아요. 반대로 단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혼도 영혼이라고 아는 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탕에. 그래서 아, 이건 영혼이야. 이건 물질이야. 그걸 누가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온, 윤회, 오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색, 수, 상, 행, 식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겁니다. 고로 나는 아니죠.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얻으려 할 때 몸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감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향기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혹은 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감각기관이 있는 즉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야 나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꼭 필요하죠. 몸이 꼭 필요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이 중요한가요? 남의 돈이 중요한가요?
2: 네. 네.
0: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100만 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남의 돈 100만 원은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내 돈 100만 원 어때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지만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 이제 건강할 때는 돈이 중요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근데 아이들일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그 손주나 아들이 아이 엄마 아빠 오늘부터 난 돈 벌을래 이렇게 하면

0: 할까요? 그래, 너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할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만으로 공부하라 할까요? 네. 그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취업을 해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 또 취업을 하는 것, 또 일을 잘하는 것, 이 바탕에는 내 몸이 건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어떤 것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내 몸을 회복을 해야 되죠. 건강. 그리고 나서 그 일상을 하게 됩니다. 즉, 윤회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첫 번째 조건이 감각기관이고 감각기관 몸에 있고 그러니까 몸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늙고 병들어 죽으면 아프면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점점 우리가 노쇠해지면 병원이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돈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 능력도 있어야 돼, 일을 잘해야 됐지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하는 거죠. 몸을 구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몸을 구하려 하면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도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이 윤회거든요. 즉 우리들의 마음이 매 순간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려 하고 그걸 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욕망이라 하고 그 욕망을 구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몸이 꼭 필요하고 몸이 늙고 병들어 죽으면 다시 구하게 되고 이것이 윤회죠. 그러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군가요?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 몸이죠? 네. 또 마음은 불만족과 괴로움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불만족과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만족과 즐거움 주인 누구죠? 나는 똑같습니다.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생의 몸 누구 몸? 전생의 마음 누구 마음? 이번 생의 몸 누구 몸? 누구의 마음? 다음 생 누구 몸? 다음 생 누구의 마음?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자성이고,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이 끊임없이 구하니까, 그 마음이 변할 때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까지 경험한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하게 되거든요. 그걸 업식이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죽으면 다시 구하는 것이 생사윤회다. 즉 윤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윤회의 그 대상들은 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트만과 진자에선 관계는 아트만이다, 브라만이다, 상주한다 혹은 단멸, 영혼 자아, 오혼, 윤회. 어떤 것도 다 누가 아는 거다?
1: 내가.
0: 그 아는 것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진여자성이다. 결론적으로 아트만은 자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자성이 비춰진 마음이고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고 보고 아는 거죠. 이 모두를 보고 아는 자가 바로 참나 지여자성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한 거는 본성 자체 지여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다 없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자성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다. 그것은 본성인 지여자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불멸 이후 부처님이 이제 임멸하고 나서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아트만의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스트라에서 이제 변화됐죠. 그 다음에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이때에 변화된 것을 변화되게 된 동기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트만이 진여 자성과 아주 유사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임멸 이후의 아트만은 대승불교의 진여 자성과 유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아설을 부처님 이전에 혹은 부처님 대세시까지 아트만과 비교할 때는 맞는데 부처님 이후에 브라만이나 어떤 아트만 혹은 상카라 불이 이론론이나 요가수트에서 말하는 것이나 푸르샤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무아라할 때는 부처님 대세시잖아요. 예, 기원전 500년, 4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요가라든지 브라만의 아트만이라든지 상카라 이론 같은 경우는 서기 500년에서 70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나온 이론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와 대승불교의 진여자성의 이론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설과 부처님 임멸 후에 아트만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아트만, 브라만, 상주, 영혼, 자아, 온 이 모두가 다 자성이 아닌 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참나 진여자성이다. 네, 그래서 보고 아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부처님께서도 무아를 할 때 자성을 말씀하시진 않고요. 자성에 비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고 그러한 것은 자성이 없다. 즉 재행무상 재범무아다라고.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됐느냐? 인연에 의해서, 즉 연기에 의해서 있다고 알게 된 것이다. 끊임없이 연기에 의해서 변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0: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트망과 진여자성을 혼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이런 내용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알면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0: 예.
2: 만법이 다 자성에 비친 나의 마음이고
0: 예.
2: 또 내가 아는 것일 뿐이라면
0: 예.
2: 이 나라는 예.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예.
2: 잘 아는 방법을 궁금합니다.
0: 궁금하시죠?
2: 네.
0: 아, 많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만법이 다 내가 아는 곳,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 초기 불교든 대승이든 다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찾느냐? 그럼 나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죠.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이 죽비를 다 보세요. 그럼 이 죽비를 누가 보죠?
3: 내가 봐요.
0: 여기 나가 있잖아요. 내가 본다 하잖아요.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소리 누가 들어요?
3: 내가 들어요.
0: 들을 때 나가 있잖아요.

0: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또 걸어갑니다. 그건 걸어가는 누가 알죠?
1: 내가 알죠.
0: 그럼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죽비를 보면 보세요.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네. 죽비를 보고 보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 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듣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 내가 듣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 자 볼까요? 자 죽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보죠?
1: 내가.
0: 그럼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0: 보이는 몸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0: 그럼 마음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0: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보는 겁니다. 보되 각각으로 보면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그게 이제 신수심법입니다.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이 공간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간 내에 내 몸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도반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까지 다 내 몸까지 동시에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자가 주인인 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가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말만 따로 하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내 몸인지 나의 자성인지. 그래서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내가 공간에 처할 때 우리는 항상 현재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여기란 내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간에서 공간 전체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내 몸도 포함해서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항상 보고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영화를 볼 때 주인공 하나만 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봅니까? 주인공의 걸어가는 모습만 봅니까? 소리도 같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화면을 전체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동시에 내가 알죠. 그건 보는 시청자잖아요, 나는. 그죠? 관람자가 되죠? 그와 같이 씁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몸이 영화 주인공의 몸이라면 포함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공간 전체를 항상 지켜본다. 보면서 동시에 보고 있는 주인, 이게 나야 라고 알아차린다. 아시겠죠?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전화할 때나 언제든지 공간 전체를 보면 보는 주인은 자성이고 그 자성이 바로 참나입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또 함께 참나 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아셨죠?
1: 네.
0: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혹시 이해 안 되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십니까.
0: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0: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수행

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BTN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폐하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히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히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7: 시다르타!
8: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7: 복수를 하는 거지.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9: 축하오.
5: 축하드려요.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경하드리오.
5: 축하드려요, 마마.
0: 축하합니다.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축하해야지. 아미토단, 카필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토와 데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지.
9: 물론이지요.
10: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다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필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1: 배야, 첩자 아리약 문안 인사 올립니다.
10: 아리약, 새 소식을 말하라.
11: 배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슈아메그의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10: 방어할 방도는?
11: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0: 전쟁을 하든가.
1: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랴,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0: 7일 정도 거리입니다.
1: 7일이라.
2: 배야, 이 혼인의 길이는 7일 후 보름날입니다.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따르타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폐하.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뭐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송곳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고를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하니 왕, 이 결혼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소.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4: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2: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3: 봐요, 우리가 핏줄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요.
5: 실은 나도 이 결혼이 연기되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4: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6: 염려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 예, 폐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4: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0: 물론입니다, 베야.

0: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1: 시타르타.
2: 응?
1: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2: 왜?
1: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2: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1: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간.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2: 사실을 알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0: 지금 뭘 하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왕 마마! 마마!
1: 찬나!
0: 마마! 끔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2: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1: 고파, 모든 게 다...
2: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0: 무슨 기회?
1: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 조용히!
1: 전에는 축하할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타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스가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어온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2: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1: 그리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3: 헤아,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1: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소.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열 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4: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하, 우리가 프라세나짓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1: 우정인가 통치인가?
0: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안 됩니다.
0: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4: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 준다면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1: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6: 동감입니다.
7: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8: 그렇지, 안 돼. 동감이에요.
0: 동감이에요.
1: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9: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는 없나요?
1: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6: 예! 예! 동의합니다!
10: 동의합니다!
11: 동의합니다!
12: 숙소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소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소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소나라 대왕!
13: 만세!
1: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6: 결코 막으려!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고,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화.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배하.

0: 이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야. 이건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도초스,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트다.
2: 폐하,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0: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겠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2: 예, 부여.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언을 염송하기 위해서요.
0: 진언?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거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요.

0: 야소다라.
1: 왼승모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회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 외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0: 대왕폐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질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배아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1: 예.

0: 폐하 프라세나지스는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나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지는...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나지스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폐하.
1: 잘했다, 시타르타. 유용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폐하,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3: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3: 예, 폐하.
5: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나는 누구냐?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 왕 시타르탄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 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코살라국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파니 왕을 위해서.
1: 아,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다파니왕,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데바다타.
1: 제가요? 왜요?
0: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1: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0: 그렇다, 데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데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데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1: 이해가 안 되네.
0: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데바다타 교질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표. 발대표. 웬일인가 발대표. 말 좀 해봐 발대표.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표? 어떻게 된 거지 찬?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표. 무슨 일이야 발대표?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드?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표.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발대표, 자, 물 마셔. 발대표, 물 마셔. 발대표, 괜찮아요, 발대표. 발대표, 물 좀 마셔봐.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말 좀 해봐, 찬나!
1: 발대표는 이제 말 못해요.
0: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3: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따르타.
0: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표 말해봐.
1: 젊은은 뭐야? 젊은아 화마!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0: 발대표. 발대표 눈을 떠봐. 눈 떠오라니까.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3: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타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0: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3: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0: 아니야.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1: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0: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1: 카필라바스토는 마음밖에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0: 싸우셔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3: 넌 가야만 해.
0: 안 갈 거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3: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0: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1: 젊은 악마마
0: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1: 젊은 악마마 어디 가세요?
3: 내버려둬 찬나.
1: 말려야 돼요.
3: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해, 시타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타르타.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너는 누구냐?
1: 난 너야.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2: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1: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2: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1: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0: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1: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2: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1: 전쟁은 그저 파괴만을 야기해. 너도 알잖아.
2: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1: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2: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1: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시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2: 흑,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들어.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1: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2: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1: 신을 생각해.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지키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

0: 폐하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칼의 성유를 바르는 날은 모든 전사의 삶에서 가장 상스러운 날이지.
1: 여인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매일 눈물을 참아야 하지요.
0: 왕비,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쟁터에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같이 하지 않소. 그 아이의 전략이 샤카족에게 용기를 줬소. 태자는 어디 갔소?
1: 아침 일찍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0: 나가? 오늘 군대가 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냐? 혼자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1: 걱정 마세요, 폐하. 그것도 전략 중 하나겠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0: 하거라. 테바다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너에게 받아둘 약속이 있다.
1: 무슨 약속입니까?
0: 내게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싯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1: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임수로 싯다르타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0: 허나 전쟁터에서 시타르타가 만약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구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시타르타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2: 무슨 말이에요?
1: 아침부터 모두가 찾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안 보여.
3: 시타르타 태자는 돌아왔느냐?
1: 아직입니다, 폐하.
3: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하라.
1: 예, 폐하.
4: 다세나지 대왕 만세! 수도다나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카필라바 수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5: 샤카족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말살을 당하고

0: 배야, 우리 군에 비해 코살라 군대의 규모가 훨씬 크므로 브라세나짓은 이 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사령관. 가자. 아미토단, 샤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모두 도착했는가?
2: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폐. 아직 안 온 사람들도 해질녘 끼면 도착할 겁니다. 다만 쿨리아 국왕 단다파니 군대만 제외하고요.
1: 뭐라고? 단다파니 왕이?
0: 유감스럽게도 폐야, 로이니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군대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군인들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바로 도착할 겁니다.
1: 가자.
0: 군대는 제 명령이 떨어져야만 여기로 올 겁니다, 폐야.
3: 반돌, 샤카족이 왜 우리 말을 잡지 않느냐?
4: 거대한 규모의 코살라 군대를 보고 겁나서 달아났겠지요.
3: 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쇠를 녹이고 있겠지.
4: 폐하, 방금 접자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의 태자가 전쟁이 선포된 후 달아났답니다.
3: 현명한 처사군. 미리 달아나다니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 자들은 패배를 해야 달아날 모양이다.
1: 시다르타 태자의 전략에 의하면 우리는 내일 프라세나짓을 공격하게 된다. 그 땅에서 준비를 잘하라. 각자 제자리를 잘 잡으라고 이루고. 시다르타 태자 소식은?
0: 죄송하오나 피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폐하, 태자의 몸은 여기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자의 전략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0: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 마마, 마음을 굳게 먹어요.
0: 고모님, 시타르타는 찾았답니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일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니요.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2: 마마,
0: 루시카, 태자 소식이 들어왔느냐?
2: 아닙니다.
0: 거짓말이라도 이해라고 하지.
2: 어찌 거짓말을 아려리까? 들은 소식이 있도록 무섭고 끔찍한데요.
0: 소식? 무슨 소식? 말해봐.
2: 어젯밤
0: 뭐?
2: 어젯밤 태자께서 죽음을 목격하셨다.

0: 예, 마마. 찬나가 그러는데 코살라국의 직사 발데프가 어젯밤 태자마마의 품에 안겨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자마마는 말씀하셨답니다.
1: 난 이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그리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뜨셨대요.
2: 참으로 속상한 일이네요. 10여 년 동안 공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아미타 마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태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거든요. 죽음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는데, 어쩜 좋아요? 대왕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침착하세요, 마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왕비 마마. 시타르타는 무사할 테니까요.

0: 무슨 일이냐, 반돌?
1: 앞을 보세요, 폐하.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샤카군대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0: 말은 어디 있느냐?
1: 그들이 말도 잡아갔습니다.
0: 뭐라? 말을 잡아가더니 드디어 도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진 않을 것이야. 준비를 하라. 우리도 안개를 이용해서 그들 뒤를 추격한다. 산이 있다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냐? 공격이다. 따라와라.

0: 이걸 공양이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1: 너는 뭐라도 먹은 게야? 너는 굶으면서 나더러는 먹으라니.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너도 나를 알고 있지 않니? 시타르타와 대왕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나는 그 무엇도 넘길 수가 없구나. 대왕을 지키려는 내 정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 폐하,

0: 나는 고살라국의 사령관 반두리다. 우리 말을 풀어주고 고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트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하러 나온 것이다. 아니면
1: 너희와 싸워라.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 자랑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는가, 반드? 우리 샤카인들은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양떼가 아니야.
0: 양은 코끼리를 해칠 수가 없지 않는가, 사령관?
1: 양뿐이겠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싸울 차비를 하라, 반드! 안 그러면 아시아 매국 의식이 미완의 꿈으로 남을 테니.

0: 저 광경은 뭐지? 나는 이 전쟁을 막아야만 해.
1: 카필라마스도 전사들아, 여신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우리 전사들의 행운 덕분에 오늘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얻었으니 적이 기절초풍하도록 용맹스럽게 돌진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려라. 브라세나짓은 스스로의 만용에 눈이 멀어서 샤카인들의 자존심에 감히 도전을 걸어온 자다. 샤카국 만세!
2: 만세!
1: 샤카의 나국 만세!
2: 만세!
1: 샤카국 만세!
2: 만세!
1: 돌격하라!

0: 방패야. 샤카군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산길숙에, 그들은 정상에 서서 여기에 머물다간 패배를 당하네 저산으로 올라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1: 공격!

0: 단다파니왕, 코살라구 군대가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분명 우리가 이깁니다.
1: 아직 속단은 일러요.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지 않소? 봐요.

샤카군이 어떤 전략을 쓴다 해도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샤카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반들! 샤카군의 불공격을 막아라! 아싸!
1: 예패요!
2: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데바다타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샤카군 진영에 도달하지 못한다!
1: 네가 데바다타구나! 짓다르타 대제에게 패하였다는! 오늘은 내가 패배를 안겨주마!
0: 지금이라도 당장 도주하라, 숫도다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칼을 네 심장에 박아주겠다!
3: 너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구나, 프라세나지. 아버지가 분명 말씀하지 않더냐? 너는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있으나 숫도다나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받아라! 야!

0: 감히 도단전하. 대왕께 말씀드리시오.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적의 군은 늘어난다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안 그러면 처참한 패배를 맛볼걸요.
1: 전사는 비겁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순간까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으악! 으악!
2: 반두엘! 멈춰라, 그만!

0: 자, 아버지! 우리가 가서 대왕을 도와야 돼요! 어서요, 아버지!
1: 멍청한 소리! 브라스 에너지시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잘 지키고 있어!
2: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한번 구걸해보거라. 당장! 그럼 죽이진 않겠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스트라제나. 가서 내 가슴을 찔러라. 내 칼이 마차에 박힌 걸 다행으로 알라. 아니면

0: 저자는 누구냐?
1: 대하, 시타르타 태자입니다.
2: 고살라 국왕, 저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네 전군을 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2: 너는 사방에 포위됐다.
3: 무기를 버려라.
2: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이제는 내가 해준다. 짐의 보호를 받아라. 아니면
0: 너의 보호를 받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4: 그만해요.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전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몇 년간 이룬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싸우는 거죠?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땅을 위해서?
0: 우린 생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태자.
4: 그렇다면 이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말해주세요, 고살라고. 당신의 자존심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러면 이 유혈극을 멈추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일도 맞고요.
0: 단 하나,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양국의 자존심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2: 어떤 방법?
0: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 어떤 제안?
0: 양국의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선발한 후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든 표적을 맞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샤카국은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5: 안 돼! 절대 안 돼요!
4: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폐하. 받아들이겠소.
5: 이건 배신입니다, 폐하.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할 겁니다.
4: 이건 적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폐하. 제안은 당신이 했으니 표적은 내가 고르겠소.
0: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표적으로 하시겠소?
4: 당신 머리와 내 머리. 왕관은 왕의 자존심을 상징하오.

0: 그러니 왕관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당신의 왕관은 내 머리에 얹고 내 왕관은 당신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군대 최고의 궁수가 표적을 겨냥하는 거예요. 누구든 표적을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1: 좋소. 허나 당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시따르트. 내 왕관을 쓰시오.

0: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바마. 내 당신 왕관을 썼어, 코살라 국왕. 이제 우리 군 최고의 궁수가 왕관을 겨냥할 거예요.
0: 하지만 누가 이 임무를 해내겠느냐?

0: 운명은 네 편이다 대받았다. 너의 표적은 왕관이 아니라 싯다르타의 머리야.
1: 대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가 모두 네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자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내게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2: 데바다타, 자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
3: 네 표정은 왕건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머리야.
2: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만세!
1: 대마다타 왕자!
0: 만세!
1: 대마다타 왕자!
0: 만세!
2: 대마다타 왕자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4: 코살라 국왕 브라세나짓, 이제 당신 차례예요.

0: 반돌! 활을 쏴라!
1: 명령 불복을 용서하소서 폐하. 하지만 폐하의 머리는 절대 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하여 주십시오. 절대 폐하를 겨룰 수는 없습니다.
0: 누구 없는가? 다른 전사! 이 왕관을 쏠 사람 없나?

0: 폐하.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 진정한 힘은 군대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폐하, 당신이 승자입니다.
1: 멈춰라!
2: 폐하! 그자는 적입니다! 패배한 적의 머리를 베는 일은 절대 미루어선 안 됩니다!
1: 멈추라 했다!
3: 기억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칼을 나한테 휘두르며 그 화살을 겨누며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라고 했었지. 나는 지금 네 가슴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알겠니? 시다르타, 너는 뭘 원하느냐?
4: 용서와 평화입니다.
3: 무슨 의미냐?
4: 전쟁에서 평화를, 적에게는 용서를.
3: 일어나라 파세나리. 짐은 샤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 마코살 대왕은 위대한 전사였다. 그분을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준다.
2: 폐하! 이는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폐하! 그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요.
3: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조정에서 논의하겠다. 대신 조건이 몇 개 있다, 프라세나지.
0: 말씀하십시오.
3: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야 하며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0: 네. 맹세하겠습니다, 폐하.
4: 이 평화조약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소, 프라세나지동?
0: 제 자존심과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다.
4: 당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시는 살상에 사용되지 않을 것.
0: 그걸로 무엇을 하시게요?
4: 모두 녹여서 국경에 그 쇠로 이런 문구를 새긴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0: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숫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숫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숫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숫도나라 대왕!
6: 만세!
3: 연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2: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샤카 가문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7: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숲에 불이 났냐?
8: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4: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9: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0: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

0: 성공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0: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상.

0: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0: 멋있죠.
2: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3: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0: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시군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0: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맞나요?
6: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0: 김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무순한노 우면사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붓다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지시

대대구수성구에 정삼일 김종숙 최지영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조동입 장용주 장민호 장유빈 부채 제주 제주시 한삼서 김미양 김복수 한재철 김보람 한리건 한재안 김 임지연, 한승준, 한승재, 한재찬, 강미림, 한유담, 보채, 대구, 수성구에, 허태열, 한선희, 허영재, 노명호, 허석재, 김연수, 허혜정, 이상구, 허유주, 허채윤, 허진영, 허진서, 희연주, 이창호, 보채, 가족 건강 바로, 대구 서구의 김승효 부채,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윤 부채, 경북부

대전서구에 강명래 조랑현 성정이 조시현 조옥현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서구에 강형자 장효진 익경님 장지혜 장혁진 부채 대전중구에 김균

아버지 강원도 삼척시 박경자 황도식 하성이 황성윤 황희연 보채 황용구 경가

아버지의 황조북구에 조기에 김역규, 김동철, 김동천, 김도와, 김선우, 아버지의 경남 진주시 제락진 정수영 최도림 최도훈 조차이 버체 중부 엔지니어링 대하 엔지니어링 사업본자 대구 달성군의 하대우 김순아 하창호 민영 하도준 하지연 버체

태하령일 제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안영가 유진수 보기 유찬제 이양순 유영길 영가 조동인 보기

주시연복이 조남종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제인자 황인학복이의 황기연 영가 한삼섭복이의 한석관 김치주

영원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차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0: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1: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6: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1: 네,
0: 안녕하세요.
1: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혜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0: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

0: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그러신
1: 맞습니다.
0: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2: 예.
1: 한 달은
0: 좀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산화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산화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산을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산은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0: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0: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이요.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님.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 네, 네, 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 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2: 네,
3: 어머니
2: 네,
3: 그
2: 네.
3: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0: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0: 연예인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1: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0: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0: 다시 피어났습니다.
1: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천

0: 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0: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욕하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의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을 일괄삭감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에게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진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호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어제 열린 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106표 중 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송기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템플스테이 관련 공공 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으며 세심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연임 축하로 시작된 대화는 불교계의 사회적 복지 기여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시간 돌봄 부담에 짓눌려 쉴 틈이 없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치유 공간으로 템플스테이 활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들 케어하기 힘들고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사실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약자의 휴일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최상 중에 한 곳이 템플스테이잖아요. 그렇죠. 장소에 가서 좀 쉬시게 하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뭐 국가에서도 좀 되고 뭐 지자체에서도 좀 되고.
1: 조계종이 추진해온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약자 동행 행보의 연장선에서 불교계가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자비행과 사회적 기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냉혹한 정책 현실을 가감없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50만 내 외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 힐링 문화 콘텐츠지만 최근 정부의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시설과 인력 운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이번에 3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 관리, 또 그 운영 인력 관리 뭐 이런 데 이제 좀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그걸 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정책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1: 공공복지기능 확대를 바라는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 엇박자를 꼬집은 겁니다. 예방을 마친 김민석 대표는 진우 스님의 우려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4: 템플스테이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익 이런 것을 많이 말씀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깎여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낭비성이 깎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경우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사찰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템플스테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태고종의 민족 문화 보존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총무원장 성진 스님과 법륜사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헌양하고 삼배를 올리며 예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시절 김 대표는 태고종과 간담회를 열어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스킨십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종교를 떠나 민족 문화 보존에 태고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영산제를 언급하면서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4: 태고종이 불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민족 문화의 입장에서 봐도 그 우리 어떤 원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해 오셔서 대표적으로 영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 문화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5: 상진 스님은 김 대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방문을 반겼습니다.
6: 대표님은 항상 봐와도 믿음직스럽고 뭔 일이든지 걱정 없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5: 상진 스님과 김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살과 고도,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뭐 자살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고독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5: 이에 상진 스님은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운 자살 예방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종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6: 그래서 정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는 노력하는 그런 중에 이 갇힌 세상을 좀 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5: 한편 김 대표는 박명록에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함께하고 어우러져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관심을 모았던 선운사 주지는 다시 경호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선운사 산중총회에서 경호스님이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1대 주지 후보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7: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에 경호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최근 공석이 된 본사 주지 후보에 경호스님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산중총회는 교구 구성원 130명 가운데 107명이 참석해 본말사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태효스님이 14표, 기호 3번 경우스님이 92표를 얻었습니다. 개표 직후 경우스님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당선장을 교부했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과정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다는 표현으로 대중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경우스님. 스님은 다시 교구장의 소임을 맡긴 선운사 대중들에게 교구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 다시 한번 이렇게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비록 입후보 과정에 뒷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우 스님에 대한 선운사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우 스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 법계사 불사와 본말사의 포교 역량 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지난달 말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가 현지에 전달되는데요. 절망의 현장에서 피어난 한국 불교의 자비행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9: 거대한 토사와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도로 곳곳이 끊겨버린 네팔 북부 라수와 일대. 지난 26일 갑자기 들이닥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히말라야 산자락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의 먹거리와 무너진 집을 정리할 도구였습니다. 재난 직후 즉각 모연에 착수한 조계종은 전국 불자들의 온정으로 마련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10: 거의 모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토성 위에 깔려서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9: 구호단은 단순 물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존 지원과 자력 복구라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펼쳤습니다. 접근이 힘든 둔체 지역 850가구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2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필품 키트를 건넸습니다. 또 토사 피해가 심각한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경제를 책임지던 청년들의 희생이 큰 만큼 유가족에겐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상실감이 그늘로 남았습니다.
10: 49일이 지나기 전이어서 각 가정마다 사진을 영동 사진을 모셔놓고서 집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9: 산사태와 홍수는 지나갔지만 현지 사정의 열악함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직접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조계종 구호단으로부터 처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품 지원을 마친 구호단은 수도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린 추모의식, 몬람 기도에 동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사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은 일회성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 주민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1: 네팔이 겨울에 들어서면은 네팔이 산악지대라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요나 그런 이제 방한용품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금액이 추후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재건 복구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9: 네팔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온정도.

0: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광사는 어제 네팔 홍수 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2: 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월산대선사를 기리며 삼기 의례를 올립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어제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대선사 2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대종사와 해주법달대종사, 법주사 조실 지명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사부대중이 참석해 헌양과 헌화, 종사영반으로 스님의 유언을 기렸습니다. 월산대선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선언을 개원하는 등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품 확립에 힘쓴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특히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며 후학을 길러내고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3: 큰 스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여기 사부대중은 큰 스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고 큰 스님께서 밝히신 법등을 이어 들려고 합니다.
4: 덕화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후학들 큰 스님의 유언대로 수행하면서 청정도량 가꾸어 가면서 여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2: 이어 불국사 합창단은 추모곡 다시 오소서를 음성 공양으로 올리며 스승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열반 29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문도와 사부대중은 월산 대선사가 남긴 수행과 정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1: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경내 각황전에서 동헌당 태연대종사 4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렬스님, 남암 종삼스님, 중앙종회의원 대진 연규 우경스님, 정토회 유수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본 말사대중이 동참해 큰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종고스님은 행장을 통해 동헌 대종사는 은사 용성스님의 항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재단법인 대각회 설립과 화엄사 조실로 수행과 전법에 큰 족적을 남긴 시대의 표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각황전에서 다례를 마친 대중들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헌 대종사의 부도탑에 참배하고 생전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산수를 맞아 30여 년 자비행과 67년 출가 삶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봉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중앙종회 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열린 행사는 조계종 원로회 의장 부령 자광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등 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일면 대종사의 80년 삶과 장기기증 운동 여정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가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자신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달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와 인연에 보답하며 생명 나눔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해외 지원 기금과 해인 동문 장학회 장학금 등 총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이자 BTN 불교TV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스님이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습니다. 14년째 방송포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스님은 모든 공덕이 BTN에 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BTN 불교TV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불교TV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 스님은 어제 BTN 구본일 대표이사에게 방송 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0년 토굴 수행을 마치고 2012년 4월 목종 스님은 선우 용녀의 이야기쇼 가피로 BTN과 방송 포교의 첫 인연을 맺은 스님. 목종 스님은 자신과 대광명사의 토대를 만들어준 건 BTN 불교TV였다며 그간의 감사함을 후원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6: 아무것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저를 아는 스님도 아는 불자들도 거의 없고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국 그 스님이 됐습니다. BTN 공동입니다.
5: 목종 스님이 전통 조사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풀어내는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기존 불교 법문 콘텐츠와는 다른 시청층을 끌어들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TN 뉴미디어국 분석 결과 선클래스 유튜브 시청자의 약 6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30세에서 55세 사이 경제활동 세대도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불자 중심이었던 기존 법문 콘텐츠의 시청 경향과 달리 청장년층과 남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온라인에서도 조사선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7: 전통 수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되살리는 것에 네. 좀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네.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5: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목종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 속 선수행의 중요성이 방송 포교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8: 그 같이 앉아서 또 실참을 해주시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5: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와 11시 15분 시청할 수 있으며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안성 성남사가 사부대중의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며 산사의 가을밤을 작업했습니다. 성남사는 지난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 스님,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운산 소원풍등 날리기를 개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참석자들이 정진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고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은 근심과 걱정을 풍등에 담아서 날려보내며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각자의 염원을 담은 풍등이 불법승 구호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자 자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주지 덕운 스님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안성시에 천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경남 창원 안국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닻을 올렸습니다. 창원 안국사는 지난 13일 경내 큰 법당에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영산 스님과 부산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마산 종문사 주지 응찬 스님, 배인숙 아미랑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총재이자 안국사 주지인 영산 스님은 맑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뜻을 담아 아미랑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안국사를 창원 대표 어린이 포교 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단원 모집을 시작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은 내년 2월 열리는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정기 공연에서 첫 공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하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학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참마음을 발견해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 여러분의 마음 달이 늘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일상이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번 제18기 불교대학은 15주 동안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강의, 보찰 순례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희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특설무대에서

0: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남북 동서 무정착하고 생애 지지의 일지공이다. 동서남북 정착한 데가 없어. 겨울에는 남쪽으로 와 남쪽 선방에 가서 지내고 여름에는 저 북쪽 선방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선지식을 찾아서 도반을 찾아서 또 지내기 좋은 도량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일정하게 딱 정착한 데가 없으시 계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애 지지의 일지공이다. 수자의 일생애라 하는 것이 오직이 주장자에 달려있다 그 말. 설두세작연함이하고 혀끝에는 다못 안개와 연기 연하의 맛을 가늘게 씹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맛있는 고량 진미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그 연하의 맛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피 선열이요. 선열로 위식하는 것이다. 도 닦는 참선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이 수자의 음식이다.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즉입 천봉, 객만봉이다. 바로 천봉, 다시 만봉을 향해서 들어가더라. 천봉,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더 만봉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 말은 아까 조실 스님의 법문 가운데 활구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말귀를 더듬어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야. 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그 본참 공안을 향해서 바로 의심

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수록 깊고 들어갈수록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봉만봉 갱갱만봉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를 맞이해서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도반들이 여기에 모다 운집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내는 처소에서 결제를 해도 되겠지만은 조실 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같이 뜻을 같이 한 도반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선방에도 다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지내는 데에는 같은 도반들을 여기서 만나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은 한번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침으로써 한 목표를 향해서 활구 참선을 해나가는 선후배 도반이 만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석달 동안을 참 알뜰히 정진을 하고 해제 때또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 없는 가운데 깊은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방금 졸시음은 녹음 법문에 활구 참선 여아시 조사설에이냐 팔치생문이라 이 조실스님의 법문 속에 결제 법문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산승이 결제 법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도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으니 석달 동안을 무장무예하게 그리고 알뜰하고 짬지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철마다 여름이면 여름 결제, 겨울이면 겨울 결제 하는데 처음에 한 처철에 나갈 때에는 엄섬하고 경건하고 아주 근신하는 마음으로 방부를 드리고 한철을 지냅니다. 두철이 또 지내가고 세철, 네철 지내다 보면 엄섬하고 경건한 그러한 기분은 차츰 사라지고 뭐다 아무 근신하는 마음가짐이 차츰 해이해져서 그럭저럭 한철 지내고 또 거기서 해제를 하면 또 다른 선방에 가서 지내고 해서 장판 때만 반들반들 묻어가지고 철저한 신심으로 정진하는 기운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 장판대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도반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말이 해당이 된다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도반으로서의 노바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유밀 불수제요.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묻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꿀을 핥아먹다가 혀를 비게 되는 것이니 설사 칼 끝에 꿀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꿀을 핥아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고독지가의 수막상이여, 고독지가라 하는 것은 그 흉가, 그 샘에 독이 풀어져 있는 집에 물에는 물은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칼날 위에 꿀맛이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자는 명예나 이끝이나 재색이나 이양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고 잘 보시를 하고 좋은 옷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명예를 주고 어떤 권리를 주고 마음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칼날의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좀 냉정하고 쌀쌀하고 무슨 그런 이끝이나 이양이나 재색의 그런 데에 솔기 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코뿔소의 코처럼 코뿔처럼 외롭게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은 뿔이 두 개씩인데 코뿔소는 코끝에 뿔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만을 앞세우고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라. 이 끝과 명예보다 그런 뒤에 부합을 하지 말고 그런 뒤에 넘어가지 말고 돈 많이 준 데 찾아댕기고 맛있게 해준 데 찾아댕기고 그런 뒤에 휩쓸리지를 말고 잘 먹고 못 입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다 맡겨 가난한 뒤에 금박하고 그래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뒤를 찾아가야지. 돈을 생각해서 찾아가고 맛있게 잘 받들어준 뒤만 찾아대이면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칼 끝에 꿀을 빨아먹다 혀를 잘리는 거고 고독지가에 물을 먹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 시비해리의 횡신입이요.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바다 속에 몸을 비켜서 들어가. 도처가 간 곳마다 시비가 끊어진 데가 없고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시비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시비 속에서도 몸을 비켜서 나가는 거고,

동반이 퍽 시끄럽습니다. 총문 조계사보다 전국 모두 승려대어 일어나고 이파 저파 해가지고 천여 명씩 모아서 온갖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하면 종단을 잘 해나갈까? 자기가 나가야 이 종단을 잘 해나갈다. 피차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종단을 걱정하고 불교 장례를 걱정해서 자기가 나가야만 되겠다고는 그런 끓는 용기와 원력으로 뭐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진정코 종단을 위하는 일인가, 불교를 위하는 일인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량으로 매도할 일도 못 되고,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은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 우리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목표를 삼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대발심을 해서 대지혜와 대자비로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원력과 또 자기 믿는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서 경공부를 하는 사람, 또 주력공부를 하는 사람, 염불을 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하는 데에다가 관점을 두고 또 그렇게 해나간 사람,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렴주관, 비파사나라고는 그 신수신법을 향해서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편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그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저렇게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은 활구참선법에 의해서 즉절근원하는 이 활구참선에 의해서 일대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종단이 이렇게 시끄러울수록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도반들은 각자 다른 철보다도 훨씬 더 자가 중심을 탁 세우고서 정말 알뜰하고 짬지게 이 한철을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공부를 게을리하고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전통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동 안거는 다른 안거 때보다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원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조용하게 말 없는 가운데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조 홍인 대사의 최상승론에 보면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도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능 착파이하고 다만 등이 헤어진 옷을 입고 손 추손하며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 수본 진심하고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양치 불회여 하면 인변의 염소양 헌자는 거짓 양자인데 양치 어리석을 치자 양치는 거짓 어리석은 척하는 것입니다. 양병하면 실제는 병이 안 났지만은 거짓 병을 꾀병을 앓는 것을 양병이라고. 설사 속은 환의 지혜가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완전히 바보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보처럼 지내냐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바보 짓을 하라 이겁니다. 뭔 말을 하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팔부도 못 되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생기력이 능유공이다. 가장 힘은 적게 들이면서 공부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선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선방에 와서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끄떡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공부하는데 피해를 끼치고 선방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진짜 발심한 사람도 아니요 선방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는 의심스러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공부 못하고 남까지 공부를 못하게 되니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강도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야. 칼 들고 강도질 해봤자 저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서 징역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끝나는 거지만 신성한 성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정진하는 사람을 마음을 흩어뜨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 감옥에 가는 데에만 끝이겠습니까? 무간나비 지옥에 가가지고 무량겁토록 헤어날 기약이 없다. 왜 그러냐? 정진을 열심히 해서 성불할 사람을 방해를 쳤으니 사람 생명을 하나둘 죽이고 재산을 뺏는 죄에다가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바보가 되어가지고 알뜰하게 참지게 정진을 해나가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정진인이다. 이렇게 오조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홍인 대사는 육조 해능선사, 육조 스님의 몇 개 법을 전한 대선지식이신 것입니다.

항상 산승이 여러 도반들에게 특히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들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은 세속에서는 자기를 과시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의 역량을 항상 널리 남 앞에 선전하고 그래야 남이 알아주고 그래야 자기가 대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선방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서 무슨 표를 얻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무엇이 그렇게 당선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상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냐 이거.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소리를 좀 하더라도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도 장애가 없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니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조용하게 말 없이 묵묵한 가운데 자기 소임을 하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알뜰하게 화두 단속을 하고 항상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석 달 동안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가도록 그렇게 정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조 스님께서 최상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자기 본 마음,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니라. 만약 부지런히 이렇게 정진을 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말해준 이것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나는 당내 18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간곡히 너희들에게 말해준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세세생생의 호랑이한테 물려갈 것이다. 대단히 무섭고도 엄습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는데 이 오조 스님의 최상승론에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요점을 정말 깊이 믿고 일생의 좌우명을 삼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표현이 이렇게 참 무서운 하늘 땅에 맹세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 눈물겹도록 큰 자비에서 나오신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율문에 입중오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대중과 같이 살 때에는 하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심을 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항상 하심하고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려운 소임은 자발적으로 막고 어쩐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자비스럽게 하고 모든 행동을 자비심을 가지고 해라. 셋째는 공경심이니 항상 다른 스님들을, 물론 후배가 선배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배 스님도 덮어놓고 후배라고 해서 무시하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수행을 얼마나 했까니, 덮어놓고 후배를 없인 여기고 자기가 목에다 힘주고 그러셔도는 안 되는 거고, 또 후배는 하루를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배를 공경히 여기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피차 서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만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볼 필요가 없고, 성불을 해도 부처님은 중생을 시봉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러시는 것이 불보살의 생애인 것인데, 하물며 우리 출가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해탈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넷째는 지차선이라, 차선을 알아라. 행주 좌와 중에 공양할 때나 법문을 들을 때나 법당에 오르내릴 때나 도량에서 울력을 할 때나 항상 차선을 알아서 자기의 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차선을 알아야지. 차선을 모르고 마구제비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문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니 대중 처수가 시끄럽게 되고, 그런 것이 차선을 알아라. 다섯째는 불설여산이라. 나무지기 일을 말하지 마라. 나무지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자기 소임을 열심히 충실히 살면서 대중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도만 닦으면 무슨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묵언이라고 묵언표를 달 필요도 없이 하루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속에는 자기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충실하고, 무엇을 보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그것이 귀에 들릴 것도 없고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뿐이요, 헛짓어 판치 생보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헛짓어 뭐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해서 의심이 희미해지면 또 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놔둔 채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딴 잡념과 망상 번뇌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그대로 놔두고 화두만 딱 듣는 것이, 그것이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다 보니 무슨 잡담할 겨를이 있으며 무슨 시비를 할 겨를도 없고 내가 시비에 말려들 것도 없다고 말이야. 입중오법을, 물론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은 이렇게 내가 부탁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간혹 한두 분이 이런 것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번 한철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을 지키고 보면 자기 자신도 참 장애 없이 잘 정진을 하게 될 것이고, 해제를 할 때에도 참 내가 이번 한철은 너무너무 짬지게 잘 지냈다,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해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철 한철을 지내고 보면 오조스님의 그 최상승론에 있는 법문과 제절로 계합이 될 것이고, 호랑이한테도 안 물어가게 됩니다. 또 오조스님도 이런 법문을 천지에다 대고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 후손들이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알뜰히 정진을 한다면 오조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와 삼세 재불보살들도 다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업을 성취할 때까지 참 자비의 눈초리로 우리를 호렴해 주실 것입니다.

활구 참생객이여, 하인이 작득상이려. 활구 참선을 하는 선객들이 어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 수가 있겠느냐. 천상천하에 복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청춘을 버리고 인생으로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일대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 유아 독보거든. 보현 천사일에 모든 인연이 다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 공경을 할 것이다. 이건 조사스님의 개송인데, 참선이라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내지 7년, 10년을 해도 올바르게만 해나가면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질 것도 없고 얻어질 것도 없고 무엇이 보일 것도 없고 해갈수록 알 수 없을 뿐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참 시절 인연이 도래요.

공안을 타파하고 의단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되어오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일기도 입제도 되고 하니 이 백일교도에 드신 분은 가정에서 정진을 하시되 가정에서도 항상 조실스님은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선방이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 더욱 발심을 해서 잘 모든 것을 이겨 나가시면 또 세상이 다시 또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0: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고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과대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1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0: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필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업 얘기를 좀 지난 시간에들 했죠. 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엄 이야기, 업보 이야기, 과보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 또 계율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매일 듣는 소리, 아는 소리. 그런데 알고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요, 인과응보, 씨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그거에 따라서 씨 뿌려져서 과가 좋은 업으로면 좋게 당신한테 행복하게 오고, 나쁜 업으로 지면은 괴로운 업보를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이 업 얘기할 때 자꾸 그 괴로운 거 업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을 지면, 선근공덕을 하면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업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업으로. 그러니까 울력을 하고 왔어. 봉사를 하고 왔어. 그런데 이 업이 나한테 커다란 뻥치기에 업보가 돼서 나한테 보답이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율 이야기도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뭐 계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율은 절대 필요합니다. 계정의 사막, 계정의 사막.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수행 체계에서는 계율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복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을 짓는 데는 계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모든 공덕을 짓는 데도 청정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무슨 그 조건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계율이 지켜져야 청정한 신심으로,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 문제도 절대 수행 측에서는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를 받는 순서, 내가 무거운 업을 지었는데 선업, 좋은 일을 무게감 있는 좋은 성공덕을 지었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 뭐 누구를 뭐함하고 때리고 막 그냥 해롭게 끼치고 사기치고 했는 업이냐, 이걸 무거운 업, 그러니까 과부를 받는 순서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분류라고 썼죠. 결과를 내가 씨 뿌렸는데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은 씨앗 뿌렸는데 농사가 망친 게 아니고 결실을 거둬서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같이 날이 뜨거워서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 하는, 이건 결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그걸 나눠봤는데,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을 막 약한 업, 강한 업, 좋은 업, 나쁜 업을 하는데, 무거운 업이라는 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습관적인 거, 이게 관습,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거짓말도 자꾸 허비로 놓으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죽을 때 되어서, 임종 시에 자기의 생각의 업.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미 지은 업인데,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는, 그 무거운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하니까, 첫 번째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과보를 받는다. 많은 업중 중에서 재생 연결식을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재생 연결식으로 생산한다. 재생 연결식이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연결되는 업이 있고 연결 안 되는 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은 업은 전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외워두세요.

재생연결식으로 생산되는 식. 자, 무거운 업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어진다, 상속된다, 연결된다. 생산으로 과업으로서 돌아온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것이 생산된다. 선업이면 행복의 생산업이 올 거고, 과가 올 거고, 불선업, 착하지 않은 악업이면은 불행한 생산업이 나한테 과보로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제일 먼저 다음 생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시 되는 시기에 가장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무거운 업은 여러분들 악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과 악업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선업만 생각하세요. 악업만 생각하면 무거워요. 업력이만 나오면. 그래서 무거운 업 하나만 있을 때는 항상 큰 힘을 가진 내 생의 과부를 받게 만든 업이 된다. 무거운 업이 여러분들이 누굴 뭐 시켜서 살인했어요. 그럼 다른 업은요, 그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되는데 너는 무간지옥이야. 나올 수가 없어. 그걸로 결정 내요. 그건 뭐 적당히 조건을 뭐 만들어서 바꿀 수

수도 없고, 살생업 이런 것은, 살인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게 받고, 무슨 타협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거운 업 하나 큰 것만 있을 때는 조그만 업은 거기에 내밀고 좋은 일 조금 했다 해도 그건 믿게 되지 않아요.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드는 업이 된다. 내 생에 아주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거나 내 생에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큰 결과로 무거운 업은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거운 업의 과부는 피할 수 없다. 다른 건 피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 아닌 것은. 그런데 의도적인 업을 좀, 무거운 업은 의도적인 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해로운 업인 거나 남한테 유익되는 거.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하는 말하고 생각과 행동하는 행위가 남한테 독가스를 품는 해로운 짓이냐, 요익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에 과부를 받는 업으로 이제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무거운 업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자.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무거운 업은 이 생에서 안 받으면 다음 생, 다음 생에 안 받으면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언제나 익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받는다.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무거운 업에서요,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무거운 업, 오욕제. 오욕제가 이게 이제 불선업, 선하지 않은 업인데, 오욕제는 다섯 가지 아주 역질적인 업을 오욕제라고 그러는데, 또 여섯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이다.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로 무간업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무간업을 지으면 설사 선정을 얻었다 해도 공부를 잘해서 선정을 얻었다는 건 선정바라밀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선업이 다음 생에 생산하는 업이 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오욕제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래도 나의 오욕제는 지었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어. 그런데 오욕제를 지은 건 너무 무거운 업이 돼가지고 좋은 일 조금 한 거는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런 오욕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해를 가하는 게 여러 가지 거예요. 어머니를 한대 때린 것도 해를 끼치는 건데 여기서는 오욕제는 그 어머니 부모를 살해한 그런 가혹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안 하고 어머니를 먼저 했느냐면은 그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왕인 아자타사뚜가 이제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그 감옥살이 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도움 드렸다 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든 대신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서 거기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다가 행위를 멈추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살해를 한 행위,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아라한은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대승불교에서.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행사과, 사상팔배. 제가 불수념, 법수념, 성스님 얘기할 때, 삼보 얘기할 때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우리가 대승불교 얘기하는 성불 자리나 똑같습니다. 아라한 최고의 자리. 뒤에 또 계속 말씀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아라한이를 죽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열애에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열애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대받았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바다따가 부처님에 의해서 많은 수행을 해서 과를 얻어서 자기가 부처의 교단의 주인이 되고자 부처님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산 위에서 있다가 바위를 막 굴립니다. 부처님 돌아가셔야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려가다가 부처님을 그냥 치고 나간 게 아니라 발등을 살짝 거치고 굴러갔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부처님 발에. 그래서 오역죄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우리 불자들은 좀, 여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는 벗어날 거예요. 거의 다. 99.9%가. 근데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가, 청정 상가, 수행하는 단체.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청신사, 청신녀,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법망경에 나와요. 법망경, 법망경도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저 십중대계에 나오는데

대승법만경이라고 대승법만경 이건 그 사분율 250개, 358개 이런 비구비구니 이런 계의가 아니고 대승보살계 이건 비구비구니 모든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이 전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보살계 받잖아요. 음달 윤달에 많이 받죠. 보살계 받을 때 48개를 받는데 이 대승보살계는 48개인데 10가지 중계 10중대계 10가지 무거운 대계 여기도 지금 무거운 업을 얘기하면서 오육계가 얘기 나왔는데 법망경에 10중대계 10가지하고 나머지 10중경계 갑을 경자 48가지 48개를 받거든요. 이 우리 보살님들이 받는 이건 비구 스님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스님도 받아야 되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사분율에 가면은 비구 250개, 비구니 358개 이런 것은 스님들만 받는 게인데 이 법만경의 10중대계에서 사부대 중에 상가를 분열시키는 파괴하는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오역제에 들어간다. 이건 무관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가볍게 생각해요. 그 절에 나가면 우선은 그절 여러분들의 신도로서 그 절의 불자야, 원찰로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화합하고 같이 동사섭으로 수행을 같이 나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지언정 주주스님이든 부전스님이든 사무자이든 공양주든 밖에 처사든 남자신도든 여자신도든 여러분들 조반들끼리 말과 행동에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자취에 가서 얘기를 하든 남 얘기만 할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그 화합성단, 부처님 화합성단이 이게 상가가 화합성당이에요. 청경이 수행하는 성단을 화합성가라고 그러거든요. 상가라고 그러거든. 성가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말자. 왜? 오욕제에 들어가서 무간업에 깨진다. 이거 지금 부모 돌아가시게 하고 아람 죽이고 열애에 피를 흘리게 행위는 여러분 여기서는 다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법망경 십중대계도 나와요. 법망경은 또 구마라즈 번역가의 최고의 구역, 신역은 현자이고 그분이 이제 법망경도 번역한 거예요. 그냥 뭐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위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파, 십중대계, 가장 무거운 업 중에서 10가지 무거운 주 중에서 상가를 화합을 파한 것을 엄청나게 무겁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화합하는 말, 화합하는 말은 사부대중이 쉽지 않아요, 이게. 주지,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허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식구들 다. 절 식구로 했던, 뭐, 신도도 됐던. 그런데 화합을 깰 정도의 그런 언행은 하지 말자. 응? 조그만 거 봤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기시켜가지고 흙에 뻥튀로 만들어가지고 화합을 깰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이 말씀 많이 쓰는데, 6가지 안이비설신의로, 6가지 안이비설신의가 6가지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막 눈은 그렇잖아요. 눈, 귀, 코, 막 이, 몸, 이런 것을. 그런데, 이거 의식세계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의식세계에서 다루는 거. 다시 말해서, 눈으로, 소리로,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생각도 너는 좋고, 나는 나쁘게 해서 화합을 깨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심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의식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과 현상을 보지 말고, 반야에 이 반야바라밀따로 열반에 들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반야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서의 사부대중 얘기를 하지 말고 반야 공성 반야의 입장에서 연기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함께 화합하고 살아야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꽃으로 장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하자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섯 번째에는 견고한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사견이요. 이게 사뗄자 사견도 되지만, 이 개인 사견. 사견. 특히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논할 때, 사뗄자 사견을 논하지 말고, 개인적인 사견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반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여기는 사견이라는 건, 또 법문할 때도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죽음의 순간에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사견. 죽음의 순간에도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를 죽음의 임종시에는 남아미타부만 불러도 모지고 부처님만 떠올려도 모지런 판에, 죽는 순간에도 인과응보는 없어. 죽으면 다 그만이야. 끝이야. 어?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겠어. 내가 사한 것이, 원한만 지우고 가고, 한만 남기고 가. 이런 업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역 기담이 여섯 번째 이제 견고한 사견을 지니는 경우를 넣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나는 원통해서 그 사람 인수 못 갖고 죽어서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윤회는 없다 등등. 윤회는 없어. 내가 다시 이런 원하는 데 마음을 비우고 가야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욕제, 육욕제, 오욕제가 아니라 육욕제는 반드시 무간조에 간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역린하는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욕제는 조정될 수 없어. 육욕제는 조정이 될수 없어. 너와 나와의 화합, 서로 만나서 한번 화해도 하고 조정해보자.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무간지옥이다.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결과가 나타난다. 오역제는 무조건 오고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금방 받거나, 응? 앙굴마라 같은 분은 살아서 생암죽에 빠지잖아요. 금방 오역제 져가지고, 응? 99분 그 손가락 잘라가지고 살인하는 바람에 살아서 생암죽에 빠져요. 그래서 시간에 끼어듦 없이. 그런데 그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이에요. 그렇죠. 목적지는.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으로 갈 거냐, 행복한 곳으로 갈 거냐. 선업의 목적지는 행복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위를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행위를 남한테 이로운 행위를 하자. 도움 주는 행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에는 불행한 곳이고 선업은 행복한 곳이야. 목적지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야 되지?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세 가지 견해가 나쁜 거예요. 업의 작용을 생산, 이런 업을 지면 이러한 씨뿌린 대로 거두어. 업의 작용을 부정해. 내가 말 한마디 욕한 것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고 만다면 얼마든지 떠들고 욕해도 돼. 근데 전부 제8 아래세계 전부 다 CCTV 찍기도 찍히면서 저장돼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업의 작용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뭐 효험이 없다. 좋은 일을 해도 효험이 없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부정하죠. 씨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일이면 목적지가 서는데 행복하고 나쁜 일은 목적지가 불행한 것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 업의 유효성, 공능, 유효성을 부정한다. 내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하는데 상견은요, 사실 이 자, 이건 이제 브라함의 아트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영원하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상견이라는 건 아니다. 나는 나, 나의 성질, 나의 행위, 이게 나다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건 무하다. 나는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상견이고 단견은 뭐 쉽게 해서 다음 생은 없다. 죽어도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재생 연결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건 육안으로, 내두 눈으로, 두 눈으로만 보니, 그래서 두 눈의 안목, 의식의 안목은 이건 큰일 난다. 여섯 가지 도둑놈에 따라가는 업이 돼서 결국은 내 불성을 도둑맞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다는 견해, 토대. 뿌리가 없다는 견해는 원인이 없어. 어떤 과가 왔는데 내가 씨뿌려서 거둔 과가 아니여. 우연히 왔어. 나한테 이런 일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왔어? 근데 현상 속에 뿌리에서 모든 게 싹이 트고 뭐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맞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다는 것, 현상 속에 뿌리,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견,
어베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뿌리가 없는 토대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뿌리 없음이 견해라고 말씀했다. 뿌리 없음이 견해. 토대 없이 무슨 뭐, 땅 없이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지. 운명론, 결정론, 우연론. 나한테 모든 그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필연으로 온 것이다. 필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업은 내가 씨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하면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싸우려고 시비할 거리가 없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씨뿌려서 거둔 거다. 그날 일어나는 모든 건 필연이다.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너와 만났다? 아니다. 차 어디 길 가다가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도 필연으로 만난 것이다. 현상의 뿌리나 원인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단견인데, 아까 얘네들 죽으면 그만이야. 내 돈으로, 육안으로 보내 안 보이는데 없어. 본 사람 나와봐. 안 된다는 거예요. 눈 육안에 보이는 현상계, 산남한생의 물질만이 참된 존재라는 거. 행위의 과부를 부정하고, 다섯 태는 윤회를 부정하고, 육안으로 아르마리오 대상을 치착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한다. 육안에 두 눈으로 보는 아르마리,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대상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계, 새끼, 부새끼 생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 사바세계 남선부주, 오대행 육주가, 육대주가 다른 세계 모든 게 비교해보니까 콩알만 하더라.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주인들이 헌소리예요. 지지고 볶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사는 게참 불쌍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깨달았던 게 기사에 나오잖아요. 오온의 의식작용을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온의 의식작용, 실체가 없는 색수상의 오온의 의식작용, 두 눈에, 두 귀에, 두 콧구멍에, 입의 의식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 않는다고 견해를 일으킨다. 보시공덕도 과보가 없다라고 한다. 무거운 업은 내생의 재계의 재생 연결식 일으킬 가장 가능성이 큰 업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새끼 선정의 마음이나 무새끼 선정의 마음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새끼하고 무새끼의 업은 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는 모든 건 선업과 악업이 우리가 육계에 살거든. 선업과 악업이 교차해서 돼 있어. 그런데 색계와 무색계는 선업만이지 악업은 없어요. 그래서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에서 선업 중에 무거운 업은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계 얘기는 제가 육계 색계 무색계 할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때 소개한 걸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 세계에 사선이 있는데 초선천에 삼천, 이선천에 삼천, 삼선천에 삼천, 사선천에 아홉 하늘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사천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추정, 비상비비상처정의 사선정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요. 우리가 천상세계를 그냥 쉽게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우리가 천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아귀, 축생은 나쁜 곳. 천상 인간 수라는 좋은 거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천상 가든가 극락세계라 하면 윤회 안고 그건 최고의 경지고 최고 인지교에 가는 것이고 자 육계 요새계 무새계의 천상 세계는요 28천 33천 얘기했죠 하늘은 28천으로 나눠졌다 재석천이 33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만 하면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생각만 하면 배부르고
사랑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세계라는 이야기까지만 드릴게요. 새끼의 선정을 얻으면 다음 생에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강한 원인이 된다. 보탐이 욕계에서 새끼 가고 새끼에서 무새끼 가고 그래요. 욕계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천상세계도 마치 그렇게 욕계에 또 나누지고 도리천, 도설천, 타화자재천, 화락천 쭉 나오죠. 불선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오욕제이고 다음 생에 반드시 무관지옥에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오무관업, 다섯 가지 무관업을 지으면 선정을 얻을 때 그 선업이 다음 생을 생산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욕제 지치 말아야 돼. 마지막 화합을 깨는, 사부대의 화합을 깨는 은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욕제에 가서 무관지옥에 가는 업은 지치 말자. 선정을 닦아도, 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뭐 가나선을 했던 연불선을 했던 모든 뭐 하루에 3,000배를 뭐 했던 1,000배를 했던 사경을 했던 해서 선정을 쌓아도 무관업업 가는 데는 상쇄시키지 못한다. 오육제 안에서만 그래요. 다른 업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재받았다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 제받았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아니 계시게 하고 당신이 교주노릇을 하려고 했던 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마가다국의 그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태자 아짜사뚜인데 아사세 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노설 한 분인데, 이 제바다댁에 현옥대의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부처님을 만나서 참여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일단 다음 시간에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는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다 얘기인데, 제바다따 이야기에서는 빈비사라 왕의 왕자가 아사세 태자인데 제바다따에게 현역돼서 아버지의 빈비사라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상당히 윤회하고 관계력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만나서 참여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부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좀 말씀 올릴게요. 여기서 이제 도노점수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했고, 송광사의 보조진흘국사는 도노 점수를 얘기했는데, 보조진흘국사, 송광사 보조진흘국사 16국사 중에서 첫 번째 분이 도노 점수를 얘기했던 건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은 가져간다. 점수해야 된다. 그런데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한번 뭘로 깨달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뭐 참선을 했던 연불에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인죄진 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그래서 그 생에서는 어떠한 선종도 깨달음도 얻지 못하게 했다면 사후에 소주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무관옥 무거운 죄를 지면은 선정의 깨달음도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자가 된 선업이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할 불선업의 방해업으로 작용해서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자체는 면하지 못했다. 아사세 태자 얘긴데,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겁고 유익한 업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죽을 때 괴로워하고 자기의 공부한 지혜력 선정이 없으면 무겁고 유익한 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사촌인 그 제바다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발선정을 닦은
그 아사세 왕 이야기 제바다타 아사세 왕 이야기가 지금 전개됐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은 제바야다타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선정을 닦을 때도 유익한 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제바다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요. 제바다타가 팔선정을 닦고 사선천 세계 무색계 팔선정을 닦고 부처님으로부터 오신통을 닦고, 부처님 대신에 교전의 지도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선정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선정이라는 무겁고 유익한 업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제바다타의 부처님을 괴롭힌 업 때문에 많은 업을 닦아서 이분이 부처님한테 도를 닦아가지고 큰 과를 얻었어요. 부처님 대신으로 헐라했다니까요. 그런데 승단을 분열시키고 해롭게 하고 무거운 업이 돌아가실 때 선정은 떠오르지 않고 오신통 사적이 저 팔선정 오신통은 떠오르지 않고 무거운 죄만 떠올라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골련 존자 이야기도 무거운 업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더 무거운 업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또그 업에 받는 순서, 업보를 받는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행사 및 인도 성지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0: 여정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3: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3: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오늘은 네. 저희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철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네.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재료들을.
1: 네.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하여튼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이 채소들을 준비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0: 사진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1: 지금 4,000원보다 좀 더 비싸도 될 것 같은데 바뀌겠습니다.
2: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 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3: 오늘 네.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4: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3: 네네. 네. 그래서
4: 너무 소중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3: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네. 해보았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4: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3: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3: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암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네.
0: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월암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월암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0: 절입니다.
1: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0: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네네. 좁은 곳이라서 네.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네. 뭐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1: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네.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없나요?
0: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1: 가시죠.
0: 네. 네. 조심해서 오세요.
1: 네. 네.

0: 저희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 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네네. 벌써 네네. 갈아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0: 네.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 안 되시죠?
1: 오,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오우, 네. 떴습니다. 아, 잘 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네.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따할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이야,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앗잎 장떡을 한번 네?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1: 아,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 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 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고추 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채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채게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네.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네. 새송이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 그 다음에 고사리하고
1: 고사리.
0: 다음에 얘는 토란대라고 토란대, 하는데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1: 슬라이스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네.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1: 네.
0: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0: 네.
1: 따로
0: 표고는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스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주시길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네네. 이렇게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1: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이렇게 고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1: 이야.
0: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재료.
0: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네.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자작자작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1: 아, 선생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도록 내비두시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1: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물에다가 네, 채소가 그냥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0: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3-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1: 네네네.
0: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가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0: 아,
1: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0: 네, 저도 먹어봤죠.
1: 네.
0: 어떻게 다른가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1: 네네.
0: 네, 아, 좋습니다.
1: 되게 이상적인 간. 결론은 제가 채소를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1: 네.
0: 네. 네.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1: 네. 숙주 넣고
0: 네,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네, 이제 들깨가루 넣고
1: 네. 이거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톱. 네. 그래서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1: 네, 좋은 경우.
0: 고추를 넣어서
1: 색깔을 좀 예쁘게.
0: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맛보실까요?
1: 네.
0: 맛있죠? 간이 딱 좋죠?
1: 네, 너무 네.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0: 네, 약간 매콤한 맛이.
1: 매콤한 맛이
0: 나는 게. 네. 자, 그럼 한번 밭에 완성품 한번
1: 네,
0: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0: 네.
1: 새빨 같지 않고
0: 네.
1: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0: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네. 그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각형에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2: 네,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2: 네,
1: 좀
2: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까지 말아요?
2: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2: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2: 한 네. 20,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물 내는 네, 네, 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2: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추물을 만듭니다.
1: 야.
2: 네. 그래서 이 고추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2: 네. 그 흑타빛깔 정도 그러네요. 만들면 흑타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이제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아,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2: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1: 이야~
2: 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물을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돼요?
2: 네. 한번 요것도 넣어 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2: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네.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물을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네.
2: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네.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네.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2: 네.
1: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2: 그쵸?
1: 것 같아요.
2: 그쵸.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2: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네.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2: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0: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1: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네.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네.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경호 스님은 어제 열린 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106표 중 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송기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템플스테이 관련 공공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으며 세심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연임 축하로 시작된 대화는 불교계의 사회적 복지 기여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시간 돌봄 부담에 짓눌려 쉴 틈이 없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치유 공간으로 템플스테이 활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들 케어하기 힘들고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사실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약자의 휴일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최상 중에 한 곳이 템플스테이잖아요. 그렇죠. 장소에 가서 좀 쉬시게 하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뭐 국가에서도 좀 되고 뭐 지자체에서도 좀 되고.
1: 조계종이 추진해온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약자 동행 행보의 연장선에서 불교계가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자비행과 사회적 기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냉혹한 정책 현실을 가감없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50만 내 외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 힐링 문화 콘텐츠지만 최근 정부의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시설과 인력 운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이번에 3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 관리, 또 그 운영 인력 관리 뭐 이런 데 이제 좀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그걸 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정책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1: 공공복지 기능 확대를 바라는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 엇박자를 꼬집은 겁니다. 예방을 마친 김민석 대표는 진우 스님의 우려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2: 템플스테이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익 이런 것을 많이 말씀 들었는데 이마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0: 일괄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깎여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낭비성이 깎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경우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사찰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템플스테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태고종의 민족문화 보존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법륜사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헌양하고 삼배를 올리며 예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시절 김 대표는 태고종과 간담회를 열어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스킨십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종교를 떠나 민족 문화 보존에 태고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영산제를 언급하면서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0: 태고종이 불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민족 문화의 입장에서 봐도 그 우리 어떤 원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해 오셔서 대표적으로 영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 문화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상진 스님은 김 대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방문을 반겼습니다.
4: 대표님은 항상 봐와도 믿음직스럽고 뭔 일이든지 걱정 없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3: 상진 스님과 김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살과 고도,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뭐 자살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고독의 문제도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3: 이에 상진 스님은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운 자살 예방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종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4: 그래서 정부에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노력하는 그런 중에 이 갇힌 세상을 좀 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김 대표는 방명록에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함께하고 어우러져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관심을 모았던 선운사 주지는 다시 경우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선운사 산중총회에서 경우스님이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1대 주지 후보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에 경우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최근 공석이 된 본사 주지 후보에 경우스님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산중총회는 교구 구성원 130명 가운데 107명이 참석해 본말사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태효 스님이 14표, 기호 3번 경우 스님이 92표를 얻었습니다. 개표 직후 경우 스님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당선장을 교부했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과정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다는 표현으로 대중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경우 스님. 스님은 다시 교구장의 소임을 맡긴 선운사 대중들에게 교구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6: 다시 한번 이렇게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비록 입후보 과정에 뒷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우 스님에 대한 선운사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우 스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 법계사 불사와 본말사의 포교 역량 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지난달 말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가 현지에 전달되는데요. 절망의 현장에서 피어난 한국불교의 자비행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7: 거대한 토사와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도로 곳곳이 끊겨버린 네팔 북부 라수와 일대. 지난 26일 갑자기 들이닥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히말라야 산자락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의 먹거리와 무너진 집을 정리할 도구였습니다. 재난 직후 즉각 모연에 착수한 조계종은 전국 불자들의 온정으로 마련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8: 거의 모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토성 위에 깔려서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7: 구호단은 단순 물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존 지원과 자력 복구라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펼쳤습니다. 접근이 힘든 둔체 지역 850가구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2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필품 키트를 건넸습니다. 또 토사 피해가 심각한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경제를 책임지던 청년들의 희생이 큰 만큼 유가족에겐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상실감이 그늘로 남았습니다.
8: 49일이 지나기 전이어서 각 가정마다 사진을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서 집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7: 산사태와 홍수는 지나갔지만 현지 사정의 열악함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직접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조계종 구호단으로부터 처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품 지원을 마친 구호단은 수도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린 추모의식, 몬람 기도에 동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사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은 일회성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 주민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9: 네팔이 겨울에 들어서면은 네팔이 산악지대라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료나 그런 이제 방한용품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금액이 추후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재건 복구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7: 네팔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온정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광사는 어제 네팔 홍수 피해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10: 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월산 대선사를 기리며 3기 의례를 올립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어제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 대선사 2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와 회주 법달 대종사,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사부대중이 참석해 헌양과 헌화, 종사 영반으로 스님의 유언을 기렸습니다. 월산 대선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선언을 개원하는 등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품 확립에 힘쓴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특히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며 후학을 길러내고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11: 큰 스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여기 사부대중은 큰 스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고 큰 스님께서 밝히신 법 등을 이어 들려고 합니다.
12: 덕화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11: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우리 후학들 큰 스님의 유언대로 수행하면서 청정도량 가꾸어 가면서 여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이어 불국사 합창단은 추모곡 다시 오소서를 음성 공양으로 올리며 스승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열반 29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문도와 사부 대중은 월산 대선사가 남긴 수행과 정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2: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경례 각황전에서 동헌당 태연대종사 4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렬스님, 남암 종삼스님, 중앙종회의원 대진 연규 우경스님, 정토회 유수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본 말사대중이 동참해 큰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종고스님은 행장을 통해 동원 대종사는 은사 용성스님의 항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재단법인 대각회 설립과 화엄사 조실로 수행과 전법에 큰 족적을 남긴 시대의 표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각황전에서 다례를 마친 대중들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원 대종사의 부도탑에 참배하고 생전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산수를 맞아 30여 년 자비행과 67년 출가 삶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봉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중앙종회 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열린 행사는 조계종 원로회 의장 부령 자광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등 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일면 대종사의 80년 삶과 장기기증 운동 여정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가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자신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달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와 인연에 보답하며 생명 나눔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해외 지원 기금과 해인 동문 장학회 장학금 등 총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이자 BTN 불교TV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스님이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습니다. 14년째 방송포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스님은 모든 공덕이 BTN에 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불교TV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이 방송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불교TV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 스님은 어제 BTN 구본일 대표이사에게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0년 토굴 수행을 마치고 2012년 4월 목종 스님은 선우용녀의 이야기쇼 가피로 BTN과 방송포교의 첫 인연을 맺은 스님. 목종 스님은 자신과 대광명사의 토대를 만들어준 건 BTN 불교TV였다며 그간의 감사함을 후원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4: 아무것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저를 아는 스님도 아는 불자들도 거의 없고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국구 스님이 됐습니다. 비제 공동입니다.
3: 목종 스님이 전통 조사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풀어내는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기존 불교 법문 콘텐츠와는 다른 시청층을 끌어들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TN 뉴미디어국 분석 결과 선클래스 유튜브 시청자의 약 6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30세에서 55세 사이 경제활동 세대도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불자 중심이었던 기존 법문 콘텐츠의 시청 경향과 달리 청장년층과 남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온라인에서도 조사선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4: 전통 수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되살리는 것. 네. 네, 좀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3: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목종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 속 선수행의 중요성이 방송포교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5: 그리고 같이 앉아서 또 실참을 해주시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3: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와 11시 15분 시청할 수 있으며 BTN 불교 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안성 성남사가 사부대중의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며 산사의 가을밤을 작업했습니다. 성남사는 지난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 스님,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운산 소원풍등 날리기를 개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참석자들이 정진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고,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은 근심과 걱정을 풍등에 담아서 날려보내며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각자의 염원을 담은 풍등이 불법승 구호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자 자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주지 덕운 스님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안성시에 천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경남 창원 안국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닻을 올렸습니다. 창원 안국사는 지난 13일 경내 큰법당에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영산 스님과 부산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마산 종문사 주지 응찬 스님, 배인숙 아미랑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총재이자 안국사 주지인 영산 스님은 맑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뜻을 담아 아미랑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안국사를 창원 대표 어린이 포교 도량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단원 모집을 시작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은 내년 2월 열리는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정기 공연에서 첫 공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하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학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참마음을 발견해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 여러분의 마음다리 늘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일상이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번 제18기 불교대학은 15주 동안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강의, 보찰 순례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월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시대 AI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작 쉽사리 답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생을 잘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현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안내해 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여쭤볼 현인,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성구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실제일까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교수님.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늘 궁금했었던 건데요, 교수님.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문제는 사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하면 인간이 그냥 인류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예. 그 삶과 죽음 문제에서 소위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과학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이후부터 유물론이 이제 과학계에 횡행하면서부터 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학자들이라든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0: 임사체험.
1: 네. 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삶과 완전한 죽음 사이에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near death라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의 체험인 거죠.
0: 죽음에 임했다해서 임사 체험이죠.
1: 예, 그러니까 네. near death 네. experience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 한 3년쯤만 되더라도 벌써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예. 1,300만이나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 통계가 있고요.
0: 1,300만이요?
1: 1,300만요.
0: 1,300명이 아니고요?
1: 네, 그 본인이 갤럽 조사니까 예, 예.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고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호스피스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호스피스란 말도 만들었고 예.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은 적어도 1991년까지 예.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 그러더냐.
0: 아, 그렇게 많군요.
1: 아, 그 사실은 그 뒤에 조사해 뭐 여러 가지 보면 3만도 작은 거죠. 어쨌든 그 의학계에 보고된 게 3만 건인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죽은 뒤에 어떤 우리가 소위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는 그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따라서 그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으로 체험을 못하지만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하고 적어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전혀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 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0: 하나하나 풀어가자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 이유가 뇌가 있고 세상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식이 있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의식하는 내가 뇌의 지각으로 현존한다면 살아있는 거고
1: 네.
0: 만약에 의식하는 뇌가 없어지고 뇌가 죽은 뇌사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죽음도 심폐사가 있고 뇌사 등등 있습니다만
1: 네.
0: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정지하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1: 네.
0: 그 후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1: 사후세계나 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임사체험 문제는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다 실리고 있습니다.
0: 아, 3대 그러니까 의학 저널에도 실릴 정도로.
1: 3대 의학 저널에도 실린단 말은
0: 예.
1: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도대체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0: 예.
1: 뭐라고 설명할 건가. 또는 이게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죠. 부정만 할 수 없죠.
0: 물론 그러네요.
1: 일상 경험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긍정도 못하지만은 부정도
0: 부정할 수 있는 근거도
1: 없습니다.
0: 없는 거네요.
1: 네.
0: 일단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1: 그 임사체험이나
0: 예.
1: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을 당신이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신이 이런 면에서 실수를 했다. 그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는 해서 그 자료를 부정하는 건 맞지만은
0: 예.
1: 그 자료에 대한 그 컴퓨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인데
0: 예.
1: 두뇌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의식 활동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흰 까마귀를 봤거든요.
0: 예.
1: 어떤 사람이 그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0: 예예.
1: 어쨌든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학계에서 만약 가정하기를 과학계에서는 모든 까마귀는 조사해 보니까 그때까지 조사한 것은 검었어요. 거기 이제 균합적 추론이거든요. 1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해봤더니 다 검었으니까 균합적 추론으로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고 이제 어떤 하나의 기본 전제를 세웠어요.
0: 예,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1: 까맣다 하고 이제 전제를 세웠어요.
0: 네.
1: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과학적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누가 숲속에 가다 보니까 흰 까마귀가 하나 발견됐어요.
0: 하얀 까마귀.
1: 하얀 까마귀 봤어요. 자기가 봤어요.
0: 예.
1: 검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흰 것이
0: 있었다고
1: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0: 예.
1: 지금 이게 지금 두뇌와 마음을 지금 비유인데
0: 예.
1: 그럼 이때 저기 비난하기를 아, 당신이 그 흰 까마귀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흰 비둘기를 당신이 까마귀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비난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건 맞거든요.
0: 예.
1: 또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흰 까마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보고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그랬다는 증거를 댄다면은 흰 까마귀는 잘못된다고 한다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마련인데 흰 까마귀라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 까마귀란 말은 지금 검지 않은 까마귀도 있다는 말인데 까마귀는 검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거든. 네 말이 틀렸으니까 네 말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0: 그렇죠.
1: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 부르거든요. 지금 저희 삶과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지금 목숨이 끊어졌다고 심장도 정지했고 뇌도 정지한 상태에서 누가 사후세계를 봤다거나 윤회를 말한다면은 그건 뭘 전제를 하냐면은 몸이 없어도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인데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란 말은 이 말과 똑같잖아요.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는 있다는 건 틀렸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걸 부정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조사했던 임사체험이나 그 윤회 같은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두뇌의 어떤 착각이라든지 두뇌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한다면 그건 맞아요. 예. 그거는 올바른 그 비평 맞거든요. 또는 아, 당신이 지금 뭐 사후 세계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자 조사해 봤더니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소망이라든가 어떤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뇌가 이제 활동을 멈출 순간에 예. 그런 걸 경험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건 옳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뭐든가 착각했다든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까마귀는 검게 말해도 흰 까마귀를 해서 틀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0: 사실은 모든 세상의 까마귀가 까맣다고 믿어왔지만 실제 하얀 까마귀, 흰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1: 네, 네. 예.
0: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뇌 상태가 의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네. 뇌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1: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0: 3대 전원에도 사례들이 실리고 네. 논의가 될 정도로
1: 네.
0: 그러면 이걸 사후 세계, 세계가 너무 크니까 사후 의식이라고 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후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1: 정확한 표현은 네.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두뇌가 지금 상태가 멈췄으니까
0: 두뇌를 떠난 마음 상태, 의식 상태.
1: 예, 예.
0: 이거 화두를 던졌는데도 굉장히 있을까 진짜 그러네요. 저희는 임사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수만 건에 혹은 아까 1,300명이 갤럽 조사에서 했다간 미국사를
1: 네, 1,300만
0: 보더라도
1: 네.
0: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그건 또 오히려 상정할 수가 없어서.
1: 네. 거짓말한다기보다도 착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착각했을 수는 있죠.
0: 물론요. 예.
1: 착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0: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네,
1: 그건 이제 유명한 걸로서 1991년에 예. 팸 메이놀즈라는 미국의 작곡가 겸 대중가요 가수가 그 수술을 뇌수술을 받았어요.
0: 네.
1: 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동맥뇨라 그래가지고 뇌 동맥 하나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른 신경을 뇌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뇌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거나 네. 동맥뇨가 터지면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증상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동맥뇨 너무 커서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저체온 심정지법이라 해가지고 체온을 15.6도까지 낮춰요.
0: 36.5도인데요.
1: 36.5도잖아요.
0: 20도나 낮춰요?
1: 근데 20도 이상 낮춰요. 15.6이니까 낮추고 그다음에 몸에서 피를 다 뽑아요.
0: 실제 행해지고 있는
1: 지금 상태에서 피를 뽑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0: 예, 예.
1: 그 체온을 낮춘 다음에 뽑고 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활동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0: 심정지가 오죠.
1: 그 심정지 오고 예. 그다음에 그 심정지가 오니까 두뇌로
0: 가는
1: 그 저기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예. 피가 없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두뇌가 활동이 멈췄잖아요.
0: 뇌정지까지 온 겁니다.
1: 예. 뇌정지죠. 그런데 예.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0: 예.
1: 전부 다 몸에다가 의료 장비를 부착해 갖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0: 체크했겠죠.
1: 관찰하고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귀마개를 꼽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뇌에서 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다 검사했어요. 뇌파가 완전 정지됐어요. 7시간 동안. 그 7시간 이제 수술이 끝났더니 팸 메이놀즈가 깨어나서
0: 예.
1: 하는 말이
0: 예.
1: 자기가 수술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0: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했다는
1: 그런 거죠.
0: 그죠?
1: 우리가 흔히 수술 광경을 다 봤는데 그때 표현이 재밌어요.
0: 예.
1: 자기 평소 때보다도 의식이 더 명료했다는 거예요. 더 맑았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했고 의사들 사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말까지 해요. 일종의 뼈를 자르는 톱이죠.
0: 예.
1: 톱이 치과형 드릴과 같았다는 것도 치과형 치과.
0: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건가요?
1: 아, 네, 정확했어요.
0: 아, 참.
1: 그래서 근데 그냥 정확한 정도가 아니고
0: 예.
1: 그게 의료 저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몸에다 저 도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은 가렸으니까 뭐
0: 당연히 못
1: 보는 거지만은 뇌파가 지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부 다 지금 관찰됐거든요. 그리고 더 거기다 다 의료 일지가 다
0: 그렇겠죠.
1: 기록이 돼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2002년에 그 여기 91년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임사체험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BBC 방송국에서 그 이 담당의를 인터뷰를 했어요.
0: 예.
1: 그 스피치를 박사인데 스피치 박사가 증언하기를
0: 예.
1: 팸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

0: 우리 의사들이 20명이 되는데 20명이 넘었어요. 20명이 되는 의사들이 무슨 얘기했든지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어쨌든 팬이 한 말은 다 맞다. 근데 나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했어요. 이미 좀 사후세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없던 말도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예. 이거는
1: 뇌활동을 떠나서 활동하는
0: 뇌활동을 떠나서 저기 활동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2: 설명할 수 없죠.
0: 그리고 더군다나 팸 레놀즈가 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본 것뿐만 아니라 예. 사후세계를 또 갔어요. 사후세계를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와 삼촌을 만나갖고 뭐라고 말해서 그냥 거기 있고 싶었는데 죽어온 자식들이 있어서 좀 걱정했더니 삼촌이 떠밀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죠.
2: 그렇죠.
0: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의사들의 대화 같은 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 있고 확인 안 되는 게 있는데 있고. 적어도 확인되는 걸 놓고 볼 때는 다 사실이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사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지해서 사후세계가 있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걸 그것 말고 뭐가 설명할 거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의 의사들은 예.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마취 중 각성일 거다. 마취 상태에서 예. 보통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명 중에 두세 명은 마취 중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대요.
2: 예.
0: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건 마취 중 각성이다.
2: 근데 그
0: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 예.
0: 자, 그럼 둘 다 전문가예요.
2: 둘 다 의학 전문가죠.
0: 예, 뭐 예를 들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전문가고 예. 아 그걸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마취중 각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럼 두 전문가 집단이 지금 서로 이게 저기 의견 대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진실 가능성이 있느냐를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예. 우월리라고 그러는 그 네덜란드 의사가 마취주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2: 그렇죠.
0: 보지 않고
2: 예, 미국 사례니까.
0: 도대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은 마취 중에 각성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예요.
2: 아까 까마귀 흰 까마귀 얘기 비슷하네요. 네,
0: 추론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의료 일지가 있고 정확한 의료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 의료 관찰이 됐는데 이걸 도대체가 두뇌세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주장을 들어보고 예. 어느 쪽에 더 옳을 가능성이 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만에 하나 마취중 각성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2: 근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마취중 각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뇌를 여러 가지 지금 메스도 되고 의료용 톱도 지금 작동한 상태잖아요.
0: 네.
2: 그 아픔은 잊은 채 사람들 대화랑 그것만 할 수 있나요?
0: 그럴 수가 있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
2: 그 부분만 마취가 돼서
0: 어떻게 돼서 이제 마취중 각성이라 부르냐면은
2: 예.
0: 저기 팸 레이놀즈가 이런 걸 봤다 그럴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막 피를 뽑아갖고 이제 의식이 사라질라 그럴 때
2: 예.
0: 시간적으로 볼 때 계산해서 볼 때 그런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적어도 어쨌든 그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두 전문가 집단이 이런 대응할 때 안 보고 추론에 의해서만 한 사람이 더 맞을 건지 아니면 그 정확한 의료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맞을 건지 이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해야죠. 아무래도 마취중 각성보다는 팸이 실제 뭐 그런 걸 봤다고 보는 쪽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 해가지고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시각장애인만 골라갖고 10년 이상 시각장애인 사람만 골라갖고 임사체험을 따로 연구했어요.
2: 아,
0: 그랬더니
2: 예.
0: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인데 오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수술한 의사의 넥타이가 어떻게 생겼고 병실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2: 아, 시각적인 얘기까지
0: 자기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를 시각장애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스피스 그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네. 이걸 반대한 사람들한테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들도 죽으면은
2: 그 입장이 그럴 것 같으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네. 죽으면은 네. 그런 걸 체험할 테니까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근데 이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여성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의사로서 경험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놓고 볼 때 누구의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냐?
2: 그거를
0: 확률적으로
2: 고심하죠.
0: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강 그 토론토 대학교에 조엘 히튼이라는 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 임사체험자들을 그 얘기를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2: 예.
0: 그 사람은 대강 그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후세계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들이 대개 한 5% 토론토 대학의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두뇌 상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95% 정도로 네, 나눠졌다는데 그리고 토론토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95%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쪽이 옳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걸 믿고선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보고 나서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의학계에서
2: 예.
0: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면 그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흰 까마귀, 검은 까마귀 논쟁 같은 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예.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어디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착각이라든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다는 말은 어느 한 가지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2: 그렇죠.
0: 누군가가 이런 대안을 내세웠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 내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딴 걸 한 20가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후세계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영혼이란 말 쓰잖아요. 소울.
0: 네.
2: 뭐 소울메이트란 말도 쓰고.
0: 네.
2: 그래서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사후 의식, 네.

0: 뇌가 정지됐거나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문학자들은 영혼을 그냥 우리 인간의 정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유적으로 과연 플라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면으로 이데아를 찾아간다고.
1: 네, 네 그렇게 말하죠.
0: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혹시 이런 사후 의식

0: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불교를 제외한
1: 예.
0: 나머지 종교와 사후세계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상정을 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게 없다면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1: 사상에서
0: 상정하는 거죠.
1: 네네.
0: 근데 불교는 불멸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게 무화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1: 불멸은 없죠. 예.
0: 무화를 주장하면서도 윤회는 주장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우리가 그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사물인식 방식이 실체론적이고 이분법적이겠습니다. 실체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일 원인이 있어서 그 제일 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가 일어난 것이다.
1: 예. 그러니까
0: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 실체론이라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불멸의 영혼도 없는 거죠.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죽어서 윤회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1: 네.
0: 누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질 않고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일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를 이해하기가 쉬운 점이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그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세포 생겼으니까 물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는 것은 두뇌 신경이 만든 그 시냅스 연결인데 이것도 다 바뀌었거든요.
1: 네.
0: 이거 늘 바뀌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동일하진 않지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내가 한 일에 내가 오늘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 네.
0: 10년 전에 내가 9년 전 나를 바뀌고
1: 예.
0: 그 9년 전에 내가 8년 전 나를 바뀌고 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게 불교의 맛에 말한 무아윤회입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상정하건 연기법을 상정하건 간에 적어도 그 윤회나 그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를 인정한 사람들은 어쨌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1: 교수님도 두뇌를 떠난 의식 인정하는 편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예.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을 한다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 생각 자체가 아까 실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뇌는 물질,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은 정신.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해서 이거 실체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신 물질 이원론이 돼요.
1: 따로 보는 거죠.
0: 네. 그럼 이제 불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불교는 그걸 뭐냐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거든요. 네. 정신과 물질은 사실은 같은 실제 다른 것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의 최고 논사라고 그러는 그 대승 기준에서는 색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색이 물질이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심은 마음이니까 정신이잖아요.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1: 불이.
0: 네. 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은 정신을 그 연구하는 학문은 없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과학이나 뭐 의사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다지만 그건 정신을 제대로 연구하니까 아직 의식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본질 모르고 단지 두뇌가 두뇌 활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아직 의식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의식과 물질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

0: 있다면 이상하다, 잘못이다 생각하는데, 요거를 우리 양자역학을 비유라고, 이건 양자역학 물질만 연관하기 때문에 직접 양자역학을 들어 설명하기만 해. 비유적으로
1: 예.
0: 설명을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자 파동은 다른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보듯이 정신과 물질도
1: 예.
0: 정신 물질의 이중성,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상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물리학자, 파월리라는 물리학자 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정신과 물질은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게 말했어요.
1: 여기서 상보적이라는 게 상호
0: 상호
1: 보완적이다로.
0: 보완적이라는 뜻으로서 이중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1: 네.
0: 이중성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상호 보완적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중성과 상보성은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처럼 이렇게 보면 입자고 이렇게 보면 파동인 것처럼 같은 실제를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물질을 보이기도 하고 정신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삶이라는, 몸을 가진 삶이라는 생에서 볼 때는 몸이 물질이고 거기에서 정신이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정신을 보이는 거고 사실은 둘은 구별할 수 없는 거다.
1: 예.
0: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을 할수 없는 거고 그런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해 낸 겁니다.
1: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팸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미국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0: 팸 레이놀즈요?
1: 네, 그분의 그런 임사 체험,
0: 네.
1: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분의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0: 네.
1: 그런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확실히 믿고 또 신념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95대 5라고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0: 네.
1: 95대 5라고 5가 틀리고 95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예.
1: 지금 말씀하신 이 사후 의식, 또 임사 체험 사례가 더 쌓이고, 지구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0: 네.
1: 정말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의 세계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
0: 네.
1: 라는 것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 예.
0: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제가 분류를 하니까 조사를 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를 한, 지금은 명예교수죠.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인턴이니까 인턴 시절에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실에는 항상 호출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호출에 대비해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1: 예.
0: 저기 소스를 넥타이에 흘렸어요.
1: 예.
0: 흘려가지고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깨끗이 지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얼룩이 좀 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방 호출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다고 보라고. 갔더니 볼 것도 없어요. 홀리라는 어떤 대학 그 신입생인데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1: 예.
0: 근데 뭐 응급실 처치할 건다 처치했고 지금 의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쪽 끝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 갔더니 근데 미국 대학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면 100m도 넘어요. 그쪽 끝에 휴게실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스존이라 부르는 홀리의 친구가 서성거리고 있어서
1: 예.
0: 자기가 그좀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선풍기도 이렇게 틀고 소파도 옮겨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1: 예.
0: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호출이 왔어요. 호출한데 홀리가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1: 그 학생 깨어났어요?
0: 예.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1: 예.
0: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러 왔어 했더니 홀리가 눈을 똑똑 하는 말이
1: 예.
0: 나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1: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0: 봤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그레이슨이 아니
1: 무의
0: 그럴 리가 당신 어저께 그 응급실에서 의식이
1: 무의식
0: 없어가지고
1: 상태로 왔는데,
0: 지금 누워 있었고 나는
1: 예.
0: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는 당신 나를 어떻게 안단 말이었대. 아니 난 보니까 선생님이 내 친구 수잔이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소파도 이렇게 옮겨놓고 선풍기도 틀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래서 그때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 한 그것만 아니라 선생님 넥타이에 그날 보니까
1: 스파게티 자국
0: 스파게티 자국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브루스 그레이슨이 그 자기가 쓴 말에 머리끝이 섰대요. 이렇게
1: 그렇겠네요.
0: 쓰고 그때 인턴이잖아요. 인턴이기 때문에 이런이 있었다는 말을 의료일지 쓰질 않았어요. 의료일지 이걸 쓰게 되면 이 인턴이란 친구가 정신 나간
1: 이상한
0: 친구라고
1: 사람
0: 해서
1: 되죠. 예.
0: 이제 앞으로 승진하거나 의사로 채용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꽁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 딴쪽에서는 잠깐 깨어났었다 그러겠죠, 또. 안 믿는
0: 네.
1: 쪽에서는.
0: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머리 떨어진 거잖아요. 깨어난 것도 없고. 이제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이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냥 환자들을 보고 일반 의사처럼 진단하고 한다면 살기가 편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임사체험을 연구한다면 그 학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국제 임사체험 연구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걸볼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펜 레이놀즈 경우보다 이건 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소위 요새 우리나라만 번역이 됐어요. 애프터라이프라고.
1: 아, 애프터라이프.
0: 애프터라이프라고. 영어로도 애프터라이프인데
1: 사후세계네요.
0: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애프터라이프예요. 거기에 보면 50년 뒤에야 자기가 이걸 고백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나는 사라지는 걸까가 오늘의 질문이었는데, 사라지는 케이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보고되고 있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교수님.
0: 그래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분법도 생각하면은 물질과 두뇌는 다른 거다 보게 되게 되면 항상 그러면 물질도 있고 두뇌도 아니 그 정신도 있냐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거그 파울리가 말한 것처럼 같은 실제 상고적인 측면이라 본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질로 보기도 하고 정신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색신불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것들, 지금 색신불이, 정신과 물질과 정신, 혹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일이
0: 그
1: 아니다.
0: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입자 파동 하듯이 정신 물질이라는 거지. 그 사실은 그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학자들인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의사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처럼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랑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심리학자나 또 물리학자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화이만하고 저기 프린스턴 고등물리연구소 교수를 뽑을 때 마지막 후보로 올랐을 때두 사람이었어요.
1: 양대 산맥이었군요.
0: 화이만하고 프리만 다이슨. 그 둘이 올라가니까 둘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연구소에서 의견을 물었어요. 오펜하이머한테.
1: 아, 그 원자폭탄 프로젝트의
0: 그쵸. 이게
1: 오펜하이머한테.
0: 누가 나을 것 같으냐 했더니 오펜하이머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프리만 다이슨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화이만이 떨어지고 프리만 다이슨이 저기 그 물리연구소 교수를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사후세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변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도대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물론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신비체험이라 본다면 그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런 거 있다고 믿는 자세. 아,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 자세.
1: 자, 두 가지 나왔고요.
0: 그
1: 세
0: 하나가
1: 번째는
0: 뭐냐면은 신비체험은 실제하지만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 한다.
1: 아하.
0: 왜냐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체험해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실험이라는 건
0: 사실
1: 반복해야 되는데.
0: 뭐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을 실험자가 왜냐면 과학이란 건 항상 검증한다는 것은 반복 실험이거든요.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실제하지만은
1: 검증 간복 검증하기 어렵다.

0: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자기는 세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 저도 세 번째.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사후세계라든지 윤회라든지 하면은 미신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네. 않고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실리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도 이 입자 물리학의 가장 미시적인 세상에서 연구한 그 논리가 어찌 보면 우주 전체 그리고 우리의 멀쩡히 큰 육체와 정신에도 적용되는 걸 보면서 네. 아하 정말 이 물리학과 여타 의학 혹은 또 불교계에 아주 심도 깊은 논의까지 연결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역시 연기론이 맞네요. 다 연결이 되네요.
0: 연기죠.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더 현재 삶이 소중하고 네. 뭐 삶과 죽음이 어디까지 경계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0: 네, 네.
1: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성국 교수님께서 언제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죠.
0: 네, 저는 뭐 사후세계를 믿으라든지 믿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바르게 사는 거, 인간이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어떠셨어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셨을 텐데 또 바르게 산다는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인 김성국 교수님 깊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다음 시대에 또 시대의 현인과 함께하는 시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0: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나와 아트만입니다. 왜 아트만을 선정했냐 하면 참나와 아트만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진여자성 참나를 혹시 아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와 아트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만.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성, 자아를 아트만이라 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과 무아. 부처님은 왜 무아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여자성과의 관계, 아트만과 진여자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처님 인멸 이후에는 어떻게 아트만이 변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만과 참나에 대해서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하면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네, 다시요. 언제 첫 번째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예. 네. 여러분들 다 나 있으시죠?
1: 네. 네,
0: 이미 여러분들은 본래 성불한 부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첫 번째 아트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아 혹은 자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트만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전에 처음에 초기 베다 시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경이고 그때의 아트만은 숨,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리, 이것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생명을 아트만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후기베다 시대, 브라마 시대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경까지입니다. 이때는 그 몸이 아니라 몸의 근본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본질,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트만과 브라만입니다. 아트만은 개인의 존재적 본질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은 우주의 존재적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 우주적 본질 내에 우리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만은 우주적인 큰 본질 내에 속한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아 혹은 소아, 큰 대아에 속한 나의 작은아 혹은 대우주, 우리의 작은 우주, 소우주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 이때는 이제 기원전 700년경부터 500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아트만은 근원적인 자, 근원적인 자, 역시 인간의 내적 본질과 유사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트만과 브라만은 역시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이 있고 개별적인 본질인 아트만이 있는데 그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의 작은 부분들, 즉 작은 부분의 모든 아트만들이 좀 다 합쳐진 것이 브라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같다. 예, 그 우주적인 본질 내에 작은 부분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의 아트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출연하셨냐면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파니샤드 이어서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신 거죠. 그때 아트만의 그 의미는 자, 이제껏 말했던 근본적인 자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자아가 상주론, 영혼 불멸로 상주한다라는 이론도 있었고요. 단멸론, 아니다. 네. 사라지고 만다. 이번 한 생에 끝이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한 이론도 있었고요. 또 영혼론, 그래서 영과 혼합쳐진 아트만이다. 또 자아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아트만은 변이불멸. 예, 그래서, 예, 그, 멸하진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생불멸이긴 한데,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윤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은 사라지진 않지만 그 아트만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범아이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본질과 개별적인 본질은 하나이다. 즉 우주적인 본질 내에 속한 개별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마음이고 업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시고 인멸 후 그러면 아트만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는 그 아트만이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제세시에 무아를 이야기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그 브라만교의 이론들이 다 거의 괴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부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인 아트만을 다시 만들었죠. 체계화시켰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이제 아트만의 변화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초기 대승경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기원을 전후로 해서 약 100년경 나옵니다. 서기 전후죠. 그때 나온 경전들이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 화엄경, 유마경, 열애장경 즉 많은 대승경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전들이 나올 때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보완되고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대승경전의 격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대승경전들이 기원 후 전후로 해서 약 100년경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사상은 서기 150년에서 250년 사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중간사상을 말씀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시죠. 용수보살의 중간사상. 이 중간은 반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야는 주로 부처님 초기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를 이야기했고 그 무상과 무아를 개인의 내 마음과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는 반야와 그것의 중간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유식이 나오게 됩니다. 유식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유식은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에 나오게 됩니다. 유식의 대표적인 그 논자로는 무착보살, 세친보살이 있고 그 유식에서 열애장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열애장이 바로 진여자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 열애장이 나올 때 이미 불성, 이란 말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은 대승기실론, 이 우리가 진여자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조사선에서 가장 논거로 삼는 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이제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저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 역사적으로 마명보살은 용수보살보다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서기에서 80년에서 150년 정도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때의 대승기실론을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대승기실론 내용 자체가 중간사상과 열애장 사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불교 학자들은 대승기실론이 역사적인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뭐라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유식 그 이어서 대승기실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대승기실론의 범어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제 스님이 번역한 한역본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대에 지은 것을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승기실론이 나온 그 시기가 약 서기 400년에서 500년경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승기실론에 중간사상과 열애장사상, 유식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임명으로 대승이 기원 전으로 해서 서기 500년 사이까지 이제 발달했죠. 400년, 500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브라망의 아트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예,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수트라가 요가의 아주 근본 텍스트 교재 같은 것인데 그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가 서기 200년에서 400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요가수트라의 아트만은 푸르샤와 프라그라티는 크라티, 푸르샤, 순수의식, 즉 보고 아는 자, 우리의 진여자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프라그라티, 이건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푸르샤는 순수의식, 보고 아는 자이고 불멸, 불생이고 프라그라티는 몸, 마음, 감각, 물질의 근원으로서 인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샤가 우리의 진여자성과 유사하고 프라그리트가

브라그라티가 우리의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서기 700년 이후입니다. 요가수트라는 서기 200년, 400년경으로 이제 편집이 된 거니까 이미 대승경전의 원리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 이후라면 대승기실론이라든지 뭐 중관유식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이론을 변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은 서기 700년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아트만 범마 1회를 또 이야기합니다. 범마 1회를 이야기하고 그 아트만 어떤 모습이었느냐. 불생, 불멸, 불변. 그 전까지는 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승불교 이전의 아트만들은 인연 따라서 변해서 그러나 불생불멸이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불변이 불생이다. 불멸이다. 사라지거나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 변한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부처님 이후의 아트만은 불생불멸이고 그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프라그라티라는 업식이다. 또 범마 1회는 그 전까지의 아트만과 브라우만의 관계는 큰 브라우만에 속한 아트만이었습니다. 우주적인 근본 진리, 본질에 속한 개화적인, 개별적인 본질, 이런 의미였는데, 이때의 브라우만과 아트만의 관계는 아트만이 곧 브라우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의 입장을 우리 대승불교에서 특히 조사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 참나와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의 모습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심행첨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맞다 틀리다 이것이 자성이다 혹은 이것이 아트만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진여자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하고 길고 한데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는 건 아트만과 자성. 많은 분들이 아트만이고 자성이 아니냐 힌두교에서 말하거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자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은 무아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트만이 무아인데 어떻게 진여자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과 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상 아집, 네, 즉 아트만은 불생이고 불멸이고 하지만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윤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여 자성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업식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상주론. 아트만은 끊임없이 항상 존재한다. 또 영혼론, 자아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 보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진여 자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업식인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을 해서 착각을 해서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상, 그것을 이제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걸 아상,

아집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런 것을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아설 이야기했죠. 그리고 무아설 이야기한 대표적인 경전이 무아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 경전에 보면 오는 자아가 아니다. 자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러면 색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들이죠. 수는 내 감각견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느낌입니다. 상은 그 정보가 들어온 것을 내 마음에서 비춰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기억된 정보와 현재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미지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은 그것을 그 들어온 정보를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위죠. 식은 행하고 나면 다 내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게 색, 수, 상, 행식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나가 아닙니다. 네, 나의 행위고 내가 아는 정보들이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위들의 모습이죠. 또 나의 기억이고요. 자아가 아닙니다. 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는 자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 경험의식은 나가 아니다. 즉 나의 마음, 나의 몸, 경험의식. 초기에는 초기 아트만은 몸을 포함해서 아트만이라고 얘기했고 후대에 내려오면 마음, 즉 우리들의 의식, 거기에다가 업식, 경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은 무아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진여 자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예, 진여 자산과의 관계에서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입니다. 브라만은 우주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이고요. 본질 이렇게 말하고요. 상주는 이런 아트만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단멸은 우리의 그 자성이 이번 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혼이라고 했고요. 영혼도 사실은 영과 혼의 합성어이고요. 자, 온, 윤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트만, 브라우만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듣는 주인이 누구죠?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해해서 기억하는 주인은 누군가요? 네.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그 말도 나가 아니고 그 설명을 듣는 것 설명도 나는 아니죠. 그것을 기억한 기억도 나는 아니죠. 그래서 아트만이 자성은 아닙니다. 자, 브라만도 마찬가지죠. 브라만은 우주적인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의 본질 이런 말하는데 우주다. 자, 여러분 우주에 떠올려보세요. 우주 해보세요. 자성, 개별, 본질, 우주의 본질. 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런 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관은 나가 나일까요? 아니면은 아트만, 브라만 이런 것들이 나일까요? 보관은 나잖아요. 보관은 나는 아트만도 관계없고 브라만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트만이 어떻다, 브라만이 어떻다, 혹은 범아이려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아는 이론이고 원리죠. 나가 아니잖아요. 또 상주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주의 반대말이 단멸이거든요. 한 생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존재한다. 자, 잠 따라해보세요. 눈을 감고. 영원히

0: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네,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영원히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네, 이 영원히 존재한다, 소멸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상주도 누군가가 아는 내가 있어야지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내가 없으면 상주도 없잖아요. 반대로 단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혼도 영혼이라고 아는 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탕에. 그래서 아 이건 영혼이야. 이건 물질이야. 그걸 누가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온, 윤회, 오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색, 수, 상, 행, 식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겁니다. 고로 나는 아니죠.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얻으려 할 때 몸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감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향기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혹은 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감각기관이 있는 즉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야 나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꼭 필요하죠. 몸이 꼭 필요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이 중요한가요? 남의 돈이 중요한가요?
1: 네.
0: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100만 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남의 돈 100만 원은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내 돈 100만 원 어때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지만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돈이 중요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 아이들일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그 손주나 아들이 아이 엄마 아빠 오늘부터 난 돈 벌을래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그래 너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할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만 공부하라 할까요?
1: 네.
0: 그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취업을 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 또 취업을 하는 것, 또 일을 잘하는 것, 이 바탕에는 내 몸이 건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어떤 것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내 몸을 회복을 해야 되죠. 건강. 그리고 나서 그 일상을 하게 됩니다. 즉 윤회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첫 번째 조건이 감각기관이고 감각기관 몸에 있고 그러니까 몸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늙고 병들어 죽으면 아프면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점점 우리가 노쇠해지면 병원이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돈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 능력도 있어야 돼, 일을 잘해야 됐지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하는 거죠. 몸을 구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몸을 구하려 하면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도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이 윤회거든요. 즉 우리들의 마음이 매 순간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고 그걸 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욕망이라고 그 욕망을 구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몸이 꼭 필요하고 몸이 늙고 병들어 죽으면 다시 구하게 되고 이것이 윤회죠. 그러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군가요?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
0: 네. 또 마음은 불만족과 괴로움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불만족과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1: 나의.
0: 만족과 즐거움 주인 누구죠?
1: 나의.
0: 나는 똑같습니다. 네.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서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전생의 마음 누구 마음?
1: 나의 몸.
0: 이번 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누구의 마음?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다음 생 누구의 마음?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자성이고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이 끊임없이 구하니까 그 마음이 변할 때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까지 경험한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하게 되거든요. 그걸 업식이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도 죽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죽으면 다시 구하는 것이 생사윤회다. 즉 윤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윤회의 그 대상들은 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트만과 진자에서는 관계는 아트만이다, 브라만이다, 상주한다, 혹은 단멸, 영혼, 자아, 오혼, 윤회 어떤 것도 다 누가 아는 거다?
1: 내가.
0: 그 아는 것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진여자성이다. 결론적으로 아트만은 자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고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고 보고 아는 거죠. 이 모두를 보고 아는 자가 바로 참나 진여자성이다. 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한 것은 본성 자체 진여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다 없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자성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다. 그것은 본성인 진여자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불멸 이후 부처님이 이제 임멸하고 나서 아,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아트만의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스트라에서 이제 변화됐죠. 그 다음에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이때에 변화된 것을 변화되어야 된 동기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트만이 진여 자성과 아주 유사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임멸 이후의 아트만은 대승불교의 진여 자성과 유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아설을 부처님 이전에 혹은 부처님 대세시까지 아트만과 비교할 때는 맞는데 부처님 이후에 그 브라만이나 어떤 아트만 혹은 상카라 불이 이론론이나 요가수틀에서 말하는 것이나 푸르샤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무아할 때는 부처님 대세시잖아요. 예, 기원전 500년, 4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요가라든지 브라만의 아트만이라든지 상카라 이론 같은 경우는 서기 500

900년에서 70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나온 이론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와 대승불교의 진여자성의 이론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설과 부처님 인멸 후에 아트망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아트만, 브라만, 상주, 영혼, 자아, 온, 이 모두가 다 자성이 아닌 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참나 진여자성이다. 네, 그래서 보고 아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부처님께서도 무아를 할 때 자성을 말씀하시진 않고요. 자성에 비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고 그러한 것은 자성이 없다. 즉 재행무상 재범무아다라고.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됐느냐? 예, 인연에 의해서 즉 연기에 의해서 있다고 알게 된 것이다. 끊임없이 연기에 의해서 변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0: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트망과 진여자성을 혼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이런 내용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알면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0: 예.
2: 만법이 다 자성에 비친 나의 마음이고
0: 예.
2: 또 내가 아는 것일 뿐이라면
0: 예.
2: 이 나라는 예.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예.
2: 잘 아는 방법을 궁금합니다.
0: 궁금하시죠?
2: 네.
0: 아, 많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만법이 다 내가 아는 곳,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 초기 불교든 대승이든 다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찾느냐? 그럼 나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죠.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이 죽비를 다 보세요. 그럼 이 죽비를 누가 보죠?
3: 내가 봐요.
0: 여기 나가 있잖아요. 내가 본다 하잖아요.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소리 누가 들어요?
3: 내가
0: 들을 때 나가 있잖아요.
3: 네.
0: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또 걸어갑니다. 그건 걸어가는 누가 알죠?
3: 내가
0: 그럼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죽비를 보면 보세요.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네. 죽비를 보고 보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듣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 자 볼까요? 자 죽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보죠?
3: 내가.
0: 그럼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3: 내가.
0: 보이는 몸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3: 내가.
0: 그럼 마음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보는 겁니다. 보되 각각으로 보면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그게 이제 신수심법입니다.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이 공간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간 내에 내 몸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도반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까지 다 내 몸까지 동시에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자가 주인이 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가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말만 따로 하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내 몸인지 나의 자성인지. 그래서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내가 공간에

0: 그러면 항상 보관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영화를 볼 때 주인공 하나만 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봅니까? 주인공의 걸어가는 모습만 봅니까? 소리도 같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화면을 전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동시에 내가 알죠. 그럼 보는 시청자잖아요, 나는. 그죠? 관람자가 되죠? 그와 같이 씁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몸이 영화 주인공의 몸이라면 포함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공간 전체를 항상 지켜본다. 보면서 동시에 보고 있는 주인, 이게 나야 라고 알아차린다. 아시겠죠?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전화할 때나 언제든지 공간 전체를 보면 보는 주인은 자성이고 그 자성이 바로 참나입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또 함께 참나 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아셨죠?
1: 네.
0: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혹시 이해 안 되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다 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 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혀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랫동안 법을 연구한 법학자이고 유교, 도교, 불교, 동양사상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이며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가 법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요, 이렇게 초대해서 영광입니다.
0: 거사님, 제가 진짜 팬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겠지만 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을 네.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님.
1: 정말 영광입니다.
0: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정토 연불을 발원해서 예, 인광대사 가은록, 화순옥 연불의 대화, 불가록, 그 다음에 요범사원 등을 번역하고 37년째 채식하면서 정토 연불을 하고 있는 보적 거사입니다.
0: 예, 보적 김지수 거사님,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거사님하고 나눌 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 직접 스스로 뽑아오신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지수 거사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넘어 삶을 배우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거사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법도 법으로 번역해갖고 국가의 법하고 이렇게 함께 합쳐져갖고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 법을, 이제 세속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님 법까지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생과 우주의 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아, 거사님을 제가 처음 거사님 보적 김지수라는 그 거사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가 25년 전에 그 거사님이 번역하신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0: 그 책을 화두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 예.
0: 최초로 인광대사 가르침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1: 예.
0: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은 거죠.
1: 아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처음에 출판사에서는 네. 이렇게 하면은 화두선 분위기에서 네. 책이 안 팔린다고
0: 네.
1: 결사 반대했어요.
0: 아, 오히려 출판사에서 네. 반대했는데 네. 거사님께서 네. 화두 놓고 연불하세로 제목을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뭐 이런 책이 있냐고, 뭐 참선이 최고지 무슨 화도 놓고 연불하냐고 제가 뭐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아하는 불교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거사님이 번역하신 화도 놓고 연불하세. 원래 제목은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사님이 번역하신 그 의심 끊고 연불하세라는 예, 책이 있었죠.
1: 예.
0: 그 책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고 뭐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화를 냈던 그 책이 저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연법이 묘합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 거사님. 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향인 내수사로 이제 봄, 가을 소풍을 다녔거든요. 그때 가면은 그 고색 창연하고 고즈넉한 그 도량 분위기가 그냥 좋았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봄에 이제 그 점심 먹을 때 벚꽃이 떨어지면은 천상에서 꽃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또 그 사실은 이제 변산 본래 이름이 능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전생에 그 불법하고 인연이 깊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대학은 이제

0: 법대를 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근데 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학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속법으로 잘못 빠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1: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속법으로.
0: 네, 그래가지고 예.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 달 보름 준비하니까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그 아랫 단전에 기가 다 빠져갖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 길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시 공부는 때려치우고 중문학 부전공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 가가지고 그 한국법제사 동양법철학 전공하면서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 인연이 닿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대학원 때 선후회에 참석해가지고 송광사 수련법회도 다니고 이제 그 거기서 법명도 받고 또 그 법정 선생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대만 갔다 오면서 채식도 시작하고 그래서 37년째 채식을 하는데
1: 37년째 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비건 채식이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련이 있었고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법대 우리 그 지도교수 후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제가 갔으면 했는데 그 채식하면서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 사회생활 못한다고?
0: 네, 사회생활 못한다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또 업장 녹이고 그런 결과 이제 25년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처님 법을 그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하고 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불교TV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야 인연법이 묘하다 참 부처님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1: 37년 동안 채식하시고 염불하시고 경전 번역하시고 결혼도 안 하셨습니까?
0: 예.
1: 스님이 되실 분이 스님이 되실 분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0: 사실은요. 그 예. 대만 유학에서 1990년에 돌아왔는데 예. 그때 한 두세 달 만에 처음으로 그때 송광사 그 보조 학술대에 갔다가 그때 그쪽에서 이제 그저 천잠 넘어서 선암사로 넘어가다가 그때 이제 저 청화 스님 손상자분을 만났거든요.
1: 청화 큰 스님.
0: 예. 예. 그분 일행들 따라서 이제 성륜사가 당시에 창건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자고 그 스님들이 권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태안사 청화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예. 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하고 이제 가자고 청은 못했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청화 스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딱 도량 돌아보시고 이제 법문하시는데 스님들을 쳐다보고 법문하실 건데 저만 쳐다보면서 법문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제 그 종교 회통 그 제 마음을 그대로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분이 완전히 타심통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공양 목탁 소리가 이제 내리니까 바로 이제 법문 멈추시고 공양 먼저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려오면서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거사님 같은 분이 추가 수행을 해야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1: 이야.
0: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학문하고 그 수도하고 이렇게 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일이 많이 어그러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 야, 저도 청화 큰 스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청화 큰 스님께서 우리 거사님을 보고 거사님 같은 분이 출가를 해야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0: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1: 너무
0: 이런
1: 멋있다.
0: 얘기는 처음 공개한 얘기입니다.
1: 예,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여기서 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제가 청화 선생님한테 빚이 많아갖고 사실은 예. 청화 선생님 인연담을 나중에 다 풀어야 됩니다.
1: 나중에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0: 네, 그냥 글로 써서 한번 피하겠습니다.
1: 야,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이 출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권유까지도 하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세속의 학문과 도를 닦는 수행을 함께 병행하겠다.
0: 예.
1: 어떻게 보면 좀 유마거사와 같은 삶을 또 생각하시는
0: 아니요. 감히 유마거사님한테 비하겠습니까?
1: 예. 하여튼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비록 뭐 머리 깎고 출가는 안 하셨지만 재가자로서 이렇게 제가 수행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계시니까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다 이게 부처님하고 스님들 덕분입니다.
1: 아유, 거사님께서 이렇게 또

0: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겸손하시니까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서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된, 내가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인연이 있었습니까?
1: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중문학 부쭈오면서 이제 유가하고 도교 경 도가 경전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대학 4년 때 반야심경 해설본을 처음 이렇게 구해서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 200몇 장가 그거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보다 보니까 대승경전 읽다 보면은 막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룡팔부들 다막 묘사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그 마음에 걸렸는데 나중에 그냥 일단 읽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과학에도 보면 적외선, 자외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4차원의 존재들은 파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그런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 지도교수 후임 그 서울대 교수 자리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좌절과 실망으로 그때 막 제가 그냥 그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0: 스트레스 받으셔서.
1: 소신 공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만 채식장에서 구해온 인광대사 감언록을 펼쳐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막그 부처님 광명이 쏟아지는 게 직접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뭐 거의 단숨에 쭉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그 참회의 눈물하고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나 혼자 보고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서 한국 불자들한테 소개하겠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해서 한 3년 걸렸습니다. 양계초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0: 중국의 양계초.
1: 그분이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인광대사 법문은 문자 반야에 들으셨다고 그렇게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그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0: 지금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인광대사가 누구신데 그러지? 이렇게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당시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1: 그러시죠.
0: 손꼽히시고 정토 연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 정토, 정토 연불을 세상에 널리 크게 중흥하신 대큰 선지식이잖아요.
1: 그래요. 근데 그분은 특이한 게 추가 제자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법문도 공개 법문 거의 안 하시고 되게 제가 불자들이 서신으로 질문하면 서신으로 답변한 거 그거 이제 발췌해가지고 인광대사 감언록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 소중한 인광대사의 문자 반야, 소중한 법문이 담긴 그 책을 우리 보적 김지수 거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1: 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다 부처님께서 그 말이 참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님 저 주문에 이제 막 이게 머리태가 휘어지면 그때서 이제 깨닫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거사님께서 유교 경전, 도교 경전도 한자 원문으로 다 보셨고, 또 불교 경전도 깊이 보셨잖아요. 우리 거사님께서 유교, 도교, 불교 다 섭렵을 하셨는데 그냥 짧고 간단하게 유교, 도교, 불교의 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유교는 이제 아무래도 현세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현세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도가 쪽은 이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 같은 데 보면 절대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만물 평등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완전히 그 세상을 도외시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사실은 84,000뿐만 아니라 그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러듯이 사실은 유의도 하지만 유의도까지도 사실은 불교 안에 불스님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불법을 공부하면서는 특히 사실은 이제 유가 도가 경전 공부하면서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화엄경 읽고 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정말 이게 티끌보다 더 하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0: 유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좀 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엄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때 또 더욱 겸손한

0: 마음이 드셨다는
1: 거군요. 실제로
0: 거군요.
1: 탄어 스님도 예. 육아 경계는 그 10년이면 통달하고 예. 도가는 20년, 불교는 예. 30년을 해야 통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러면 유교의 가르침도 참 좋고 예. 도교의 가르침도

0: 그래서 또그 아주 그 가장 실용적이기도 하고 친근하고 또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1: 야,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교가 최고다.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마음으로 복덕지혜를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경전과 스승, 불교의 길을 만나다. 아,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유가 쪽에서도 스승님을 만나고 또 불교 쪽에서도 많은 선지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가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승님들을 통한 게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수행에 있어서 그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덕 인연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그때 참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한번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사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거사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0: 글쎄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1: 다
0: 예,
1: 좋죠.
0: 다 좋아요.
1: 예. 그래도 팔만대장경에서 내가 요 경전만큼은 내가 어딜 가도 요 경전만큼 내가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한테 인연이 돼서 계속 독경하는 경전이 있다면은 지장경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매일 독경을 해서 한
1: 지장경.
0: 1만 독 정도는 했을 거예요, 매일 하니까.
1: 지장경 1만 독을 하셨어요?
0: 한문본으로.
1: 대단하시다. 아니,
0: 그다음에 이제
1: 거사님 정도면 한문으로 읽어도 바로 해석이 되시잖아요.
0: 계속 이제 한문으로 쭉 이제 독동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아미타경은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무량수경을 독경을 무량수경은 한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요즘 하는데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 그래서 그렇게 설법하시죠. 이제 말세가 되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경전이 마귀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능엄경을 가장 먼저 소멸시킨다고 그렇게 나오고,
1: 능엄경,
0: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경전 이제 그 불설 아미타경 대아미타경을 모든 말세 시대 경전이 사라 이제 100년 더 놔두겠다고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 그 대아미타경 불설 아미타 아니 무량수경은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독송하는 것 같습니다.
1: 그 거사님께서 경전을 번역하고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 번역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아까 이제 인광대사 가운데 그걸 이제 번역을 했고요. 난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요범사훈이라고
1: 요범사훈.
0: 운명을 뛰어넘는 길로 번역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불가록이 있습니다. 불가록은 이제 성윤리서인데 그두 권은 이제 인광대사께서 그 책을 그 선서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착한 책이다 해서 법공행을 많이 펼쳤습니다. 당시에 청말 민국 초기에 많이 법공행을 펼쳤고 지금도 대만에서는 그두책 법공행이 엄청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인광대사 가한록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심 끊고 염불하에서는 제가 편역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경은 이제 제가 논장이랑 합쳐서 번역을 한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다른 책들 이제 몇개 번역하고 그다음에 전공책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년 따라서 또 경전 번역도 하고 또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뭐 인광대사 가온록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건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또 요범사훈 운명을 바꾸는 법,
0: 운명을 뛰어넘는 길.
1: 운명을 뛰어넘는 법. 그 요범사훈은 지금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0: 그게 원래 제가 제일 번역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1: 워낙 인기가 내용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요범사훈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불가록은 음행에 대해서 음란한 음행을 이제 멈추고 청정한 행을 닦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윤리서다. 근데 불가록이란 책을 내고 그 송광사의 법정스님께서도 예. 참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0: 예,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1: 예.
0: 좋은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 격려를 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상사 거기 한번 법문에 갔다가
1: 예.
0: 이렇게 이제 스님 고수에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문 닫아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1: 예.
0: 어머니 오지 갔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저를 알아보고 아 보적거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1: 예.
0: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가로 인연으로 법정선생님 그렇게 또 가서 친견
1: 예.
0: 따고 그랬습니다.
1: 아, 우리 거사님께서 엄청 순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법정스님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실 때, 스님, 불가록 제가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법정스님께서 반가워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근데 법정선생님이
1: 예.
0: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뒷모습이 아주 참 꼿꼿하고 멋있,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워낙 그분의 이제 기질을 아니까, 제가 이제 스님 존경하는 마음에도 그냥 문 닫았으니까 돌아 나와야죠. 근데 이제
1: 예.
0: 인연이 닿으니까 또 보살님이 이어주셔갖고.
1: 아, 참 좋네요. 그 거사님께서 청화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으셨고, 법정스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셨고, 또 중국 불교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를 널리 펼치신 관정법사라는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으셨다고
0: 그렇습니다.
1: 들었어요. 예.
0: 그 관정법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초청받아서 계속 법문을 다니셨는데 최초로 오신 것이 제가 인광대 가운데 번역 처음 시작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가 그때 정토연불이 우리나라에 관정 스님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인광대 가운데 번역 통해서 동시에 이제 온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수산 스님이랑 청화 스님이랑 우리나라에 이제 스님들 정토연불 선양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백년사에 선용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백년사에서 이제 관정보사님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선용 스님이 불광지에 제글 보고는 이제 좋아해갖고 연락 왔는데 관정보사님이 오시니까 나한테 오라고 연락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관정보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또 중국어가 통하고 워낙 또 저하고 만남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소리 막 어린애처럼 그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한 대여섯 번 뵀는데 그때 이제 관정 스님께서 제가 이제 그 인광대 가운데 나와서 봉헌을 했더니 책그 제목 이름을 제가 번역해 드렸더니 그러면은 화두선을 공경처럼 보이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그 화두선을 공경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책을 볼 사람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반발심에서 안 읽을 수가 있다. 그럼 나한테 이제 일깸을 주시고 그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25년 전에 화두 놓고 연불하세요라는 제목 보고 화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뭐 이게 뭐야? 화두도 좋고 연불도 좋지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거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0: 아니요,
1: 책이고
0: 지금은 저도 참여해가지고 화두하고 연불이 둘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새는 가운록이라는 이름으로 또 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다또 인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 제가 참 궁금한 게요. 어떻게 보면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시고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게 된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송광사 수련법회 4박 5일 출가 거기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도 의뢰에 이제 화두 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조그마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화두니까 오히려 상기가 되고 막 숨이 호흡이 이게 막 어그러지고 안 맞더라고요.
1: 잘안 맞으셨구나.
0: 안 맞아서 그냥 저는 혼자 그냥 묵주를 했어요. 가만히 그냥
1: 예,
0: 마음을
1: 화두 없이
0: 지켜봤거든요.
1: 마음을
0: 마음을
1: 비추는 거.
0: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안 닿아서 그걸 이제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광대사 가운데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국민학교도 못 가셨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이 화두 연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연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광대사는 칭령 연불만 하라고 오로지 권하시거든요.
1: 예,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서 연불해라.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권할 연불이 이것밖에 없다.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그 어머니 은혜 보답하는 가장 큰 이제 제그 사명 중에 하나 있거든요.
1: 어머니를 위해서.
0: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인광대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3금 보피잖아요.

0: 그 상중하 모든
1: 예.
0: 근기를 다
1: 예.
0: 섭수하니까 이 본분임을
1: 상근 보피 상중하 세 근기를 다 포섭한다.
0: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염불을 하다 보면은 염불이란 게 지금 파동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게 염불 파동하면은 그게 텔레비전은 이제 그 화면까지 하려니까 고주파가 있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소리 음파만 있으니까 좀뭐 AM도 되잖아요. 그러면 측량염불은 AM 라디오라도 AM은 이제 안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널리 퍼지고 또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측량염불이 가장 말세 중생들한테 근기에 상응한다, 식이 상응이다 그렇게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1: 아, 저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칭찬받은 게요. 스님 법문 듣고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믿음을 일으키고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아, 참 소중한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화두 참선만 하다가, 물론 화두 참선도 좋은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저도 화두 참선하다 막 상기병이 걸리고 좀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염불, 극락세계에 발원하는 정토 염불을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지숙 어사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진심으로 저도 고맙습니다. 스님이 되셨어도 참, 큰 스님 되셨을 것 같아요.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예, 지금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0: 예.
1: 스님이 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0: 근데
1: 같다.
0: 사실은 이제 평북으로 산에 많이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가 스님들 보면은 저 물끄러미 보시면서 스님이지 스님이지 자꾸
1: 아,
0: 물어보세요.
1: 예. 그러니까
0: 얼굴에
1: 스님인데 그냥 등산복 입고 있는 걸로.
0: 그렇게 많이
1: 예.
0: 말씀들 하십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염불, 땡땡땡땡을 건너는 길. 제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제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뭘까? 분명히 우리 거사님은 염불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극락세계에 발원하며 수행을 하고 계시니 뭘까 하다가 아마 제가 답을 맞춘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염불, 삶과 죽음을 건너는 길. 삶과
0: 맞습니다.
1: 죽음. 맞구나.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0: 그 생사윤회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생사윤회.
0: 생사윤회를 우리가 해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도고 마성의 시대라 정말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데 참선해서 지금 깨달았다는 선지식들이 그 쌀의 니보다도 더 적잖아요.
1: 예, 많이
0: 근데 이제
1: 참선이 어렵죠.
0: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본원력에 의지해 가지고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황생할 수 있는 염불 법문이야말로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확실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어떻게 염불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렇게 초보 불자들이 많아요. 염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 평생 염불 수행을 하신 거사님께 누가 거사님 염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면 딱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0: 일단은 남아미타불 6자 성호를 소리내서 큰 소리로 고성염불 10종 정도 있잖아요. 일단은 고성염불을 크게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수행이 기도나 염불이나 모든 수행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마장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처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갖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전생의 업장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마음의 내면의 빛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 업장들은 그 빛을 보고 이제 자기 빚 갚으라고 막 와서 졸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자기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적어도 100일, 석달 이게 결심을 하고
1: 꾸준히 해야 된다.
0: 꾸준히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근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이제 도반이나 선지식을 찾아서 함께 염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 염불 소리, 염불 많이 그

0: 공약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도 지금 매일 108배 오늘 또 지금 시간이 일러서 밑에 법당에서 108배 소리 내서 염불하고 왔거든요.
1: 예.
0: 매일 고성 염불하면서 108배를 함께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그 불러가도록 관능력을 일단은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나무아미타불 네. 염불부터 시작해라.
0: 네.
1: 예. 그래서 소리 내서 할 수 있는 데선 소리 내서 염불하고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탔을 때 네. 마음속으로
0: 그렇죠.
1: 염불하면서
0: 네.
1: 예, 마음속으로 네. 염불하면서 오고 가면서 염불을 네. 많이 하거든요.
0: 금강염이라고 이제 예. 들릴락 말락하게 이제
1: 예, 들릴락 말락
0: 네. 묵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1: 예.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예. 마음을 집중하는 게
0: 예,
1: 중요하다.
0: 그런데
1: 예. 그 꾸준이라는 표현을 금방 저희가 썼잖아요.
0: 예.
1: 인광대사가 직접 쓰신 친필
0: 예.
1: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0: 예.
1: 노실연불이라는 예. 네 글자를 예, 예. 많이 쓰셨더라고요.
0: 예, 예.
1: 노실이 무슨 뜻이지? 노세 젊어서 노세.
0: 노실이 우리말로 하면 착실입니다. 착실.
1: 예, 예, 맞아요.
0: 착실히 염불하라.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0: 네.
1: 착실하게, 네. 꾸준하게라는 네. 뜻이 있더라고요.
0: 예, 우리말로 어른분들은 노성하다 말 듣거든요. 노성
1: 예.
0: 늙을 노자에다 이룰 성자인데
1: 예.
0: 노성하다하고 노실하다고 같습니다.
1: 아.
0: 이게 늙은이답게 착실하게
1: 예.
0: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라 이제 그런
1: 그러니까
0: 말씀.
1: 노실 염불 예. 결국은 착실하게. 예. 꾸준하게 염불해라. 예,
0: 잠깨 부리지 말고.
1: 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물방울이 똑똑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염불도
0: 예.
1: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물방울
0: 예.
1: 떨어지듯이
0: 예.
1: 염불하다 보면
0: 예.
1: 결국 바위를 뚫듯이
0: 예.
1: 우리의 번뇌망상을 뚫지 않겠느냐.
0: 예.
1: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예.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염불하다 보면 자꾸 잡념, 망상이 자꾸 생겨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럼 또 우리 거사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려는지.
0: 뭐 이제 모든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번뇌망상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챌 따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방 안에 먼지가 많은데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창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먼지 산란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번뇌망상도 이제 우리가 염불하면서 마음에 광명이 빛이 이제 나니까 그 잡념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보이기 시작한 거 그걸 이제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 진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하면서
1: 예.
0: 이제 그냥 그 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알아채리는 게 알아채지기만 하면은 그 이제 번뇌망상은 이제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채리는 것이 문제지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그건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염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잘 알아차릴 때 염불을 하면은 그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전구 안에다가 진공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그 안에 질소를 넣든지 아르곤 가스를
1: 예.
0: 넣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같은 거 넣는 것은 화두선, 이게 모든 거든지 모든 뭐 그 화두선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 잡는 것은 마음속에 그 번뇌망상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빛이고 근데 염불은 이제 그 아르곤 것처럼 형광성이 있는 그 기체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질소를 배제하고 산소를 배제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염불로서 번뇌망상을 대체하고 염불 그 빛이 꽉 차면은 이제 그게 넘쳐나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1: 결국은 내가 염불하면서 번뇌망상이 많구나라고 느낀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고 있는
0: 그렇죠.
1: 거고 번뇌망상이 생기든 말든 잡념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염불할
0: 네,
1: 수밖에
0: 꾸준히만.
1: 없다.
0: 네.
1: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환해지게
0: 네.
1: 될 거다.
0: 네.
1: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0: 네.
1: 거사님께서 대만 불교 뭐 또 중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조금밖에 모르겠네요.
1: 겸손하세요. 그런데 저도 뭐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만 불교, 중국 불교는 이제 화두 참선하시는 분들보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는 불자님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꾸준하게 염불하셨던 불자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0: 예.
1: 이게 숨이 끊기기 직전에
0: 예.
1: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외치면서 예. 이렇게 뭐 앉아서도 가시고
0: 예. 서서도 가시고
1: 예. 서서도 예. 또 서서도

0: 서 가신 분 사진도 예, 올라와 있고. 예,
1: 제가 바쁘시면 글도 썼어요.
0: 어, 제가 그걸 봤나 봐요. 예, 예, 예. 아,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구나.
1: 불가사의죠.
0: 불가사의죠. 예,
1: 부처님 경제는 불가사의. 그래서 인간의 예. 생각으로는, 3차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0: 이걸 누가 믿겠어요?
1: 근데 이게 성근이 있는 분만이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어, 그래서 제가 화두 참선하다가 수많은 그 정토 연불을 하신 수많은 분들의 왕생 사례를 보고, 극락 왕생하는 사례를 보고, 야,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나무아미타불 가피가 네. 분명히 있구나. 네. 극락세계가 분명히 네.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됐죠.
1: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화두하고 참선하고, 이게 아니, 화두선하고 정토 연불하고 함께 합쳐집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연불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그 연불자수, 연불자시수, 예. 그 화두, 그걸 화두 삼아서 드는 창구, 그 다음에 덕청 스님이라든지 연지대사도 예. 그 법문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묘림 스님까지 예. 중국에서는 이제 정토하고 화두선하고 함께 합류가 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 때 숭유역부로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불교가 전례가 끊기거든요. 그때가 이제 정토연불 막 전례될 때인데 그때 끊겼습니다. 그래갖고 예. 우리나라는 정토연불이 조선 초기부터 그 지금 현대까지 딱 막혀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그 인광대사 감독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이게 소개가 된 거죠.
0: 예.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우리 거사님께서 이렇게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고 예. 또 극락세계 정토 발언을 하셨는데 예. 그 와중에도 30년 동안 지장경을 1만독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뭔가 깊은 뜻이 있는지. 저도 지장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르침을
1: 모르겠어요. 깊은 뜻은 있는 것 같진 않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전생에 업장이 사업이 굉장히 지중한 것 같습니다.
0: 오.
1: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생긴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어쨌든 제 업장이 지중한지, 사실은 굉장히 그 20대 때 그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몸을 많이 망가뜨렸고,
0: 오.
1: 사실은 이제 대만에서 스승 만나서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0: 예.
1: 중일전쟁 때 8년간 화산에서 수행을 하신 분인데,
0: 그 화산파가 있는 화산이요?
1: 예, 예, 예.
0: 무협제에 나오는?
1: 예예예. 예, 예. 정통 도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오.
1: 유불선을 합해가지고. 근데 여하튼 뭐 저는 그 당시에 종교 명과 상에는 그 집착하지 않는다. 종교, 모든 종교회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0: 화산파에서 도사를 만나신 거네요?
1: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따로 있는데
0: 예.
1: 좌우전 그때 유학 시절에 우연히 그저뭐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참선을 알려준다고,
0: 오.
1: 정심정자를 알려준다고 공고가 붙어서 갔는데, 그때 쭉 갔는데 이제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90살 된 도인이 특별히 참선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0: 예.
1: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산에서 중일전쟁 때 8년간 수행을 하신 분인데, 갔던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선지식 중에 아까 그 청각헌 스님, 관정 스님, 네. 우리 대만의 스승님 세 분은 제 마음을 거울처럼 다 들여다보시더라고요.
0: 그럼 그 대만에서 만난 스승님은 네. 정확하게 좀 불자님이셨습니까? 도교 수행자?
1: 도교 쪽이시죠.
0: 도교 수행자.
1: 네, 도교 쪽인데 이제 정통 화산파 그쪽이라고.
0: 무협제 나는 화산파에.
1: 근데 이제 무술 쪽은 아니고, 여하튼 예. 좌우전 진짜 정통 도교 쪽인가 봐요.
0: 그때 뭐 어떤 법을 배우셨어요?
1: 근데 그때 참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의자연 신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직접 관조하는 거예요.
0: 일종의 참선 비슷한 거네요.
1: 예, 예, 예.
0: 예.
1: 어디 뭐 몸에 어디를 직접 뭐 어디를 뭐 화라든지 운기.
0: 집중하지 말고.
1: 그러니까 예.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이 되려고 그랬어요.
0: 그냥 몸과 마음을 텅 비우고 네, 예.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네. 모든 걸 놓아버리는 네, 수행이군요.
1: 제가 평소에 가장 편안한 그 상태를 그걸 허락하니까 저는 그게 딱 맞았어요.
0: 야,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1: 거기서 이제 점차 건강을 회복했죠.
0: 기연을 만나셨네요. 네. 예.
1: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경전을 잡았는데 지장경을 봤는데 그때 기운이 없어갖고 제가 매일 독경을 하니까 독경 못 하겠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으로 제가 이제 테이프다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로. 근데 녹음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떠듬떠듬 하다가 멈추고 해서 이제 편집해서 이제 녹음한 게 한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0: 예.
1: 그걸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앉지도 않고 누워서

0: 쉬면서 그놈 들어요. 들으면서
1: 예.
0: 계속 그렇게 했죠.
1: 예.
0: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운 좀 차려서 이제 지장경을 혼자 돕겠는데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1: 예.
0: 이제 좀 나중에 빨라지니까 한 30분까지 단축이
1: 이야,
0: 되더라고요.
1: 그 지장경을 통째로 30분을 단축이 된 거네요.
0: 원문으로.
1: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0: 나무아미타불.
1: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마살. 아, 우리 거사님 모시고 불법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0: 아니, 저도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환희심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또,
0: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있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1: 아유, 우리
0: 나누겠습니다.
1: 거사님과의 인연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거사님, 아쉬움을 무릅쓰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김지수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지성감불 감흥도교이다. 우리가 지성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때 하늘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할 때 부처님을 감동시키면 부처님께서 대비심에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감과 응이 길이 교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1: 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0: 우리가 중생이
1: 부처님을 향해서 중생이 다가가는 게
0: 감동.
1: 감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을 응대해 주신 게 응이고요. 결국 감흥은 서로가 통하는
0: 그
1: 거네요.
0: 길이 이제 교류하는 것이 감흥도교입니다.
1: 바로 그 핵심이
0: 가피.
1: 지극한 정성이고,
0: 그렇습니다.
1: 지극한 정성으로 중생이 불보살님과 서로 통할 때 그게 가피가 된다.
0: 그렇습니다.
1: 소중한 말씀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님.
1: 거사님, 제가 우리 거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친견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0: 이렇게 초대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되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살은 네 가지 법이 있어 소원을 구족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뜻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한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계승의 의미로 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손들이 새겨야 할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불교 명절도 아닌 추석이 불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음력 8월 15일 되면은 이제 그 추석이라고 해서 한해 농사를 잘 수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그 우리나라 한국판 그 추수감사 뭐 그런 의미로 가족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추석을 하죠. 이제 뭐랄까 그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 의식이나 불교 명절, 불교적 뜻을 가진 것만 하는 게 불자로서의 도리고. 불교가 아닌 이 세속 세간의 일은 법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쳐내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불교 요거는 불교고 저거는 불교 아니야. 요거는 불교적 이야기인데 저거는 세간적 세속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정확히 비불교적인 발상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배부르면 똥 내고 이게 다 불교예요. 다 법이란 말이죠. 이게 다 생명의 작용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신부님이 강론하시고 그것도 다 법이에요. 그게 다법 아닌 것이 없고 이 불교는 불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내세워서 주장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바르게 깨닫자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교가 아니고 저것만 불교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뭐 사회의 법이라든지 질서, 윤리 이런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배척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당연히 전혀 없죠. 당연히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질서 유지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 법의 뭐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문화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서 잘 지키고 또는 그 참뜻을 잘 세우면 되죠. 뭐랄까, 이 형식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문화나 의례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내가 그 형식적인 행사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다분히 그 형식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게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냥 형식적으로만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법회 의식을 하고, 뭐, 천도제 의식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식 자체만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여기에 뭐를 올려야 되냐, 이 순서에는 가서 절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천도제 할 때는 절을 한번 해야 되냐, 두번 해야 되냐, 왜저 스님은 세 번을 시켜가지고 돈을 세번 내게 만드냐, 뭐, 온갖 이제 형식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불교를 하는 것 같지만 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 그 형식에 담겨 있는 그 문화 전통 의례 의식에 담겨 있는 참뜻 낙처를 보지 못하고 그 모양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하더라도 그 참된 낙처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그게 세간이에요.

세속의 일이고, 그러니까 절이 있어도 세간의 일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모양의 일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깥에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회사를 나가고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매 순간순간 그 모양의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 깨어있는 자기로서 모든 일상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다운 의식이고 의례고 예법이고 불법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추석 같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이런 의식을 보면서 이걸 뭐 거부하거나 불교가 아니니까 관심 없다 이럴 필요 없죠. 이 추석에 담긴 발은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아마 한번 보면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영화에 불교 영화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 영화잖아요. 그러나 불교 신자라고 영화를 안 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이게 참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야, 참그 중생의 분별망상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분별망상을 돈 주고 와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러면서 또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 속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 있다가 그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벗어난 이 한마음을 보는, 뭐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의 인생, 온갖 사람들의 울고 웃는 회한이며 뭐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뭐, 복수의 이야기, 막 사랑의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 그 모양의 세계의 다양성을 간접 경험하는 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이런 모양에서 저런 모양으로 인생을 바꿔야지, 저런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분별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다양한 영화, 드라마, 삶의 다양성을 보면서 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의 분별망상을 쪼가리내서 다양한 분별망상으로 만들어서 그 분별 속에 이야기에 속아 들어가는 게 중생이구나. 그럼 그 전체가 보이죠? 이게 인생 별거 없구나. 뭐잘 살든 못 살든 여기든 저기든 과거든 미래든 다 똑같구나. 다 모양의 세계에 속아 사는.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모양은 뭔지. 그거 쫓아다니는 삶이구나. 이렇게 인생 전부 다 허망한 거구나. 내 인생만 허망한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허망하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지혜로서 영화를 볼수 있죠. 그러니 무엇을 보든 어떤 영화나 어떤 다양한 것을 보든 그 이야기에 속지 않고 그것에 담긴 그냥 참뜻을 깨닫고 그 영화가 혹은 또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또 좋은 교훈들을 방편으로 보면 좋은 교훈을 깨닫는 방식, 지식 내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살아가는 세간상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불교적이지 않은 뭐 문화, 전통, 뭐 추석 같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그걸 바로 본다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법 아닌 게 없죠. 이 추석 때는 대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추수감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1년 동안 본인이 씨 뿌리고 밭 메고 해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온 우주 만물에 감사하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의 태양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던 수많은 조상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주변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명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보은하는 은혜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연결되어 있는 온 우주에,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시간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 비존재가 전부 다 연기적인 연결성으로서 이 결실을 나에게 가져오게 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를 끝냈을 때 즈음에 감사하는 마음.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백중도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백중도 100가지, 백종이라고도 불러요. 100가지 종류의 추수한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석과 뭐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에서 어떤 결실이 있더라도, 아,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함께 회향하고 나누고 또 수많은 이것을 결실을 이루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날, 그걸 이제 추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산소에 가잖아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산소에 가요. 그럼 이제 산소에 가서 그 무덤에서 앞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어디 길가에서 뭐 포를 사가게 되는데, 포가 없으면 오징어 같은 거 사다가 그 위에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소주잔 이렇게 놓고서는 소주 한병 사가서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애들은 뭐 모르죠. 그냥 뭐 모르니까 절하라면 절하고 막 지네끼리 막 뛰어놀다가, 그러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냥 우리는 그 무덤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아,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모셔져 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건데, 마치 부처님께서 백골관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몸이, 시체가 된 몸이 점점점 흩어져 가고 썩어 가고, 나중에 결국 뼈밖에 남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공부로 삼았다고 그래요, 공부인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이 몸이 나라면 얘의 미래가 얘 아니에요. 이 산소 안에 있는, 관 안에 들어있는 뭐 뼈가 있든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약간 실천이랄까? 실제적 공부가 되죠. 아, 얘가 천년만년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얘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몸이 나라고 믿으면 이 몸이라는 것은 변해서 흩어지고 땅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삶의 뭐랄까, 무상함, 이 모양의 세계라는 것은 전부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 항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상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욕망하고 몸이 나다라고 여겨서 나와 내 것, 아와 아상을 충족시키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마땅한 일인가?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은 것, 이 법이라는,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무상하지 않는 길은 없을까?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난 뭐를 해야 되지? 뭔가 이런 것들을 혹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추수감사제가 되고 추석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면서 또 스스로 내면적으로는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요즘 같은 이제

가족 시대에서는 1년 내내 서로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서울, 부산, 뭐, 지방 각자 막 살다가 명절이 되면 그나마도 명절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명절 때한번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명절 때한번 모이는 걸 통해 뭔가 이렇게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을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화합하려고 모였는데 명절만 되면 이놈의 친척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놈의 친척들만 모이면 5만 사돈의 8촌들 중에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놈들이 많은지. 그럼 꼭 어르신들은 오면은 너 공부 잘해? 메땡이나 해? 이런 걸왜 그렇게 묻는지 옛날 어르신들은. 뭐 맨날 물어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남들하고 모일 때 사이가 좋아요. 웃고 즐겁게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뭐랄까 잘 보이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제일 함부로도 하고 이러듯이 그 편한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히려 더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불교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걸 회피할 게 아니고 그런 꼴 보기 싫은 실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을 맨날 회피할 것이 아니고 그걸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마음 공부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되었든 삶에 꼭 추석만이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 전통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짜증나는 쓸데없는 요즘 시대에 하나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의미는 추석의 의미는 추석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분별의식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불교적이 아니니까 나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아름답게 바라보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도 이렇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육조단경 이어서 좀 볼게요. 지난번에 지성이라고 신수 스님의 제자가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육조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지성이라는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설하는 법은 신수 대사의 것과 같은지, 이게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 신수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법문을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게 또그 신수 스님의 제자니까 신수 스님을 그분은 틀렸고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수 스님은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 사막은 대승의 사람을 교화하는 방편이었고 내가 말하는 계정해는 최상승의 사람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법문을 설하기 앞서서 내가 하는 법문은 신수 스님이 하는 법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암경 니카야에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고향을 떠나지 않은 채 수행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고향에서 수행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불법승 삼보, 또 자기 자등명 법등명의 자리, 그 등불의 자리, 자기 본성, 이걸 고향이라 그래요. 이 자기 고향의 자리, 이걸 떠나지 않고 여기서 수행하는 거, 이게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법문은 이제 이 선불교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차이점이랄까 한다면 좀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불교의 가르침은 보면
이건 이렇게

요거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뭐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뭐 이건 불교적인 거, 저건 불교적이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수행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방편의 공부가 있고 근본의 공부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 나눠서 가르치는데, 이 선불교에서는 그 모든 분별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척안이라고 해서 하나의 안목으로 비추어 봐요. 그게 이 자성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성 자리를 여의지 않고 분리자성, 자성과 분리되지 않은 채이 자성에서 모든 걸 해설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자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설하는 거예요. 육조단경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앞에서 보면 그러죠. 뭐 선정이 무엇입니까? 뭐 개정의 사막이 무엇입니까? 개는 뭐고 정은 뭐고 해는 뭐다. 개는 살도 운망주라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정은 명상에 들어 선정을 익히면 뭐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게 정이고, 해는 그걸 결과로 나오는 뭐가 해다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의 의미를 설명한단 말이죠. 불교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교리로 들어가면 다 다른 얘기죠. 이 교리와 저 교리는 다른 교리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교리는 이 교리고 저 교리는 저 교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법은 이 법이고 저 법은 저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불교라는 거는, 선불교라는 새로운 필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의 진리, 둘이 아닌 분별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의 진실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교리와 저 교리가 다 다른 교리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초기 경전의 모든 교리가 전부 다 똑같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대승불교의 교리가, 선불교의 교리가, 이 경전과 저 경전이, 이 비유와 저 비유가, 온갖 초기 경전에서의 어떤 비유와 대승 경전에서 어떤 비유, 선불교에서 어떤 비유, 이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 놀랍게 하나로 회통이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었구나. 요거 하나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불교의 안목이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선불교의 안목이 아니라 이 진실이라는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법, 이 모든 교리를 회통하는 하나의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에서는 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분리자성. 자성은 자신의 진정한 성품이라는 거거든요. 성품. 성품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상이에요. 성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모양이에요. 모양. 모든 모양을 드러낸 그 바탕이 성품, 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에서 보면 모든 게다 한결같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근데 상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이것저것이 다 달라요. 근데 성에서 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또 진정한 법은 이 중도라는,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성품에서 모든 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저 모양이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인들, 대승의 수행자를 위해 하는 법문이라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육조의 법문은 그냥 오로지 이 하나의 자리, 여기서 모든 대소승의 모든 교리를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이 자리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본체를 떠나, 이걸 자성을 본체라고 돼요. 근본 바탕,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근본의 몸이기 때문에 본체라고 해요.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으로 설하는 것이다. 이 본체의 자성이라는 근본을 떠나서 모양으로만 법을 설하면 그건 상으로 설하는 거예요. 상으로, 모양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 방편으로 공부, 방편의 공부는 되겠죠. 근데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이 모양은 틀리고 저 모양은 맞고

이 모양은 이런 뜻이고 저 모양은 저런 뜻이야. 그럼 모양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양만 공부해서 모양 근원 바탕인 성을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언제나 자성을 미혹되게 한다.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 모양만 설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분인 거예요. 세계적인 교학자인 거예요. 교학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고 수많은 구름대처럼 스님들이 몰려들어서 그분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교학으로서 모양으로서 법을 설해주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신수스님도.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분리자성이라는 자성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설을 해도 그것이 결국엔 이와 같다.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으로 설을, 법을 설하는 것이고 성품, 성으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언제나 참된 자성을 미혹되게 할 뿐이다. 미혹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분들도 훌륭하시다. 아이,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번 깨줘야 되는, 깨줘야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딱이 공부를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뜻 보면, 아, 육조 스님도 좀, 신수 스님의 제자가 왔으면, 야, 너희 스승도 훌륭해. 야, 최고 가는 교수사고 훌륭하신 분이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했죠.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점잖게. 근데 언뜻 보면은, 야, 이거 조스님은, 니네 스님은 상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못 깨달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공부하러 온 지성이라는 스님이 정말 공부가 간절해서 온 스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여전히 상을 깨지 못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준비가 된, 참된 법을 들을 준비가 된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깰 거는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언뜻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불교는 자꾸 자기 가르침을 드러내면 되지 왜 남들 잘못했다고 깨? 왜 이렇게 불교는 부정적이야?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왜 육사회도 걔네들은 외도야 하면서 걔네들을 왜 자꾸 깨? 자기 법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지, 점잖게. 왜 너희들 잘못했고 너희들 잘못했다고만 해? 왜 이렇게 불교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주장할 교리가 없어요. 주장할 바에 법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장하는 교리가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게 집착하고 상을 세우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해서 깨뜨려 줄 뿐이에요. 중생의 분별망상의 상을, 그건 분별망상일 뿐이다고 깨뜨려 주는, 계속해서 깨뜨려 주다 보면, 깨뜨려 주기만 하면 모든 분별망상이 다 깨질 때 본래 구족되어 있던 자기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별만 없으면 본래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만 없으면 누구나 자기 성품을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설법은, 아니, 스님이나 육조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자기 법을 설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자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설해요? 깰 것밖에 없는데, 잘못된 분별망상을 깨는 것밖에 할게 없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급박해서 깨는 게 아니고, 깨는 것밖에 할게 없어서 깨는 거예요. 깨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렇게 말해요. 파사현정이라고 말해요. 불교의 근본,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면, 깨뜨리면, 현정,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다. 본래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만법은 언제나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일체 만법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법이 전부 다 자성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하듯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이라는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계정해의 법이다. 신수 스님은, 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율은 살도 운망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막 이렇게
250가지 계율은 이게 계율이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계율 설명하는 데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계율학 입문인가? 뭐 계율학 학을 한 학기를 배웠으니까요. 그러고도 계율을 다못 배웠다니까요. 계율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계학만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어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250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시대와는 또좀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또 토론해야 돼요. 계율 공부하고 나서 이게 지금 시대에 맞냐, 안 맞냐, 뭐,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할 때, 이건 소속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럼 현대적 계율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런 거 토론하면서 계율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할 게 많아요. 계율만 해도, 정만 해도 선정이 얼마나 많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지? 선정을 얻어요. 참선을 해서 선정 얻고, 염불에서도 염불선이 되고, 공부하다가도 곤부삼매. 무엇이든 집중하면 선정이 되고 삼매를 얻잖아요. 얼마나 많은 삼매들이 있어요. 외도의 삼매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거 모양으로 상으로서 계정애를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냔 말이야. 이 삼계로부터 훌쩍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삼계에 더 묶이게 되지 않을까요? 계율에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죄인이니까 참회해야 돼.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서 모양의 계율을 지키게 되면 제자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게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떡하죠?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죠?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운 계율에 자기가 저당 잡혀서 자기가 구속되어서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습게도 이런 말까지 나와요. 나는 자유로우려고 절에 왔는데 계율이 나를 묶고 있다.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나를 묶고 있다. 계정의 사막에 나를 묶게 된다니까요. 불교가 나를 묶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백일 기도 해가지고 백일 기도 하는 동안은 음식도 청정한 거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철저하게 백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때요? 백일 동안 자유로운 게 아니고 백일 동안 오히려 더 빨리 백일 기도 끝났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백일 기도 끝나는 날막 해방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왜 그럴까요? 모양의 계율 그걸 진짜 법인 줄 알아서 그래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모양의 계정의 사막에만 구속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모양의 계정의 사막이 아닌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계정의 사막이 무엇인지를 육조스님이 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면 자성의 계이다. 우리 마음 바탕, 본 바탕의 마음에는 그릇됨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릇됨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 바탕에서 그릇됨이니 마음 바탕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마음 바탕은 그릇됨이 없는데 이 청정한 자성의 바다에는 그릇됨이 없어요. 즉 우리의 근본 본성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진정한 분리자성의 입장에서의 진정한 나는 그릇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벌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죄다 복이다 하고 붙을 게 없어요. 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생각이 없는 곳에서 어떤 밀림에서 뭐 배우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풀을 뜯어 먹고 배고프니까 뭐 토끼를 잡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어요. 마치 사자가 배고프면 토끼 잡아 먹듯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죄다 복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살생했다라는 생각 없겠죠? 죄졌다라는 생각 없겠죠?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본인이 죄라는 생각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서구 문명 사회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계율을 주고

뭔가 또는 뭐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면서 짐승을 죽이는 것도 죄야. 죽으면 지옥가. 너 참회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죄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구속된 게 없었어요. 자유로웠죠. 근데 그때부터 계율 때문에 나는 구속되기 시작하죠. 죄와 벌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종교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더 구속시킨 거 아니었나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느냐 말이죠. 그럼 보세요. 벌레 마음에는 인연따라 살 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배고플 때 토끼를 잡아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없어요. 인연따라 인연이 펼쳐질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연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거기는. 토끼를 잡았다가 옆에 사람 뜯어먹자고 하는데 나는 살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복을 지었어. 그런데 인연따라 살면 복을 줬다는 생각도 없고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도 없어요. 배고프면 뜯어먹어요. 배부르면 옆에서 왔다 갔다 해. 사자가, 배부른 사자는 옆에서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핥아주지 안 먹어요. 그럼 어때요? 복과 죄가 언제 나타났어요? 복이다 죄다라는 분별이 없을 때는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을 뿐이죠. 이게 제가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런 건 복이라 하더라 저런 건 죄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고정관념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직접 자기 삶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이고 정말 죄냐? 한 생각 일으키니까 죄라고 한 생각 일으키니까 벌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을 뭘 먹으려고 여기다가 놔뒀는데 어디 매실에다가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쟁여서 이렇게 놔뒀는데 설탕 같은 거 어찌어찌 해서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술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이게 술이 되고 이 술은 죄가 돼버려요. 그럼 이술 자체가 고정된 실체적 죄일까요? 이게 어떻게 술에 죄와 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선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 벌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그 근본 당체, 본체, 그것이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이제부터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죄, 벌을 얘기해도 이 자성의 자리에서 근본 바탕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얘기해 줄수 있죠, 이제. 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모든 계율을 가지고 와도 자성 자리에서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이 교리가 맞니, 저 교리가 맞니, 이 계율이 맞니, 틀리니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끝이 안 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도반을 만났거든. 기쁘게 그와 더불어 나아가 함께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거라. 그러나 만일 그런 어진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숲속을 홀로 노니는 코끼리와도 같이 가볍고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간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 무문관이라는 그 책이 그 48개의 선문답 뭐 우리한테는 화두라고 불리는 그거를 뽑은 거죠. 그리고 화두라는 거는 뭐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화두가 풀기 힘든 문제다라고 느끼면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집착을 하고 있거나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그것이 이거는 뭐 딜레마도 아니고 풀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쉬워라고 딱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거. 내가 꼬맹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

야, 이게 진리는 이거야, 뭐 이거야, 뭐. 그럼 애가 앵무새처럼 떠들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서 사실은. 꼬맹이들한테 사랑 얘기 백날 해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했다라는 바로미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 개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해가 되는 거야, 보면은. 이해가 되는. 왜 사랑을 하는데 자살을 해? 꼬맹이는 그리 되물어봐. 왜 사랑하는데 자살을 해? 근데 나중에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 우리 그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잖아요. 그 스토킹 같은 거. 그 스토킹의 비극은 별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해.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그 사람이 내 곁을 안 떠나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뭐 음악 듣는 거야. 근데 난 음악 듣는 게 싫어. 이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채식을 좋아해. 근데 나는 고기 좋아해. 그리고 강요할 수도 있죠. 너 고기 먹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미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그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이걸 찾는다고. 왜 찾냐면 그걸 해줘야 그 사람이 내 곁을 안 떠난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때때로 그런 걸안 찾고 있고 그런 걸잘 모르고,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미묘하게 디테일하게 변하니까. 그걸 안 찾기 시작하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머님을 사랑한다라고, 엄마 사랑해, 엄마 생일이야, 오래 사세요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지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어떤 음식을 요새 제일 좋아하시고, 이거에 대한 감이 없고, 생신날이나 명절 때 되면은 그걸 모르니까 상품권이나 주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관계 하는 거야. 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일날이야. 선물 줄수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걸줄수 있는 날이야. 막 기다려지죠. 근데 거꾸로, 왜 이렇게 생일이 자주 와? 내지는 또뭘 줘야 돼? 막 이렇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아내를 사랑하니? 남편을 사랑하니? 하면 사랑해. 우린 화목해. 라고 떠들지만 헛소리예요, 다. 그래서 사랑의 한 정의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스토킹이 왜 비극이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내가 떠나버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랑의 갈등인 거야. 근데 내가 왜그 여자를,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줬지라는 거는 그 여자가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여자나 그 남자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도 행복했으니까. 무슨 바닥에 본능적으로 뭐가 흐르는지 알겠죠? 나보고 항상 웃어야 돼. 나랑 만나면 맛난 거 먹고 행복해야 돼.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 곁을 안 떠나잖아. 그 기본 전제는 나는 이 여자와 이 남자랑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야. 못 떠나게 해야 돼. 그래서 또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와, 이거 힘들잖아. 그 사람 떠나면 나 힘든데. 나 보고 싶은데.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비극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떠나는 거야. 근데 최근에 가면은 막 스토킹 문제나 이런 거 생기면 바닥엔 그거 있죠. 그쵸? 굉장한 이기주의. 상관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기보다 내 곁에 강제로 있도록 해줄 거야. 어떤 타인을 나랑 같이 있으면 불행한데 내 곁에 같이 있게 하는 방법은 죽여버리는 거야. 시체는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잔혹한 범죄들이 나옵니다, 많이. 근데 그 바닥에는 인간이 가진, 사랑이 가진 어떤 비극성. 그러니까 그거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도 나를 원하고, 그 사람도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나도 그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관계에 맺어졌다라는 건. 그래서 베르테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는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사실은. 힘들죠. 눈 뜨고 살아있고 느끼고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꺼지는 거야.
내가 사라지는 거야. 와, 이거는 그 갈등 선상에 섰었을 때 사랑의 비극과 또 짐작은 되죠. 어떤 식의 사랑이 가장 좋은 건지. 바닥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 들어요. 어디서 들어. 책을 봐, 중고등학교 때 시험도 보고. 이렇게 외워서 떠들어.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 꼬맹이가 과연 알겠냐고. 제대로 사랑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거꾸로지. 제대로 사랑을 했으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베르테르였어도 내가 베르테르로 살고 그 상황에 내가 빠졌으면 나도 자살했겠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내가 제대로 주인답게 당당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원숭이처럼 나이가 되니까 연애해야 돼, 미팅해야 돼, 결혼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고 있다면 이런 자신감이 드는 거야. 베르테르가 나였어도 나처럼 사랑했을 거야. 우리가 괜찮은 고전이랑 이런 것들을 읽고서 얻은 감동은 나 베르테르처럼 살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베르테르였어도 그렇게 했겠다. 그리고 베르테르가 나였어도 나처럼 살아갔을 거다. 사랑이 아니어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흉내내기가 아닌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게테가 저렇게 살라고 그랬어. 시타르타가 저렇게 살라고 그랬어. 니체가 저렇게 살라고 그랬어. 뭐 여러 가지 철학자나 지혜롭다라는 사람이 떠든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앵무새처럼. 그래서 화두를 만든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의 문맥이에요. 진짜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던지는 거야. 엄마가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엄마가 이제 딸이 결혼한다, 연애한다라고 딱 물어보면은 딱 그럴 수 있어. 애 딱 보면 그 애 보고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네 결혼하는 네 남자가 결혼하고 연애하는 그 남자가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다리가 잘려도 그 남자랑 있을 거니라고 던져보는 거. 그러면 딸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몸도 안 좋은 남자랑 내가 왜 결혼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오면 사랑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 그런 딸이면 엄마도 버려요. 엄마가 나중에 다리 못 쓰고 치매에 걸리면 버릴 거 아니야. 무슨 쓸모가 있어. 근데 알잖아. 사랑을 아는 거. 그냥 내 앞에 그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걸로 좋아. 엄마, 병실에 누워 있어도 엄마, 그냥 살아만 계시는 걸로 좋아요. 라고. 사실 사랑의 바닥엔 그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이득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든든한 거. 뭐 그런 것들. 사실 짐인데. 근데 나중에 아우 어머니 돌보기 너무 힘들었다 막 그 순간에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떠나고 나면 안다고. 와, 그냥 병실에만 누워 계셨는데 나한테 엄청 큰 힘이었다. 집에 애완견을 키우다 그러자 애완견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오히려 번잡해지고 사료도 사주고 산책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귀찮아 여길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근데 그 아이가 뭐 애완견들이 우리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딱 떠나서 없어지는 날. 시원하다. 이제 털도 안 날리고 좋아. 누군가가 그럴 수는 있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허전하지. 엄청나게 나한테 힘을 줬구나. 나 혼자 돈 쓸 거야. 왜 이렇게 일 안 하는 가족들이 많아. 내가 돈 벌어와가지고 용돈도 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어떤 가족성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 저것들 많고 나 혼자 살고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무슨 파스타도 잘 먹고 이러고 살 텐데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고든 뭐든 떠나고 나면 안다고.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힘이었구나.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를 얻고 가서 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없는 힘이 내가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됐다라는 거. 제가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있을 때 힘이 된다.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물고기고 그럼 금붕어 밥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동물이나 사람이 아니어도 돼. 취미생활이어도 돼요. 음악 듣는 거야. 왜 죽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는 하나는 그런 거야.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아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취미든 뭐든 간에.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홀홀 떠날 때 보면 속상한 거지. 부모들이나

사회가 사랑을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경쟁들. 아, 지금 몇 대 몇이면은 나머지 죽으면 내가 합격하잖아. 우리 이런 사회잖아요.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낄 게 많으면 사람들의 힘이 돼. 그래서 막상 이제 자살하려고 보니 고양이 밥 줘야 되지, 음악 들어야 되지, 이런 게 막 옥상에서 자살 직전에 보인다고. 진짜 사랑하는 게 있으면 못 죽어.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거나 가르치거나 딱 이럴 때 사랑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애한테. 그럼 최소한 아이는 자살하지 않아. 화두 같은 경우들은 대개가 흉내내는 거를 일단은 방지하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떠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딜레마야. 정답이 아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답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돼. 예스라고 해도 되고 노라고 해도 되고 막 이런 거니까 헷갈리는 거야. 외우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그냥 예스, 이건 노, 이렇게 외우고 삽니다. 때때로 아이가 저쪽에서 절벽 쪽이거나 난로야, 난로를 만지려고 그래. 아이는 때리면 안 돼. 얘야, 만지지 마라. 이런 거보다 저 같으면 여기 손을 팍 치겠어요. 때리겠어. 에? 하고. 옆에서 본 사람이 그러겠지. 아동폭력이라고. 상관없어요, 나는. 욕해도 상관없어. 아이가 손 안 댔으면 돼. 나는. 그것만 딱 묘사를 하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많이. 아이가 난로도 안 만지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탁 때리면 폭력이지. 애를 깜짝 놀라서 만지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화나게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아유, 예뻐라 하고 폭력 안 쓰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랑 때때로 엉덩이 탁 때리는 거. 먹지 말라 했지. 두 가지를 겉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사랑 아닌 거, 한쪽은 사랑으로 보이잖아.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애를 밀칠 수도 있잖아, 난로 옆에서. 애는 막 울고, 엄마가 왜 나한테 안 했지? 이럴 수도,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알잖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근데 누군가는 욕할 수 있어. 미리 난로를 치워야지,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그 두 가지 사례가 애 따뜻하게 대하는 거랑 애 위기에 빠졌을 때 애를 밀치거나 애 손을 때리거나 애 엉덩이를 때리는 게 그것도 때로는 사랑일 수도 있다.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때리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니면 그 입장에 들어간 누구라도 얘기할 거야. 다시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아이를 밀칠 거라고, 난. 누가 욕해도. 남의 욕보다 내 아이가 화상 안 입는 게 나한테 수천 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꼬맹이들은 몰라. 내지는 머릿속에 도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아 이거에 오라, 이게 해보지도 않고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앵무새처럼 떠들고. 겉똑똑이지, 겉똑똑이. 막 이렇게 미역으로 뭐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은 화두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말해, 불경이 얼마나 많아. 책들이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외워요.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 17살에 고시에 통과했다. 암기 잘한다라는 거거든. 암기 잘한 놈 있을 수 있어. 근데 걔가 큰 스님이 될 수 있냐라는 문제야. 진짜. 그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 그걸 교정 전통이라고 그래요. 선교일치 그랬을 때 선종과 교정의 차이가, 교정은 문자적인 것들이야. 숙지자라고, 이해자라고. 근데 선종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그대로 살아가냐 라는 문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화두를 툭 던져가지고 얘가 깔끔하게 풀어내면, 아유 이건 이놈 사랑을 안 해 이제, 뭐 이런 거야 사실은. 아, 이제 언어에서 떠났네. 제가 화두할 때 보면 이 화두 자체를 설명할 때 언어도단이란 표현 많이 썼죠.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언어도, 언어의 길이야. 우린 지금 그걸 잘못 써서 언어도단 말도 안 돼 이러잖아. 그 화두의 이미지예요. 언어의 길이 끝난다. 야, 근데 이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막 당신은 별과 같아. 막 사랑한다. 아직 사랑이 무르익지 않은 거야. 진짜 사랑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꼭 껴안아주고 손잡고 산책하고 있을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건 그런 거야. 돌아보면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건 어디에 도달하기 직전, 완숙해야 되기 직전. 그리고 막 떠들잖아, 그쵸? 막 친한 친구면 많이 안 떠들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아, 정면 볼 필요도 없지. 옆에 산책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언어의 길이 끝났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적인 분들은 화두가 매번 막 우리 사유를 활성화시키는 딜레마고 퍼즐 같고 뭐 풀어야 돼. 화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 베르테르의 슬픔을 봐서 읽으면 아, 사랑은 이런 거야. 나 그리하고 있어. 그리고 그리하고 있는 사람만이 베르테르가 읽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리 사랑을 해봐야 선배나 내 친구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머님이 딱 돌아가셨고 그걸 다 겪었던 사람은 친구 문상 가서 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알아. 친구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런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상 가서 뭐 사인해서 돈 넣고 부조금 넣고 야 여기서 두번 절하고 여기 상주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그게 문상이에요? 문상 아니지. 나 문상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줄 뿐이야. 내지는 나 거기 방명록이나 조문록에 글 썼어만 보여주는 거야. 진짜로 그 사람을 애도했다면 그 그런 거안 씁니다. 뭐할로 써요? 머릿속에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가 어떻게 떠올라? 안 떠오르지. 그냥 슬프지. 그리고 뭐 끝나고 나가지고 식당에서 군지런거려요? 와, 왜 이렇게 육개장이 별로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내가 진짜 슬펐을 때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죠. 아주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은 그렇게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매 경우마다 다를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도식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네, 막 탁탁탁탁탁. 겉똑똑이지. 문상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게. 그런 것들이 선불교의 전통이고 화두예요. 그래서 이게 요 방송만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디 화두 가지고 떠들어서 너 이거 문제 풀어봐.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이게 있냐 없냐? 그러면 막 상대방이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많이 배웠나 보다. 그런 식으로 지적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잔소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게 동산 삼근이라고 이름 붙여진 화두인데 힘들어요. 이 화두는 너무 짧아서.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동산 스님이 말했다. 마삼근이다. 이게 동산삼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불교 전통은 매번 스승이 제자한테 던지는 화두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그 선불교 전통을 간화선이라고 불러요. 볼간자 화두할 때 화자 선불교할 때 선자 간화선. 그럼 어떤 사람은 적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야. 저 뭐지? 저게 무슨 의미지? 막 이제 헷갈리는 거지. 베르테르 슬픔을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 꼬맹이들은 사랑하는데 왜 죽어? 같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꼬맹이들은 그런 것처럼 저 던진 거라요 저게 이제 우리의 화두예요 굉장히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야 동산 스님과 관련된 와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봐도 힘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봉창 떠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는 쉬워요 아까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책이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이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잖아. 근데 가짓수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있거나, 없거나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침묵하잖아. 그래도 맞아. 안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화두의 특징은 이 책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람이 부네요? 라는 대답만 하면 돼. 있다고도 안 했고, 이 책이.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인데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이 책이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이 책 저거 있는데 그래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고 반야신경에게서 있거나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그러면 네대 맞고 어쨌든 말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아, 이 책에 집착한 사람은 무조건 맞게 되는구나. 이 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책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주인으로 당당하게 있는 사람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에게 이 질문 듣자마자 아유 바람이 부네요. 어떻게 때려 내가 말했는데 있다고도 했고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는데 그것만 답이 있어요? 에? 오늘은 허리가 아파요. 아까 먹은 공양이 맛있었어요. 라든가 많은 게 있잖아. 이거에 빠지면 얘기할 게 많거든. 사실은. 그 그러나두랑은 좀 다르잖아 이게. 어느 스님이 물었어. 어떤 게 부처입니까? 물었더니 동산 스님이 말한 거야. 마삼근이다. 마 알죠? 거친 옷 마이태자 알잖아. 마이태자. 거친 옷을 만드는 거지. 마 찢어지고 뭐 마 계열 있잖아. 대마 무슨 마 무슨 마. 예. 그래서 거친 옷들이에요. 승복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 그게 마 3근이다. 3근 정도면 한 근이 600g. 600g 정도 되니까 3근이면 36에 18. 1.8kg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처음에 문문관 읽었을 때 제일 황당했어. 뭐 나보고. 어쩌라고. 딜레마를 얘기해 주거나 아까처럼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지적으로도 좀 나름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순간에 바람이 붑니다. 이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휘말렸지 스님이 던져 스승한테 휘말려 있는 거야. 진짜 스승 개무시해야지 그런 답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당당하니까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걸 어떻게 풀까. 아 저게 뭐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 네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네 마음이 가는 곳이 네 마음의 주인이 돼야지 네가 부처다. 그렇죠?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동산 스님이 말을 이렇게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스님들이랑 일을 하다가 스님 하나가 제자가 물어본 거지. 무엇이 부처냐고. 딱 물어봤더니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그 말을 만지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내 마음은 이렇게 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눈에 들어와서 영화로 들어가면 그건 나란 말이야. 내가 나로 있는 거야. 대신 영화관에 있는데 내 마음이 내일 볼 시험에 가 있다라든가 내일 큰일이 있어서 거기로 가 있다던가 슬픔으로 딴 거에 가 있다던가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가 있어서 내 앞에 것들이 안 보이면 나는 헛개비잖아. 그곳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임재스님 얘기 수처작주 입처계진 얘기했잖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탐되다.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 벚꽃이 예쁘게 펴 있으면 그 진짜예요. 그게 그 진짜 모습이잖아. 내가 거기서 나로 있어야 되는 거야. 아우 예쁘다. 이렇게 코너를 열더니 벚꽃이 나온다. 아 이쁘다. 그럼 내가 거기에 그곳에 있는 거잖아 주인으로. 반면 내가 딴 생각을 해. 헤어진 사람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을 해. 그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벚꽃이 안 보이지. 이것에 심각한 거는 뭐냐면 내 아이가 아픈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아픈데 이 고양이가 아픈데 이 개가 아픈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걸 못 돌본다고. 불교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불교의 도움을 얻는 거야. 불교의 궁극 목적은 여기에 있도록 하는 거야.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다 부정하면서 살잖아. 우리는요. 이거를 여기를. 오늘 희생하면서 살잖아. 지금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이나 지금 오늘 삶이 편할까? 걔네들은 생각한다고 지금쯤은 희생을 해도 돼.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 입학하는 날 내가 원하는 과 가는 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안 보여. 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회에서는. 꽃 보지 마. 고등학생이 이런다고 생각해봐. 꽃이 예뻐서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면 아이고 예뻐라. 행복하잖아, 아이가.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래? 꽃을 보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네가 성적이 올라가냐. 왜 한눈 팔아 이런다고. 무지개가 떴는데 한눈을 못 파는 사람은 얼마나 슬퍼. 노예의 삶이지. 일해야 되니까, 채찍으로 때리니까 누군가가. 진짜 주인이면 어떻겠어요? 무지개가 뜨면. 아이고 예쁘다 이러잖아. 보기 싫은 건 어떻게 돼? 안 보는 거예요. 고개 돌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린 그렇게 살잖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봐선 안 된다라고 그러고. 진짜 보기 싫은데 보라고 강제로 내 머리를 보도록 시키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동사 선생님이 말을 만지고 있다가 뭐 뭔지 알죠? 옷감이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지금 네가 만지고 있는 것에 가 있고 그렇게 가 있으면 그게 부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와 이거 괜찮아. 근데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럼 두 번째는 뭐지? 다른 해석이 또 가능을 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마 3근에서 포인트를 3근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마 3근 정도가 승복 하나를 만든대. 아 그러면 동산 스님이 나한테 질문했던 스님한테 제자한테 야 네가 부처야 이 바보야.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면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삼근이 승복의 은유처럼 독해를 해도 돼. 두 번째에서. 완전 자신 없어. 이거 가지고는 완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야 되는 거야. 이게 맞다. 우겨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철학자잖아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논증적이고. 그래서 또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혼자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가. 그걸로 끝나야 되는가. 근데 돌아보면 그냥 마삼근이 그 스님의 승복을 가르치는 걸로 보지 말고 더 세게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이렇게 본다면 동산 스님이 물어봤잖아요. 부처는 무엇이냐고. 그럴 때 마삼근이라고 했잖아요. 마삼근이다. 이거 뭐지? 이렇게 되잖아. 승이라는 게 뭐예요? 스님이라는 게 뭐야? 승. 아 부처가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스님이 스님으로 있으면 부처는 아니다. 이건 마치 제자가 제자로 있으면 선생이 아니되듯이. 그러면 스님이 아니어야 되잖아. 스님이 안 되면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론적으로 환속하는 거. 아 중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 하나랑 또 하나가 뭐냐면 부처가 되면 돼.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 경배하는 사람이잖아. 물론 그 부처의 모습이 내가 나중에 돼야 될 내 모습이니까 내 모습에 절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사찰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승복이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승복을 입고 있다라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설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야. 부처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설법을 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나만 심각해요. 철학자라서. 경전이라는 게 뭐겠어? 부처의 말이잖아요. 모든 경전은 아함경서부터 이리 시작해. 여시암은.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그 말했던 거. 그래서 초창기 스님들을 성문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성자에 들을 문자 써서 성문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들어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은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려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 얘기한 건 누구야? 부처잖아.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아직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 자유롭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설법을 하는 건 정당한 것인가? 오해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파생되는 거예요. 어쨌든 화두로 다시 집중하면 어느 스님이 물었어. 부처가 아닌 사람이 물었어. 무엇이 어떤 것이 부처냐고. 당연히 묻겠죠. 된 적이 없으니까. 동산 스님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주인이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삼근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얘기했다고. 승복이 풀어진 사람. 마삼근은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님들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처럼 50대 중반인 사람들은 어머님이 뜨개질을 다 하셨어. 뜨개질을 잘하는 거는 웰빙 작업이 아니라 비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뜨개질로 하니까 옷들 구하면은 그거 풀러. 풀어가지고 또 실타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짜는 거야. 계속 리사이클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애가 커서 못 입네? 그러면 실풀러 다 풀을 수 있었어요. 그 또 뜨개질하고 이랬었잖아. 그러면 마삼근이라는 게 뭘까? 승복을 넘어간 거야. 제가 봤었을 땐. 부처는 뭐냐 하면 마삼근 같은 거야. 이거는 다시 짜면 승복도 되고요. 다시 짜면 애기옷도 짤 수 있을 거고 다시 짜면은 스커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마삼근은. 얘 승복은 뭐야? 승복은 승복인 거야. 이 승복이 다른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려면 풀어야 돼.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산 스님이 한 얘기가. 어떤 스님이 물어본 거야. 어떤 게 무엇이 부처냐고 물어볼 때 동산 스님은 마삼근이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승복을 만드는 마가 마는 삼근 정도야. 그러면 그런 게 아닐까. 나는 스님이야. 나는 부처보다는 약하지만 너희들보다는 똑똑해. 제가 그랬지만 굉장히 위험하지만 불교에서 위험한 게 삼보라고 그러고 요 밑에 사부 대중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있어요. 이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위험한 하이어라키야. 일반 사람들이 주인 되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했잖아. 스님들이 그걸 보존을 한다고. 스님들이 경전도 읽고 해석해주고 불법도 얘기해주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 간극이 딱 생기잖아. 이해되시죠? 부처보다는 낫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돼버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식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거죠. 승복을 입었다라는 거에 이 딜레마는 도대체 뭔가. 근데 이거를 해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보다 낫지만 나는 스님이야. 중간에 있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워. 이 위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끝내 부처의 앵무새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진짜 나로 있는가. 이 스님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라. 그래서 동산 스님이 딱 얘기해서 야 승복마저도 버려. 승복을 입어야 중노릇 한다. 그게 어떻게 중이냐고. 승복이 없어도 부처님이 얘기했던 지혜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랑 자비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상근 얼마나 예쁜 말이야. 승복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 아, 별게 아니구나. 돌아보면은 시타르타가 누구 스승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경전을 읽고서 시타르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타르타가 됐나요? 혼자서

내 계좌 초기 경전에 나오잖아.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가신 분이야. 그렇게 하신 분이야.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못 가고 누구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조금 편해지는 길이지. 끝내 마지막은 무서의 길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0: 있느냐?
1: 딱 그러면은 오늘은 차가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집착의 없음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날 이 에피소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생각을 해본 거야.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 해봐야 되지. 첫 번째가 맞을까?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아예 옷도 좀 만들어야지. 지금과 달라요. 옛날에는 스스로 웬만하면 다 하셨으니까 바느질 다 하셨었어. 초창기 이제는. 야,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지 임마. 그래야 네가 부처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마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마삼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네 마음이 지금 말을 만지고 있으니 말을 만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부처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자체가 네가 이미 부처가 아닌 거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질문을 한 네가 그때는 두 번째는 마상근을 승복으로 그냥 보는 거야. 승복 입은 네가 바로 부처야. 딴 데서 찾지 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이 화두는. 세 번째는 많이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야, 네가 마지막에 부처가 되려면 네가 나는 중이야.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 나는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오리지널한 앵무새야. 나는 초기의 가르침만 정해. 뭔 헛소리예요, 지금. 어디가 그게 뭐가 중요해. 시타르타가 왜 시타르타가 됐을까만 생각을 해봐도 알잖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시타르타가 바랬던 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나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앵무새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야, 너 승복에 갇혀있는 놈 아니니? 너 영원히 앵무새일 거야? 나는 중임네 하고 그렇게 살 거니? 너 승복을 입든 안 입든 빨개 벗고 있든 뭐를 하든 간에 네가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되는 부처가 돼야 되잖아. 그때 마삼근을 얘기하는 거야. 승복이라는 것이 다 풀어헤친 실들을 보면 이게 옛날에 승복이었는지 애기 옷이었는지 아줌마가 입고 있던 옷이었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태에서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추운 애기들 입을 옷도 만들 수 있고 모자도 하나 뜰 수도 있고 그렇죠? 딴 사람한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동산 스님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못 드립니다. 논리적 가짓수와 집착과 이런 인식적이고 이런 메커니즘은 철학자니까 풀 수 있는데 이건 문맥이 이거밖에 없어. 달랑 이거예요. 달랑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가짓수가 뭘까? 이 동산 상근에 대한 주석서나 뭐 여러 스님들이 붙인 건 있어. 그 다 자기 생각이시고 화두는 요 선문답은 요 문답은 요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서 푸시면 돼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니 아 오늘은 마음이 맑아졌고 마음이 뭔가 뭐라 그러냐면 삼천포로 안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든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는 순간에 부처 다 돼. 그게 지속이 안 돼서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쁜 꽃 보거나 근사한 책 보면 그 순간 부처가 되잖아. 그러다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망하지. 막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러다가 가끔 그러잖아. 옛날에 음악 듣던 그 시절로 가고 싶어. 그 꽃 다시 보고 싶어. 여행지 때 너무 좋았는데 뭐 이러잖아. 그게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 부처 되기 힘든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게 그게 힘든 거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것도 그런 효과가 나는 걸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도 괜찮아요. 이 스님들이 말을 만지고 있으니 야 너희들 지금 손이 마로 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런 걸로 해도 돼요. 괜찮아. 아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강신주가 푼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하다. 야 이거 하지 말자. 첫 번째가 좋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동산 스님이 말했다. 마 삼근이다. 이게 동삼상근이.

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화두예요. 어떤 스님들은 이 화두를 가지고 평생 풀려고 내 마음이 집착이 사라질 때 훨훨 내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숙고하는 하나의 화두였어.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화두는 개성이 있으니까 가장 근사한 화두를 이게 화두를 자기가 품으면 돼. 이건 동산삼구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 따뜻한 조주 스님 나오는 화두를 내가 품어야지. 아니면 아주 그냥 사자와 같은 임재 스님의 화두를 그냥 절벽에서 나를 밀어낼 것 같은 그런 화두를 품어도 그게 더 평생 화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짧고 문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화두예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지.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닭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1: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 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 나들이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숨어있는 명소들,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0: 이번 2부에서 처음 떠나볼 서울의 명소는 바로 서울의 심장, 청계천입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에 흐르는 10.84km의 하천인 청계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복원됐는데요. 현재는 시민들의 산책로, 문화행사, 예술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청계천은 명당 자리를 관통해서 흐르는 명당수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광스님과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죠.
1: 여기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모전교 앞에 와 있습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때 서울의 중심 명당수로서 서울이 사대문 안에 있는 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그때의 한양은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계천이 6가 7가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생활 폐수가 많이 흐르고 해서 한때 복개에 대해서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하지만 여기에 이 명당수인 청계천 물이 흐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 한국의 수도 서울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넓어져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청계천을 저 세검정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물을 밑으로라도 다 복원을 해서 흐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다시 이렇게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빨리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계천이 복원이 돼서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옛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만끽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이나 낮에 한번 오셔서 이 청계천을 통해서 옛 수도 서울의 고취를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청계천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형형색색 수천 개의 불빛들이 청계천을 환하게 물들이며 밤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청계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가볼 명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가와 인접해 있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 낭만 가득한 젊음의 거리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0: 예, 여기는 우리 흔히 대학로라고 얘기하는 서울 해화역 부근의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원래 여기는 원래 서울대학교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관악산 지금 서울대 자리로 옮겼는데요. 여기에 서울대학교가 있기 이전에는 여기가 1920년대부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를 경성제국대학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귀족들이 모두 이주를 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은 마로니에 공원 이 지역은 여기가 서울대 문과대학 터고요. 그다음에 저쪽 지역에 보시면 지금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서울대 법대 자리고 길 건너가 지금 서울대병원이 있는 데가 서울대 의대고 이렇습니다. 여기 유적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여전히 서울대 예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유지 기념비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쪽 마로니에 공원이 아마 이쪽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문과대학이면 여기가 지금 서울대 법과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자리죠.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1975년에 이제 관악구 관악산 밑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분들은 굉장히 추억이 많고 이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아마 방송통신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사이버대학교 온라인을 겸한 어떤 대학의 시초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도 대학로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오고 있고 젊은이들의 어떤 그 이 고장 같은 그런 곳이고 연극이라든지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이곳에서 젊음을 발산하고 신인이었을 때 여기서 연극을 해서 이제 중견 배우가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의 고향 같은 곳으로 옛 청년들, 젊은 대학생들의 기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1: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요.
0: 여기는 김상옥 열사의 상입니다.

0: 논의의 공원에 오시면 이 김상옥 열사를 한번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옥 열사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일제에 맞서 가지고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어하고 이 쌍권총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영화 암살에 보면 하정우 배우가 나오는 이 경성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실존 인물이 이 김상옥 열사신데요. 의열단 출신으로 정말 엄청난 이 애국지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되신 모든 분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오시면 김상옥 열사를 한번 다시 마음에 다시 품고 이런 우리의 선조가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마로니에 공원에 가신다면 잠시나마 김상옥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다음 서울의 명소는 종로구 낙산길에 위치한 낙산공원입니다.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서울의 상징적인 명소인 낙산공원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1: 여기는 이제 낙산공원 성곽길입니다. 여기 이제 요 바깥이 도성 밖이고 여기는 이제 이 성곽 넘어가지 도성 안인데 저기 있는 돌들 보면은 까만색 돌들, 정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돌들이 전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초기부터 중후기까지 이제 복원하면서 쭉 있었던 돌들이고 저 위에 있는 돌들 쌓아놓은 성곽은 현대에 복원한 건데 돌들 색깔만 봐도 시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도 복원했지만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도 얘기했지만 강물도 이렇게 굽이치는 게 곡수가 좋고 직수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복원을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하면은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딱딱해 보이는데 이런 직선이 있지만 일부러 곡선의 미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 성곽만 해도 돌들만 해도 이게 다 볼 수 있는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런 성곽길에서 산책하고 우리의 역사를 만끽하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서울 한양을 지키기 위한 이 성곽이니까 지키기 위한 어떤 군사시설인 거죠. 그래서 요 안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역사를 한번 만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이 완전히 직선보다는 이렇게 곡선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0: 한양도성의 일부인 낙산은 궁궐과 서울을 보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서울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 인왕산과 함께 한양의 지리적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예, 여기는 서울 한양도성 안에 있는 낙산입니다. 서울의 자청룡이라고 하는 곳이고 말하자면 그 왕실의 동궁, 마다들 자리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는 1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산 정상이고요. 해와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이쪽으로 쭉 걸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여기는 일몰 명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쪽을 보기 때문에 이게 봄이 되면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지천에 이렇게 쫙 피는 아주 멋진 곳인데요. 희한하게도 여기 125m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망무제로 사방이 다 터져 있어요. 역시 조선의 동궁 자리는 역시 그래도 위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산들이 다 있는데요. 쭉 서울을

0: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날씨가 좋을 때는 다 환하게 보이고 여기만 우뚝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높이는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낙산인 이유는 그 낙자가 낙타 낙자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낙타 등처럼 봉우리가 있다 해서 낙타라는 뜻으로 낙산이라 하기도 하고 왕실의 우유를 제공했다 그래서 타락산이다 그런 뜻으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 때도 이 주변에 아주 많은 선비들이 살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요 밑에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에서 성곽이 이렇게 조선 성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해넘이를 보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씨 좋을 때 봄 가을로 이 저녁에 밤에 이쪽을 올라오시면 수많은 젊은 커플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조그마한 낙산 같지만 여기도 엄청난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화강암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운, 그 기운이 산이 비록 높지 않은 것 같아도 한국인의 강인한 기질 그리고 우리의 끈기, 은근한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 이 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날씨 좋을 때 오시면 너무나 좋은 전망대가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 뷰가 좋은 이런 산이 우리 가까이 있었나? 아마 모르고 사셨을 텐데요.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1: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정독도서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7년 1월,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개관한 유서 깊은 서울의 시립공공도서관인데요. 서울 시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0: 예, 여기는 정독도서관입니다.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자리였는데요. 여기 출신이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여기가 바로 경기고보 자리였습니다. 일제가 한국 땅들을 아주 연구를 해서 이 좋은 땅에 경기고보를 세우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여기를 이주시켜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대명당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이 경복궁 자리를 이쪽으로 이전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아버지 이 태종이 경복궁 사업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의 위협을 바꿀 수 없다 하여 옮기지 아니했는데요. 나중에 일제가 여기를 경기고보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는 종로구의 화동입니다. 서울의 꽃이라는 뜻이죠. 꽃 핵심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 근처에 김옥균 선생의 집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이 정독도서관으로 활용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이 좋은 이 터의 기운을 한번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왕산이 잘 보여서 인왕제색도 비석도 있고 북악산도 보이고 흔히 말해서 가회동이 터가 좋다 이런 말은 다 이 경기고보 지금 경기고등학교 정독도서관의 기운이 글로 흘러가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벤치에 앉으셔서 좀 독서를 하시든지 이렇게 오셔서 공부도 좀 하셔도 좋고 그러는 아주 좋은 서울의 길지 중에 숨은 길지입니다.
1: 정독도서관터는 예로부터 학문의 기운이 넘쳐나 조선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독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소원을 빌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정독도서관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다음 서울의 명소는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북악 팔각정입니다. 해발 342m 북악산 위에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형 정자로 서울 도심 속 명소인데요. 북악 팔각정에서는 북한산 비봉과 문수봉이 이어지는 산세가 장관을 이루고 다른 한쪽에선 남산을 바라보고 앉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예, 여기는 서울의 청와대 경복궁 뒷산인 북악산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북악 팔각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여지는 이 전경이 서울의 앞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봉우리가 북한산 보현봉이고요. 그 옆에 있는 봉우리가 형제봉입니다. 이곳 북악산, 이제 그 서울의 한양의 경복궁의 주산이 되는 이 북악산은 바로 저 보현봉에서 형제봉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북악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의 가장 많은 봉우리 가운데 중심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 이제 그 조선의 이 수도는 바로 북한산 보현봉 라인에서 중심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보현봉에서 옆으로 가면 승가봉이 있고요. 승가봉 옆에 네모나게 우뚝 솟은 그 바위가 삼호바위입니다. 그 삼호바위 아래로 쭉 내려오면 바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 선원인 승가사가 있고요. 승가사 대웅전 위로 바로 삼호바위가 이렇게 딱 바위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승가사는 굉장한 명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북 오도청 쪽에서 승가사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타고 쭉 올라가시면 승가사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승가사에서 삼호바위까지는 등산을 조금 하시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등산을 할 수 있어서 가실 수 있고요. 바로 승가사 있는 위에 삼호바위에서 조금 가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봉입니다. 비봉은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다 해서 비봉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보재 3호로 지정돼 있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저기 비봉에 올라가서 실제로 탁본을 해서 거기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크기의 순수비가 세워져 있고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제 향로봉이 있고요. 향로봉 옆에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 쪽두리봉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쪽두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쪽두리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산맥으로 쭉 둘러싸인 이 봉우리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은 그래서 예전부터 산으로 빽 둘러 있어가지고 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이 산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어령 같은 스님님, 작고하신 이어령 스님이 저기 사셨고 배우 윤여정 배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삥 둘러 있으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산이 이렇게 감아서 자청룡 500호가 되어주는 터가 되고요. 저쪽으로 쭉 보시면 이 북악정에서 보시면은요, 날씨가 좋은 날엔 북한의 개성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끼어서 조금 안 보이는 면이 있으나 여기 올라가면 바로 개성까지 보입니다. 높은 산이 없다는 얘기겠죠. 막히는 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 북악 스카이웨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그리고 수도의 옆에 이렇게 큰 멋진 산들이 이게 즐비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시고 저렇게 바위로 된 화강암을 보시면서 한국인의 기상과 호연지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뷰 맛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 번씩 들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서울 하늘과 맞닿은 북악 팔각정에서 서울의 경관을 감상

0: 가며 작은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볼 서울의 명소는 안암동에 위치한 개운사입니다. 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현재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지만 불교 교육의 근본 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던 곳인데요. 20세기 초 개운사는 한국 불교 교육과 진보적인 불교 운동을 주도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1981년부터는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을 교육 도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개운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로 다양한 문화재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입니다. 개운사의 대웅전은 1880년에 중건되었으며 당시 조선의 명장인 벽송 스님에 의해 재건되어 불교 문화재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광 스님도 고요한 분위기 속 개운사의 좋은 기를 받으며 참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이곳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울의 명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운사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개운사는 산과 평지가 적절히 어우러져 자연적인 기운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779년 정조의 후궁 원빈홍 씨 묘소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져 명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개운사는 오랜 세월 명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 성북구 안암동의 개운사입니다. 절의 이름이 운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실제로 여기 개운사는 서울의 대명당 중에 대명당입니다. 고려대학교도 명당이지만 고려대학교를 처음 세울 때 이 개운사를 기점으로 해서 명당임을 확인하고 저쪽에다 지었던 것이죠. 근세에 타노 스님께서 이 개운사의 암자인 저 대원암에서 화엄경을 번역을 교정하시고 집필을 하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님께서는 한국이 감방이다. 동북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에 오셔서도 서울의 감방이 동북방이 바로 이쪽 개운사 대원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석을 하시면서 우리 간산 계룡산을 전체적으로 간산이라고 하고 한국 전체의 감방이 5대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인연 있는 곳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스님의 사상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을 빌거나 소원을 성취하고 싶거나 참선 정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이 개운사에 오셔가지고 대웅전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교를 만나기 어렵고 이 몸 받기도 어려운데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서 이 불법을 만났으니 서울에서 이 좋은 명당을 한번 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 이쪽 여기는 개운사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바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바위의 강력한 힘이 여기에 개운사 대웅전에 응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도심 속 숨은 명당인 개운사. 숨겨진 명당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며 원하시는 소원을 빌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의 명소는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역사적 공원으로 원래 정조의 아들 무녀세자와 어머니, 의빙

0: 성 씨의 묘소가 있던 효창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특히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로 많은 이들에게 학습과 기념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김구 선생 안경이네. 김구 선생 안경으로.
0: 효창공원은 역사적 의미 외에도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내부에는 삼의사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 산화한 순국선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삼의사 국민장은 한국 현대사 최초의 국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회수한 아나키스트계 독립운동가들이 삼의사 국민장 봉장위원회를 발족해 7월 6일 삼의사의 장례인 국민장을 거행한 것입니다.
2: 예, 여기는 서울의 명소 효창공원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네 분의 의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의 묘역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뒤에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해서 유해가 찾아서 모셔진다면 바로 저곳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정조 임금이 맏아들이었던 문효 세자가 세상을 뜨자 풍수에 관심이 많고 일가견이 있었던 정조 임금께서 이곳에 효창원을 마련해서 맏아들의 장례를 지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다시 왕기가 또 서려서 부흥하게 될까 봐 서삼릉으로, 일산 지역 서삼릉으로 다 파묘에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는 골프장을 짓고 운동장을 짓는 등 아주 망발을 범했던 그러한 장소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하시기 전에 풍수 공부도 하셨다 그럽니다. 관상도 잘 보셨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풍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곳이 명당인 줄을 알아서 엄청난 20대, 30대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이 의사들을 위해서 이러한 묘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참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명당입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이곳, 한국의 이 청년들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순국했는지 그 어를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독립투사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 의병이 있었고 스님들은 어째서 의승병으로 국가를 구하러 나갔으며 부녀자, 아낙네, 노비, 천민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고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지 한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날이 밝고 따뜻한 곳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기운이 있으니 한국인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이곳으로 한번 나들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0: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잠시 마음으로 남아 기려봅니다.

0: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의 국군 및 순국 선열,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인 추모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문광 스님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 아닙니다. 아,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묘역이 있고 장군 묘역, 일반 사병의 묘역, 애국지사들 묘역이 다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동작동 국립묘지의 시작이 된 아주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시대 창빙 안씨 묘역입니다. 우리 그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0: 이곳이 바로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위치한 창빈 안치묘입니다.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후궁이자 선조의 할머니인 창빈 안치묘가 있어 동장릉이라 부릅니다. 원래 후궁의 무덤은 그냥 묘라고 하지만 창빈 안치묘는 동장릉이라고 높여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손자인 선조가 14대 왕에 오른 후 마지막 왕인 27대 순종까지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창빈 안씨 신도비는 창빈 안씨묘를 설명하고 그 이장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신도비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묘자리를 중요시했던 풍수지리 신앙을 엿볼 수 있고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과 이를 신도비에 기록한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창빈 안씨의 신도비의 비명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묘역에 신도비가 있기 힘든데요. 여기는 손자가 선조에 등극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선조의 모든 왕들은 이 창빈 안씨의 자손입니다. 고종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묘역에 신도비가 있는 특이한 형태가 되어 있지.
0: 이 신도비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풍수학계에선 창빈 안씨 묘터를 최고의 명당으로 꼽습니다. 창빈 안씨 묘는 혈이 지나는 좌청룡 우백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묘가 둘러싸듯 들어서 있죠. 그리고 마치 비밀 정원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여기야말로 서울에 숨어 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여기는 동작동 국립묘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창빈 안씨의 묘역인데요. 이분은 조선조 중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여인천하로 잘 알려진 문정왕후가 그때 왕비였는데요. 중종이 승하고 난 뒤에 모든 후궁들은 왕궁에서 나가야 되지만 문정왕후가 특히 아껴서 왕궁에 있게 하기도 했던 아주 그 마음이 착하고 아주 그 행실이 굉장히 바른 좋은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정왕후도 총애를 했는데요. 명종이 승하하자 이 창빈 안씨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본인은 왕이 아닌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대원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아들인 이 덕훈군이 덕흥대원군 처음으로 대원군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조선조는 조선조가 이 왕조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창빈 안씨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작릉이라고 이름을 했고 이곳이 동작구, 동작동이 됐던 겁니다. 동작호란형이라 이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알을 품고 있는

0: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이후에 현대의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을 여기에 자리를 했을 때 바로 이 주맥이, 주혈이 바로 이 창빈 안씨의 묘이고, 이것을 볼 때 음택풍수도 이 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번 여기 오셔서 한번 참배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당이라는 곳은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게 하는 곳이고, 이렇게 동기가뭄으로 인해서 자손까지 발복하게 된다. 실효를 해서 정확하게 명당에다 딱 진열 명당을 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러한 안목은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그 이전에 스님들에 의해서 한국의 풍수지리가 연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서울에 숨어있는 명소, 이 창빈 안씨의 묘야말로 서울의 대표적인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할 만하니,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순국 선열들, 그리고 우국지사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모든 군인들, 아주 그분들을 참배를 하면서 창빈 안씨가 깃들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 품 안에 모든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했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창빈 안씨묘는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서 왕실의 명당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빈 안씨묘에 방문하셔서 명당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섬, 노들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용산구와 영등포구 사이에 자리한 노들섬은 한때 산업 용지였지만 최근에는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죠.
0: 여기는 이제 서울의 숨은 명소와 명당의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인 노들섬입니다. 이 뒤에 여의도 63 빌딩이 보이고, 멋진 이게 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들섬이 용의 여의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용산으로 흘러내려오는 두 마리 용이 이 서로 여의주를 다투고 있다 해서 쌍용쟁주의 명당이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노들섬입니다. 일제가 한국의 길을 끊기 위해서 용산 철교를 내고, 뒤에 보이시는 저런 한강 철교도 내서 우리 마치 목에 이렇게 이 칼을 들이대듯이 이렇게 철도를 만들어서 침략의 야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 용의 여의주는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많은 공연장이 생기고, 용의 여의주처럼 번쩍번쩍 불이 빛나는 그런 멋진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산 시대에서 앞에서 보셨던 광화문이나 그 다음에 경복궁, 그리고 청와대 시대를 거쳐서 한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래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4대 도성 안에서 살던 서울이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강남이 개발되고, 청계천이 아닌 이 한강이 서울의 중심인 그런 아주 큰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타너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룡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요. 용산에서 용의 머리 부분에 정수리에 봉황의 벼슬이 생기면 계룡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됐다고 타너 스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로 뒤에 있는 63빌딩이 있는 저 여의도에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실도 그리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용산의 힘이 천자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룡산은 세계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되는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이 한강 물이 풍수에서는 사람의 수량이고 재물의 양이고 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가 혹시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는 줄지 않을 것이며, 이곳 서울은 세계적인 역사와 고도, 그다음에

0: 문화와 예술, 경제와 미학이 숨쉬는 아주 멋진 세계적인 도시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곳들은 이렇게 좋은 숨어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BTN 30주년 특집 한국학 에세이 서울의 숨어있는 명소와 명당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국인임을 자긍하시고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며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 수승한 터전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만끽하시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한국 에세이 특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30주년 특집 한국학 에세이를 통해 다녀본 서울의 명당과 명소 어떠셨나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울의 역사와 가치를 재발견하셨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한 번뿐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 있게 살자.

0: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0: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2: 뭘?
1: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2: 뭐?
1: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0: 진짜?
1: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베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0: 범어사?

0: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1: 우와, 대단한데?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스님의 작품이었죠.
2: 오늘도 낭백스님께서 집신을 걸어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0: 그런 낭백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3: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4: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3: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0: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4: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0: 기도를 드린 낭백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4: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5: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4: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5: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4: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둔 내 방의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5: 명심하겠습니다.
0: 그렇게 낭백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래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5: 어?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6: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0: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6: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5: 낭백스님입니다.
0: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6: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0: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7: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8: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7: 그게 범어사의 돌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0: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1: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2: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0: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1: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2: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1: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0: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3: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4: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0: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4: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3: 너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4: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0: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5: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0: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4: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0: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6: 그게 뭐야?
7: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6: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7: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6: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7: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6: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7: 그렇긴 하네.
6: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7: 부여무량사?
6: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 불사를 부탁했습니다.
8: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9: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10: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8: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10: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8: 아,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10: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8: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10: 아, 명심할 거라니요.
8: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6: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9: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10: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9: 예.
10: 아하, 그럼 돈은 언제?
9: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6: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0: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6: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7: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6: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7: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6: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7: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6: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8: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6: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8: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6: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4: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10: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4: 네, 그럽시다.
6: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뭐하냐?
7: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0: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11: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0: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7: 어?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0: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7: 그럼 나 공부할래.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어디야?
0: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7: 용주사?
0: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8: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0: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열 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8: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12: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8: 좋은 생각입니다.
0: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12: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8: 그게 어딥니까?
12: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8: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우세요.
0: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7: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0: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7: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0: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1: 능참봉?
0: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출애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2: 참으로 안 됐구만.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아,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아,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 뭐든 하겠소.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요.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0: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2: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0: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에이, 아이,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0: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3: 능참봉에게 매끼 달걀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4: 분부 받들겠습니다.
3: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0: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 네가 능참봉이냐?
2: 그런데 누구십니까?
4: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2: 아,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4: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0: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5: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나를 잘 조복한 사람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랴.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라.

안팎으로 잘 지켜진 국경의 도시처럼 그대들 자신을 지키라.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지옥에 넘어져 슬퍼.

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나니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내가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숙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 예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무거나 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오구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세계무불연보령동생인무이문화명자면삼도견화형자득의달 여시교화항사거 필경무불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에 온 이고 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 상행 보살도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혜의 눈 어서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권세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 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넘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옴 설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

0: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0: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

0: 불쌍한 아비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

0: 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 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나상도 지혁진의
4: 근황 열전
3: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너무 멋있어요.
3: 진짜.
6: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7: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8: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3: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10: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3: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8: 예명이 나왔나요?
10: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3: 김 낭만.
10: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구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1회 연임으로 바꾸는 종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사찰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 치유와 탐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무형유산 사경장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가치로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함께하길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이미자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회 화합에 기여해온 불교계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우 스님 재임으로 조계종이 보여줄 역동적인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이번에 연임하시면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가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또 제가 나아가되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1: 장 대표의 진솔한 요청에 진우 스님은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3: 서로 타협을 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간에 손해보지 않겠다 또는 나만 이익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양보해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 내 관점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1: 이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로 자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3: 물질 문명에 이제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가 다시 복원을 지금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한번 그렇게 국민들 위해서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연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하며 거대 양당 모두 상처받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급한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불교계 국제 NGO 단체인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가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의 국내외 청소년

0: 2018년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한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동남아의 학교 19곳을 지어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월드머시 코리아처럼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불교를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태고종 제15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로 가결 정족수 40표를 넘겨 통과되는데요. 이로써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해 9월 태고종 제154회 임시회의 벽에 막혔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1년이 지나 어제 157회 임시중앙종회에 다시 올랐습니다.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을 둘러싸고 종단 안팎에 이목이 쏠린 만큼 개회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 종원과 종법의 개정은 당장의 이해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와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종도 전체의 뜻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1: 상정된 종헌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올해 2월 종도 발안제 공문이 내려오며 시작된 졸속 개정이라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미 8년 전부터 종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분과위원회 논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반박 의견이 맞부딪히며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3: 공청회라든가 종도들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려 2월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깜깜이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4: 누구 하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8년 전에 안건이 나왔고
1: 찬성 측에선 현 집행부 종책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업무 협조의 지속성, 종도들의 종무 행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선택권 보장 등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곧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5: 찬성, 찬성, 반대, 찬성.
1: 개표 결과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 종족수인 40표를 넘기면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8표 차이로 부결됐던 연임제 안건이 종도 발안제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마침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에 변합니다. 이번 가결로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6: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그 의견을 담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계층의 지적과 지혜를 모아 반영하는 등 보다 다가가는 행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습니다.
1: 중앙종회는 연임제 가결에 이어 지방 종무원장 후보자가 선거 당일까지 주지직을 제외한 공직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강원교구 무덕대종사와 부산교구 고담대종사를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사찰님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찰님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 치유와 탐방 서비스 등 다채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7: 전국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사찰님. 전국 554개 사찰이 보유한 숲의 면적만 무려 8만 5천 헥타르입니다. 최근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찰님의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찰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 방문객의

0: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고 자기 조절 능력은 향상되는 등 치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림을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시영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인문과 생태를 융합한 사찰림 특화 산림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바탕을 둔 체류형 산림치유와 생태교육, 무장의 숲길 등을 사찰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와 복지 예산을 활용해 산림치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1: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매우 즉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 사찰림의 활용 논의는 국립공원 내 탐방 서비스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탐방객은 1,390만 명.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32%를 차지합니다. 강병성 국립공원공단 차장은 사진 콘테스트와 스탬프 투어 등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과 숲을 체험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탐방객들이 전국의 명찰과 사찰림을 순례하듯 걸으면서 불교 문화의 향기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0: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사찰마다 산림의 규모와 생태적 특성, 보호 여건이 다른 만큼 사찰림을 핵심 보전과 생태 관리, 전통 문화, 탐방 치유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찰림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림 보호 관리 협약과 관리 비용 지원, 생태계 서비스 보장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보호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차등관리로 정부, 전문가, 사찰의 공동관리로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0: 사찰림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숲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4: 오로지 보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 사찰에다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좀 사찰림을 잘 가꿀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0: 천년의 숲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치유와 휴식,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그 가치를 나누는 것 사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본격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산하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불교사회복지아카데미 영역별 보육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장기간 보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선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6: 이번 교육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아를 위한 선명상을 주제로 보육교사들이 직접 명상을 경험하고 보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맡은 혜주 스님은 명상이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자신과 타인, 세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 자비로움을 키우고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괴로움에서 떠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한 마음 수행법이다.
6: 명상을 위해선 마음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명료성과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명상의 원리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주스님은 종소리처럼 하나의 대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0: 집중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1: 이거를 꾸준히 매일마다 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점점 고요한 순간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호국 사찰 구미 대둔사가 지난 12일 대웅전 앞바닥에서 삼형대사 뮤지컬과 소원 풍둥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부주지 자성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삼형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인 뮤지컬 무대로 되살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갈라쇼보다 두 배 많은 장면과 배우가 참여하고 새로운 의상과 전쟁 장면까지 더해져 삼형대사의 삶과 호국 정신을 더욱 웅장하게 표현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에서 약 300개의 풍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대둔사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은 삼형대사께서 대둔사에서 이루신 호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3: 사명대사께서 의승군을 훈련시키고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뜻을 기리고자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2: 남한산성 장경사가 사찰 음식에 깃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며 지역사회 포교에 나섰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13일 사찰 음식 시연회를 열고 전통 조리법 소개와 함께 음식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들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며 조리 과정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사찰 음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과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삶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장경사는 앞으로도 사찰 음식을 비롯해 대중이 일상에서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붓끝 0.1mm에 집중해 수천 시간의 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전통 사경.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 무형유산 사경작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전통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이 생애 대표작 중 하나로 꼽는 감지금리 불설 아미타경 아미타불 48대원 합부. 금분과 은분이 어우러진 발색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문 한 글자의 크기가 8mm 내외에 불과하고 2000시간 넘게 공을 들여 붓끝 0.1mm의 초집중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2016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 이수자와 전수자뿐 아니라 사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통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5: 아주 특별하게 불설 아미타경, 그다음에 아미타불 48대원 그 합부 작품을 지금 진품을 전체를 다 지금 선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 방식은 옛날 방식대로 이제 또 가는 게 있고 현대적인 가미하는 그런 양식적인 요소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 다 숨어 있어요.
4: 작품 속 신성한 영역을 나타내는 금출 안에 보계와 연화자가 자리하고 그 사이에 쓰인 경전 한 줄 한 줄이 곧 부처님을 상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의 기록을 남기는 사성기 부분은 부처님의 영역과 글씨 크기, 문양 등의 차등을 두어 전통 사경의 여법함을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경 작업은 기온이 35도, 습도 70% 이하로 떨어지면 금 발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과 같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김 사경장은 최적의 조건을 위해 에어컨조차 끄고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땀 범벅이 돼 작업하면서도 내면의 환희심을 통해 이를 즐거운 고행으로 승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5: 어깨는 이제 수백 시간

0: 많게는 이제 수천 시간.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제 최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0.1mm의 집중을 7,500시간 정도 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작품들까지도 있어요.
1: 보존상 한계로 장기간 갤러리에 전시하기 힘든 현실에 진품 사경은 오픈식에만 공개하고 이후엔 영인본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지금리, 대보적경 권제 32 표지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표현한 작품 등도 영인본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경 외길 김경호 사경장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예술혼이 전통 사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참론종 제3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포교복지에 헌신했던 해공대종사 49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난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봉행된 49제 및 제막식에는 종정 혜승 대종사를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스님, 총무원장 남륜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나고 죽고 이뤄지고 무너지는 것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 미워하고 어여삐 여기는 모든 수겁이 본래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추모법문을 설했습니다. 문도대표 해불스님은 큰 스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수행자의 정신과 전법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불법을 더욱 널리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1년 법륜사에서 더감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후 삼론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제3세 종정에 취임한 해공대종사는 지난 7월 28일 법납 66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남해 무량암이 심우독일 33 관음석불 조성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새로운 수행도량 조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무량암은 지난 13일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대종사와 무량암 회주 범신스님, 주지 창윤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33관음 조성회양법회 및 경호 선불장마을 불사선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회양한 33관음석불은 도량 내 심우도기를 따라 차례로 조성돼 참배객의 여법한 수행 길잡이가 될 전망입니다. 설정 대종사는 회주 범신 스님이 맨몸으로 무량암에 들어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도량을 읽었다며 오랜 노고를 치하하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무량암은 이번 회양을 계기로 향후 5년간 도량을 정비해 선수행 문화를 확산하는 경허 선불장마을 불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 자비암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암은 지난 12일 경내 마당에서 주지 자관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스님,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100미 10kg 300포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자관스님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과일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영상 채널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이름만 바꾸면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깨서 신고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영상 하나를 채널을 삭제시키면 다른데 또 생기고 다른데 또 생기고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는다. 뭐 생수병을 어느 쪽 방향에 두면 복을 받는다. 아파트 몇 층에서 살면 복을 받는다. 냉장고에 만 원짜리를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그리고 쌀독에 돈을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어떤 물건을 두면 복을 받는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얼굴 사진 올려놓고 제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해서 가짜 본문, 가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그 채널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가짜 영상, 가짜 본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찾지 말아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요새 뭐 성철 스님이니 법정 스님이니 이런 큰 스님

없이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가 되는 분은 심성은 좋았지만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또 애를 가진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 순진한 남편이 그만 못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하늘도 무심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잘못 없고 평범 에구구구 하늘도 무심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잘못 없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 꼬대겨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나 봐요. 억대 빚을 지게 된 이 남편이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된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남편이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분께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졸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에구구구. 그렇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그 충격에 마음이 쉽게 가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때 뱃속에 있는 우리 딸이 같이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어미 때문에 우리 딸이 뱃속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나 막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딸아 딸아 미안하다, 우리 딸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아픈 딸을 안고서 남편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갑자기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일이 잘 안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참 먹먹하죠. 그나마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나마 밥은 굶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밥은 굶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좀 몇 년이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나마 한 가닥 복이 있고 그나마 좋은 인연을 부지런히 지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쥐어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사기로 당한 그 억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대요. 어찌어찌 어떤 인연으로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의 채무를,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었대요. 남편의 빚을 해결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그 직원이 부처님 같이 보이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직원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직원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님,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개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건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간절하게 청성껏 기도해서 그 업보를 소멸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님, 그러지 마시고

성보살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비로소 집안에 훈훈한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로 눈에 확 번쩍 뜨이게 된 게 일이 없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남편이 새로운 일감이 자꾸 들어오고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면서 쌀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점점 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동안 하루하루 먹을 쌀 걱정을 하면서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구나. 그 몇 년 동안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나 보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할까요? 남편의 일이 천천히 서서히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고 집안도 뭔가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고 한 1, 2년이 지나가고 그 나이 어린 딸이 몸에 지체 장애가 있는 그 우리 딸이 갑자기 음식

종합 검사를 싹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딱 검사 결과,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다시 검사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기가 온몸에 암이 전이돼가지고 이제 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 진단을 받을 때는 다른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봐라,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오진일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병원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결과지를 손에 쥐고 애를 안고서 다른 여러 병원을 다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딸 좀 봐주세요 하면, 의사가 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아이가 지금 도저히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우리 딸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와,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면, 아, 우리 중생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질까요? 서울에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딸이 또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장애인 협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대줄 테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됐나 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날에 남편, 아내, 우리 아픈 딸, 멀쩡한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구가 저녁을 같이, 한 자리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딸이 서울의 병원에 가잖냐. 오늘의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식구가 같이 모여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저녁을, 지금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저녁을 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막 울고 엄마도 막 울고 아들들도 막 울고, 밥 먹다가 막 그날 우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서울로 올라갔대요. 미리 예약이 다 됐겠죠? 서울에 다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정밀 종합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무슨 암인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면 진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요? 어머니가. 아니 왜요? 아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이거 조직 검사를 세밀하게 하려면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하면 아기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조직 검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더래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쇠약해진 상태에서 격리실로 보냈는데 격리실에는 이제 보호자, 엄마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독방 같은 1인실 격리실에 아기를 다 눕혀놓고 어머니가 아기 옆에 딱 앉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엉엉 울었대. 눕혀놓고 어머니가 아기 옆에 딱 앉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억지로 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가 나중에라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깨끗한 몸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우리 아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웩 하고 토를 하는데 막 피를 토하듯이 아기가 막 토를 하더래요. 웩 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를 하더래, 아기가. 근데 빨간 게 아니라 퍼런 피 같은 걸막 토해내더래요.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우리 내 새끼,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냐.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셨대요. 이제 우리 애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나 보구나. 막 퍼런 막피 같은 막 퍼런 걸막 토해내니까 애기가. 그거 애기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더래요, 애기가. 전날에 퍼런 피 같은 걸막 토해내가지고 어머니가 막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문제가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대요. 심지어 막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먹기만 하면 토를 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기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더니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이러더래요. 두둥.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애기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아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지요. 세상에 세상에.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한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아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지요. 세상에 세상에.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한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의사도 어리둥절? 의사도 뭐 모르겠대요. 자기네들 모르겠대요. 아 모르겠다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많이 호전됐으니까 몸에 이상은 없고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집에 좀 가보시지요. 엄마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옆에 있는 깨그락지도 놀라고 깨글거리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시골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니 어쨌거나 애가 멀쩡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세상에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딸내미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날 이후로 밥 잘 먹고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머님이, 어머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다. 부처님 은혜로 우리 딸이 살아난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고 온 가족이, 아들도 술술 잘 크고 온 가족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늘 불자님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싶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양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써야지, 뭐 산소에 가서 소조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쌀독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아파트 몇 층에 살아야 복을 받아요, 잠잘 때 생수병을 어디에다 놓아야 복을 받아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써라. 마음심, 마음을 잘 써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0: 들은 진정한 불자님들이라면 해답을 아실 겁니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나마 닦고 닦고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바르게 올바르게 닦아야 하겠구나. 한결같이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정한 불자라면 명심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내 절에 다니네 마네, 기도를 깨서 하네 마네, 해봤자 영험없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무슨 가피를 받겠습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께, 스님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간절하고 어떻게 해야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꾸준하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진하고 또한 정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괴로운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정진하고 정진하고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0: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1: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

0: 게스트하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주자의 일생이라 하는 것이 오직 이 주장자에 달려있다구만. 설두세작연암이하고 혀끝에는 다못 안개와 연기, 연하의 맛을 가늘게 씹는 것이다. 무슨 맛있는 고량 진미,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그 연하의 맛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피 선열이요, 선열로 위식하는 것이다. 도 닦는 참선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이 수자의 음식이다.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와서 지내는 데에는 같은 도반들을 여기서 만나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은 한번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침으로써 들을 여기서 만나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은 한번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침으로써 한 목표를 향해서 활구 참선을 해나가는 선후배 도반이 만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석 달 동안을 참 알뜰히 정진을 하고 해제 때 또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 없는 가운데 깊은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방금 솔시문 녹음 법문의 활구 참선 여아시 조사설에 이냐 판치생문이라 이 조시스님의 법문 속에 결제 법문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산승이 결제 법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 석 달 동안을 무장무예하게 그리고 알뜰하고 짬지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철마다 여름이면 여름 결제, 겨울이면 겨울 결제 하는데 처음에 한 첫 철에 나갈 때에는 엄섬하고 경건하고 아주 근신하는 마음으로 방부를 드리고 한 철을 지냅니다. 두 철이 또 지내가고 세 철, 네 철 지내다 보면 엄섬하고 경건한 그러한 기분은 차츰 사라지고 한 철 지내고 또 거기서 해제를 하면 또 다른 선방에 가서 지내고 해서 장판 때만 반들반들 묻어가지고 철저한 신심으로 정진하는 기운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 장판 때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도반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말이 해당이 된다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도반으로서의 노바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요밀 불수제요.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묻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꿀을 핥아먹다가 혀를 비게 되는 것이니 설사 칼 끝에 꿀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꿀을 핥아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고독지가의 수막상이여.

무슨 그런 이끝이나 이양이나 재색에 그런 뒤에 솔기 덕에 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코뿔소의 코뿔처럼 외롭게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은 뿔이 두 개씩인데 코뿔소는 코끝에 뿔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만을 앞세우고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라. 이 끝과 명예보다 그런 뒤에 부합을 하지 말고 그런 뒤에 너무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라. 이 끝과 명예보다 그런 뒤에 부합을 하지 말고 그런 뒤에 넘어가지 말고 돈 많이 준 데 찾아댕기고 맛있게 해준 데 찾아댕기고 그런 뒤에 휩쓸리지를 말고 잘 먹고 못 입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다 맡겨 가난한 뒤에 금박하고 그래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뒤를 찾아가야지. 돈을 생각해서 찾아가고 맛있게 잘 받들어준 뒤만 찾아대이면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칼 끝에 꿀을 빨아먹다 혀를 잘리는 거고 고독지가에 물을 먹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 시비해리의 횡신입이요.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바다 속에 몸을 비켜서 들어가 도처가 간 곳마다 시비가 끊어진 데가 없고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시비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시비 속에서도 몸을 비켜서 나가는 거고 표호 군중 자제이다.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속에 자제하게 행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단이 퍽 시끄럽습니다. 총문 조계사보다 전국 모두 승려대회도 일어나고 이파 저파 해가지고 천여 명씩이 모아서 온갖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하면 종단을 잘 해나갈까? 자기가 나가야 이 종단을 잘 해나갈다. 피차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종단을 걱정하고 불교 장례를 걱정해서 자기가 나가야만 되겠다고는 그런 끓는 용기와 원력으로 보다 그렇게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진정코 종단을 위하는 일인가 불교를 위하는 일인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량으로 매도 할 일도 못 되고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또 주력 공부를 하는 사람, 염불을 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하는 데에다가 관점을 두고 또 그렇게 해나간 사람,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렴주관, 비파사나라고는 그 신수신법을 향해서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편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그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저렇게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공부를 게을리 하고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전통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동 안거는 다른 안거 때보다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원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양치 불회하면 인변의 염소양 헌자는 거짓 양자인데, 양치 어리석을 치자. 양치는 거짓 어리석은 척 하는 것입니다. 양병하면 실제는 병이 안 났지만은 거짓 병을, 꾀병을 앓는 것을 양병이라고. 설사 속은 환히 지혜가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완전히 바보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보처럼 지내냐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바보 짓을 하라 이겁니다. 뭔 말을 하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팔부도 못 되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생기력이 능유공이다. 가장 힘은 적게 들이면서 공부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선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선방에 와서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끄떡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공부하는데 피해를 끼치고, 선방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진짜 발심한 사람도 아니요, 선방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는 의심스러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공부 못하고 남까지 공부를 못하게 되니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강도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야. 칼 들고 강도질 해봤자 저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서 징역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끝나는 거지만, 신성한 성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정진하는 사람을 마음을 흩어뜨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 감옥에 가는 데에만 그치겠습니까? 무간나비 지옥에 가가지고 무량겁토록 헤어날 기약이 없다. 왜 그러냐? 정진을 열심히 해서 성불할 사람을 방해를 쳤으니 사람 생명을 하나둘 죽이고 재산을 뺏는 죄에다가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바보가 되어가지고 알뜰하게 참지게 정진을 해나가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정진인이다. 이렇게 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냐 이거.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소리를 좀 하더라도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도 장애가 없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니,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조용하게 말 없이 묵묵한 가운데 자기 소임을 하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알뜰하게 화두 단속을 하고 항상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석 달 동안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가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조 스님께서 최상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자기 본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가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조 스님께서 최상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자기 본 마음,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니라. 만약 부지런히 이렇게 정진을 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말해준 이것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나는 당내 18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간곡히 너희들에게 말해준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야말로 세세생생의 호랑이한테 물려갈 것이다. 대단히 무섭고도 엄성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는데, 이 오조 스님의 최상승론에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요점을 정말 깊이 믿고 일생의 좌우명을 삼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표현이 이렇게 참 무서운 하늘 땅에 맹세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참 이 눈물겹도록 큰 자비에서 나오신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율문에 입중오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대중과 같이 살 때에는 하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심을 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항상 하심하고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려운 소임